세베스크 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5월 5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이에요. 짹짹. 첫 곡으로요. 악뮤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인간이라는 생물로 태어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네, 장난감으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 자, 웃음 부자, 꿈 부자, 호기심 부자, 공감의 천재이자 감탄의 달인이 바로 어린이들이죠. 특히 사진을 찍어보면 분명해지죠. 아이들의 표정이 얼마나 풍부하고 또 동작들은 또 얼마나 다양한지가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어린이 특유의 그 뭐라 그래야 돼? 부드럽고 좀 여린 감각은 자라면서 조금씩 무뎌지죠. 네, 또 퇴화되기도 하고. 그건 아이들과 많이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되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죠? 가능하면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지금 그런 건가 진짜? 후배들이랑 콜라보 많이 하고 약간 좀 네, 젊은 사람들과 제 주변에 선배들만 많아가지고 제가 이런 건가요? 자,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합니다. 빨간 날이라서 대부분 쉬시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번에 5월 1일부터 쭉 달려서 우리가 쉬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하루까지 만약에 연차를 내셨다면 오늘도 쉬고 그러니까 한 5일 정도 그냥 쭉 쉬는 날이라서 아마 못 쉬게 되신 분들도 생각보다 오늘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선물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대 창가의 모토이자 슬로건 남들 놀 때 일하면 두 배 번다. 줄여서 이걸 사자성어로요 여러분. 남놀 두 번.

0: 네. 남놀 두 번. 알렉스 가라사대 남놀 두 번. 이라고 우리는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저희가 발목쯤에다가 이렇게 시뻘겋게 새겨놓은 양말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1300일째 아무 일 없이 지나갔잖아요. 그냥 보이는 라디오만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 그냥 지나갈 줄 알았다면, 네. 만만의 콩떡. 예. 이렇게 양말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딱 신고 나가신 다음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남들 쉴 때 난 이래야 돼라고 했을 때 바지를 살짝 걷어붙이고 내 발목에 적혀있는 이 로고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현재 두 배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양말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저희 조PD가 이번에 또 이제 연출자 역할을 네, 톡톡히 했습니다. 진행 계획을 또 이제 우리 조PD님이 해주셨는데 어때요? 이거 나온 거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양말 퀄리티도 괜찮으세요, 여러분. 한두 번 빨아도 이게 그 이렇게 스티칭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서 뭐 없어지거나 뭐 그럴 일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혹시나 선물 받으시면 네, 주말에 매일 같이 신으세요. 이거 프린트된 거 아닙니다. 오바로크. 근데 오바로크가 방송에서 써도 되는 얘기예요? 아, 그치. 자수라는 말이 있구나. 자수. 예, 예.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추첨을 통해서 오늘 100분께 양말 보내드릴 거예요. 함께 해주시고요. 사연 보내실 곳 문자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1: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7: 리메이드 서울.
8: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자, 5월 5일 어린이날이니까 네, 저희 방송 연출 제작팀 중에 가장 어린이 오늘은 키키 PD가 어린이의 마음으로 네, 여러분들께 오늘 좋은 신나는 애니 곡들로 이렇게 선곡을 좀 해봤습니다. 사무엘 E. 라이트의 Under the Sea, Under the Sea, 제이슨 위버, 로만 애틀킨슨 그리고 로라 윌리엄스의 I Just Can't Wait to Be King, 라이언 킹이었죠? 이렇게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그 양말을 100개를 만들었어요. 네, 어쨌든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합니다. 오늘 양말을 100개를 만들었어요. 남놀 두 번. 남들 놀 때 일하면 두 배로 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자수로 양말을 하나 만들었는데 인기가 좋네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뭐 오늘 일터에서 인증해 주시는 분들은 제가 양말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일터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다 수면 위로 올라오고 계세요. 너무 좋습니다. 보면은 되게 다양해요. 좀 읽어볼까요? 김경선님, 저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일요일도 토요일도 일했죠. 사진에 저 뒤에 찍힌 언니 허락 안 받고 보냅니다. 흐흐. 재봉일 이제 하시나 봐요. 김경선님. 어딨어? 240 쪽쪽이면은 밑에쯤에 있구나. 아, 네, 안녕하세요.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요새 재봉 관련 일하시는 분들 진짜 모시기 힘든 거 알죠? 진짜로 막 예, 스카우트해서 가야 돼요. 진짜 손이 귀한 일 하시네요. 뭐 그러지 않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죠? 네. 4901님 택배기사입니다. 오늘도 고객님들께서 주문한 상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 놀 때 일하면 뭐 한다고? 두 배 본다. 남놀 두 번. 네. 좋아요, 좋아요. 엊그제 집에 요렇게 들어가는데, 마침 제가 시킨 배달 패키지가 이제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데. 기사님 혹시 15층 오셨나요? 예. 아, 저 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몇 톤 줄 알고, 아, 저 15층 저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 예. 그러고 이렇게 주시는데 되게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차라리 그냥 조용히 올라가고 문 앞에서 물건 받고 뭐 음료수를 하나 챙겨드릴 거 그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쉬는 날이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삼남매 맘님. 애들은 남편한테 맡기고 일하러 나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애기 아빠랑 아이들은 또 오늘은 한바탕 아주 재미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어머님은 약간 문자에서 약간 해방기가 보이시는데? 네. 비옴님. 어린이날에도 어김없이 현장에서 열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발에 땀이 많아서 양말을 자주 갈아 신어야 하는데 어쩜 이렇게 딱 맞는 굿즈가. 굿즈면은 돈 주고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선물입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조금 더 어필해 보시죠. 네, 비옴님.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진짜 뭐 한 5천 장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막 쏘고 싶죠. 근데 약간 선물의 의미는 또 약간 희소가치가 있으면 또

거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5차, 6차 선물해드렸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수량을 딱 이렇게 좀 모자라다 싶을 정도로 맞춰놓는 이유가 가져가신 분들은 또 그거 받는 기분이 또 있어야 되니까. 7894님, 주차장에서 CBS 라디오 틀어놓고 혼자 근무하는데요. 일요일, 월요일이 쉬는 날입니다. 공휴일에는 쉬어도 되지만 근무하면 1.5배 수당이 있어서 공휴일에도 근무 중입니다. 모두 모두 힘내시고 대박 나세요 하셨습니다. 오, 좋아요. 멋집니다. 7397님, 남들 놀때 일해서 조금 아쉬웠는데 알디 얘기 듣고 좋은 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첫째, 차가 적어서 출근길이 한산하고 좋다. 그럼요. 오늘 출근길 보셨어요, 여러분? 뻥뻥 뚫려 있습니다. 니르브르 크릭인 줄 알았어요. 예. 둘째, 내 지갑이 털리지 않아서 왠지 부자가 된것 같다. 그렇다니까. 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두배 버는 거예요. 셋째, 이렇게 감사한 생각을 나눌 수 있으니 참 좋다. 예. 또 그리고 약간 비교적, 상대적으로 이렇게 휴일날 내가 일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약간 한정적이긴 하지만 약간 사무직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뭔가 감시가 덜해. 일이 좀박 터지지 않아. 뭔가 여유롭고 아무도 사무실에 있지 않아. 약간 내 재상이야. 뭔지 알죠? 즐기면서 하셔도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애니 저거죠? 곡이죠? How far? 아, 왜 이거 뭐였더라? 아, 모아나. 아울리 크라발호의 How far I will go. 이 곡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리얼타임으로 촬영하고 있죠. 이 모아나도. 굉장히 좀 기대돼요. 되게 멋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맨디 모어의 When will my life begin? 이건 탱글드. 네, 머리 요렇게 이렇게 엉킨. 네, 그 애니. 요렇게 두곡 듣고 올게요.

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 바나나 화이팅!

0: Where did everyone go?
1: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들으러 갔죠. 자,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헬레나 본햄 카터의 비비디 바비디부. 이거 그 오리지널 신데렐라 영화의 그 왜 그 저 요정 아줌마가 이렇게 부르는 곡이잖아요. 네. 뭐 한국말로 따지면 이제 수리수리 마수리. 네. 열려라 참깨 뭐 이런 건데. 자. 봅시다. 062 하나님, 이 시간 장미 농장입니다. 아. 5월은 장미의 달이죠. 덥지만 이쁜 장미 보는 재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 인증사진 보내셨거든요. 어디 있냐? 요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우와.

되게 근데 이거 엄청 큰데요? 엄청 길어. 와. 오. 아니 근데 이 5월은 또 이제 장미 꽃 요런 달이잖아요. 우리나라 장미 축제, 꽃 축제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한데. 어, 그렇군요.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분들은 또 그죠? 휴일이니 뭐니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라 맨날 들여다 보시고 이렇게 손이 가는 일이다 보니까 그죠? 파이팅 하십시오. 0663님. 아동복을 만드는 공장에서 많이 바빠서 쉬는 날 없이 일을 하고 있답니다. 오, 아동복. 소재. 뭐 이렇게 보통은 이제 수제로 이제 스티칭이나 이런 것도 다 넣고 하실 텐데. 요즘 애기 옷들이 또 많이 고급집니다. 비싸요. 그래서 진짜 이런 분들 네, 일당이 되게 세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뭐 어쨌든 오늘 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근데 그 사진을 되게 다양하게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새싹인 걸 보면 그냥 일터에서 일하면서 그냥 동료 친구처럼 제 라디오 틀어놓고 그냥 들으신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진짜 많으신 거야 지금. 2521 하나님. 저도 출근해서 텅 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1인입니다. 라디오에서 일하는 분들 사연 들으니까 동변상련을 느끼게 되네요.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라 좋은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데 왠지 억울한 마음 들었거든요. 이렇게 좋은 얘기와 음악으로 좋은 친구가 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원래 약간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약간 친한 그 우리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닌데 뭔가 내가 일한 이 건물에 관련된 아줌마인 것 같은데 자주 뵙는 거야. 근데 그런 분들이 저도 오늘 쉬는 날인데 텅 빈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응? 오늘 같은 날 일해야지 두 배 보는 거야. 그렇다니까. 이러면서 그게 접니다. 예. 7923님. 편의점입니다. 오늘 일해도 두 배 못 벌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 나가고 싶은데 그래도 라디오랑 함께해서 다행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마음에 좀 열릴 수 있는 네, 이 창문의 사이즈를 조금만 키우시면 제가 얘기하는 남놀 두 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제가 실제로 오늘 일해서 더블로 페이를 받는다라고 해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남들 나가서 돈을 쓸 때 나는 일해서 돈을 번다. 고로 난 두 배 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마음의 창을 조금 더 사이즈 좀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정말 우리가 생활에 꼭 필요한 편의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달일 하시는 분들, 또 기한 맞춰서 물건 납품해야 되시는 이제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오늘 같은 날 일을 안 해주면 저희 세상은 안 돌아가요, 여러분. 감사해야죠. 사마나72님, 오늘도 약국 출근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1시까지 근무해요. 시댁 부모님에 다녀오려고요. 아프신 분들 언능언능 나오세요. 컴온 하면서 인증샷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도 어디 있을 텐데 사진 좀 볼까요? 디루디루루루루루루. 약국 너무나도 그 눈에 익은 그 약국의 뒷배경을 그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있는 건강식품들 있잖아요. 맞아요. 휘리링님. 공사 현장에 나와서 신호수 보고 있습니다. 광명 동굴 현장인데 등산객이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안전 통로를 확보해야 해서요. 날씨가 너무 좋고 공기도 바람도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참고로 출근해서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수칙에 또 이거 진행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또 약간 좀 답답함이 있어. 그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지나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지나간다? 나는 그런 거 보면은 참, 좀 이런 거 신경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사고.

늘 정말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수고해 주십시오. 그나저나 오늘 아까 뉴스 들으니까 그 미세먼지도 그렇고 꽃가루도 좀 심한 날씨가 아니라서 밖에서 뛰어놀기 좋은 날이다 라고 기상캐스터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다행입니다. 0717님 케이크 매장입니다. 잠시 작업 멈추고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인증문자 보냅니다. 히히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서 또 인증사님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네 어린이날 네 일하는 날 뭐 나랑은 관계 없는 날 뭐 약간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네요. 자 로비 윌리엄스 그리고 알란 맥켄의 Friends Like Me 그리고 CeeLo Green의 쿵푸 파이팅 듣고 오겠습니다.

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일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6921님의 신청하셨습니다. 어린이날엔 아이처럼 들어있죠. 네, 김동률 피처링 알렉스의 아이처럼. 요거는

솔직히 나라에서 이런 건좀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죄송합니다. 예. 5724님, 전 유적지 매표소에서 근무합니다. 오늘 가족 단위 관람객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네요. 날씨도 좋고 관람하기엔 너무너무 좋은 날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게 유적지 매표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지방에 있는 유적지나 이런 것들도 좀더 활발하게 광고하고 좀그 우리가 보통 그 파이라 그러잖아요. 그 파이. 그 시장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 느끼는 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영주 내려갔다가 그 풍기 내려갔다가 그쪽에 이제 그 유적지랑 이런 데를 좀 잠깐 이렇게 돌아봤는데 거기에는 아직 초가집이랑 예전 그 집들 거기서 촬영도 하더라고요. 드라마 촬영도 많이 하고. 예. 근데 참 이런 게 되게 좀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짱스님, 전 요양보호사인데요. 하루라도 쉬면 어른들 적적해 하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 드셔서 오늘도 출근합니다. 아유, 그러셨구나. 그니까요. 우리 애기들이랑 또 비슷한 부분이 또 그거예요. 손바뀜 있거나 또 이렇게, 그죠?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아니면은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케어하겠다라고 오면 불편하죠. 그죠? 아이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짱스님, 감사합니다. 길버트님. 어제 회사 직원들 전체 연차 내고 쉬는데 어제 저만 출근해서 고객 미팅하고 잔금 수령하고 왔습니다. 쉬는 날 일할 때마다 두 배로 벌겠습니다. 이거야. 이겁니다. 예,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마음의 창을 키워라. 네, 라고 한 거. 여러분, 아파트 딱 들어갔을 때 인테리어 공사할 때 가장 먼저 뭐 해야 되죠? 바닥하고 샤시 해야 되잖아요. 샤시 맞아요? 이거 방송 용어? 창틀이라고 합시다. 창틀. 오늘 왜 이러니? 창틀. 예, 여러분, 그 마음의 창틀을 바꾸셔야 됩니다. 좀더 키우세요. 네, 두껍고 튼튼하고, 네, 사이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창밖의 뷰를 훤하게 볼수 있게끔 마음의 창틀을 키우세요. 참고로 저희 애청자 중에 길버트를 찾아서 님이 있는데 어떻게 두 분은 서로를 찾아 헤매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길버트 님을 찾아서 님이 길버트 님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두분 중간 어딘가쯤에서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2247님. 초보 농부입니다. 감귤 과수원에 농약 치러 왔어요. 이 세상 모든 초보님들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그러셨군요. 인증사진도 보내셨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치진 마시고요. 예. 7850님. 저는 분류센터에서 일하는데요. 제가 일안 하면 택배 못 받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피곤하긴 하네요. 약간 기운 빠지게 시작하는 날이 좀 그렇죠. 이런 날또 시간도 안 간다. 그죠? 아유, 그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데 그렇게 또 시간도 안 가. 예. 눈은 그렇게 시계만 바라보고 있는데 약간 마치 약간 그런 거죠. 그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시간 진짜 안 가잖아요. 네. 여러분 잊으세요. 오늘 일하러 나왔으면 시원하게 일하고 네. 또 우리 월급 받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자, 화이팅 하십시오. 저도 생방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열일하고 있습니다. 클리프 에드워드의 When You Wish Upon a Star 듣고 올게요.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5월 5일 여러분들 휴일에 어린이날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1부 마지막 곡이에요. 마이클 지아지노의 Married Life. 이거 우리 너무 익숙한 곡이잖아요. 그 애니메이션 업이란 영화 보셨죠? 집 위에다 이렇게 풍선 달고 날아가는 OST로 1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고요. 저희는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0: have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3: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2: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3: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이순환 우수 제품.
5: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6: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무상 방문 수거.
6: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6: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7: 아파 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8: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9: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1: 한국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구출하겠다는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첫날,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우리나라 선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저녁 8시 40분쯤 호르무즈 해협 안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나라 선박 한 척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에는 우리나라 국적 선원 6명과 외국 선원 18명이 탑승 중이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선박은 HMM이 운용하는 중소형 벌크 화물선입니다. HMM은 원인 모를 폭발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며 외부 공격인지 선박 내부 문제로 폭발이 일어났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역시 피격 여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우리나라 선박 화재에 대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 등을 향해 발포했다며 이란의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며 한국도 미국의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작전에 그동안 동맹국 등의 참여를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우리나라 군의 참여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어제 해방 프로젝트 작전의 첫걸음으로 미국 상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미군은 상선 통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미국 상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해 안전히 항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지난 몇 시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상선이나 유조선은 없다며 미국의 근거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3.8도입니다. CBS 뉴스 유지수였습니다.
12: CBS
13: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면서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하이기도 한데요.

0: 전국적으로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미세먼지 걱정도 없어서 바깥 나들이 즐기시기에 무척 좋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체온 조절을 위한 겉옷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춘천, 대전, 광주가 22도, 대구가 23도까지 올라서 낮 동안에는 예년 수준의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모레 사이에 중부서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높은 물결이 강하게 밀려올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인 모레는 중서부 지역으로 다시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분 기상정보였습니다.
1: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요즘은 가만히 있기가 더 어렵잖아요. 계속 볼 게 있고 손에는 늘 휴대전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하루에 딱 1분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알림도 끄고 화면도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처음엔 좀 불안하고 뭔가 놓치는 느낌도 들고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 1분이 지나고 나면 급하게 반응하던 게 조금 줄어들고 해야 할 일도 하나씩 정리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1분, 그 1분이 제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석순 파이팅.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피처링 이영지로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시작합니다. 2부는 여러분 역시나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할 건데요. 우리 신나는 곡들, 노동요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 그 아이돌 음악들로 예, 저희가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고 좋네요. 이 노래는 확실히 예, 파이팅 필요할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네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스프레딩 곰고기,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짹짹 쿠폰 가맹점, 1호점부터 27호점까지 탄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즌1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짹짹 가맹점을 복귀해보는 차원에서 1호점부터 차례차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7호점이죠. 심땡 순댓국,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고요. 많은 분들이 다녀오시고 인증샷을 남겨주신 그런 맛집이기도 합니다. 깊고 진한 국물 맛은 기본이고요. 새콤하게 익은 깍두기, 아삭한 겉절이도 진짜 진심 밥도둑인 집입니다. 아기새 인증하시면 10% 할인해 주신대요. 예! 네, 우리 애들이 노느라고 한 발 늦었어요. 예. 자, 집중해 얘들아. 자, 짹짹 가맹점 리스트는 그대 창가의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 오시면은 1호점부터 27호점까지 싹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호 위치 할인 내역 모두 저희가 첨부해 놨습니다. 인별그램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당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은요,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즌2 시작을 언제쯤 또 하게 될지, 네, 요거는 또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가맹점 방문하실 때 짹짹이라고 하셔서 아기새 인증하시고 할인 혜택도 받으시고 서비스 받으시고요. 다녀오시면 인증 문자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사연과 신청곡 인증 문자는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거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많이 이용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네, 쉬는 날 일하시는 분들 남놀 두 배 양말 네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요거 네 이거 굿즈 몇 호예요, 근데? 기억도 안 나. 네, 저희가 또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예. 어린이날 특집으로 만든 거고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뒤에 요거 떡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게 캔디님, 저희 청취자님 캔디님 계세요. 캔디님 손주의 돌떡이에요. 네. 요거 돌떡을 이렇게 부르셨으면, 어우, 감사합니다. 아침에 왔더니 요거를 아침에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퀵으로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돌떡 이런 것도 나눠 먹어야죠. 자, 그리고 옆에는 쿠키 우리 최영은 PD님이 쉬는 날 일한다고 선물해주고 가셨어요. 이거 우리 조 PD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지친 나를 안아프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 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반 김치.
1: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새벽.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2: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1: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2: 고형량이 뭔데?
1: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2: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고...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투얼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네. 이 노래 제목을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접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라이즈의 게러 기타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하다 보니까 저희 레인보우 어플로 봐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지금 저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쪽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 회원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뭐 일한다, 뭐 한다, 뭐 이렇게 인증을 해주셔도 저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인증을 좀 하시고 싶으시면 레인보우 쪽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게시판 보죠. 파라나 둘둘님. 안녕하세요. 여긴 서점입니다. 저도 출근했어요. 짹짹. 오늘도 커피 한잔 마시고 일 시작하려고요. 서점 오시는 손님들이 이 방송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음악이 좋아서요. 저 홍보 할당 제대로 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오, 잘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어린이날이라고 쉬시는 분들은 대충 어떤 업종들이 쉬실까요? 왜냐하면 약간 늘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휴일이래. 근데 그 휴일이 누군가에게는 약간 대목이고 또 누군가는 너무 절실한 휴일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맞아요. 서점은 대목인가? 근데 요새 서점들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안 그래도 아까 저희 막 노래 나갈 때 이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를 이제 보고 와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죠? 사람들이 글과 뭐 사진 이런 것들을 취하는 형태가 너무 많이 달라지고 소비성 문화로 그러니까 발화성 문화로 돼버리는 게 좀 있어서 그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네. 근데 또 이게 트렌드라고 해서 또 언젠가는 실제 그 책을 만지면서 책장을 넘기면서 내 손으로 그 종이를 만지면서 딱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보는 게 또 쿨하고 힙한 그런 문화로 또 돌아오는 날이 오겠죠? 네. 그렇게 되면 또 오늘 같은 날은 서점은 대목일 겁니다. 민턴 조아님.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기새입니다. 어제 이제 발주 마무리하고 커피 한잔 내려서 매장 밖으로 하늘 예술입니다. 편의점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저희 CBS 건물 1층에도 편의점이 있습니다. 네, 그 너무 이제 자주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이랑 서로 이제 네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조 PD도 거기 사장님이랑 친하죠. 사장님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0337님 열일 중인 개인 택시 이렇게 짤막하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인증샷을 주파수 98.1에 당당하게 맞춘 사진을 보내셨습니다. 중성 수고하십니다. 오늘도 네 파이팅 해주시고요. 안전운전 해주시고 오늘 도로 좀 한적하죠. 네 다행입니다. 운전하시는데 큰 무리 없고 이동하는 손님들 잘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25님 쿠땡 알바 왔습니다. 두 배 혹하는 마음에 왔는데 아우 시간 너무 안 가요. 집에서 기다리는 식구들아 저녁에 외식하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맛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또 일하고 휴일날 집에 들어가고 아유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애들 아 바라만 보고 있어도 배부른 우리 자식들 나중에 내가 딱 나가고 일하고 와갖고 그걸로 불러가지고 뭐 삼겹살이라도 이렇게 좀 해서 구워 먹고 그러면은 먹고 나면 그 생각 진짜 든다. 아 행복 별거 아니구나. 그죠? 맞아요 맞아요. 20299님 제가 일하는 곳은 의료기에 들어가는 모터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출근해서 열일하고 있는데 이따가 몰래 드라마 허수아비 보면서 범인 찾을 거예요. 쉿 하셨어요. 라디오는 몰래 듣는 거 아니에요 혹시? 대놓고 들으시나요? 네 라디오는 좀 그래도 당당히 들으시길 바라면서 자 노래 두 곡 듣고 오죠. 저희는 아까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프라이드를 먹는다 님의 신청곡입니다. 아이들의 클락션 그리고 트와이스의 치어업까지 듣고 올게요.

털어놓을 수 없는 사소한 고민, 알량한 하소연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자랑, 갈팡질팡 선택장애로 괴로울 때 알디가 알아서 잘 닦깔끔하고 센스있게 정해드립니다. 이름하여 알잘 닦깔센 선곡 처방전.

9076님의 사연입니다. 알디, 저에겐 9살 연하 여자친구가 부러우면 지는 건데. 자, 9살 연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결혼 생각이 있어서 여자친구의 친오빠를 만나기로 했는데 저보다 7살이 어리고요. 결정적으로 저의 고등학교 후배시거든요. 결혼하면 형님으로 모셔야 되는데 극존칭 쓰는 게 맞겠죠? 여자친구는 그냥 편하게 말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죄송합니다. 갑자기 속마음이. 예. 자, 알잘 딱갈센 9076님의 사연이었습니다. 9살 연하의 여자친구의 오빠가 고등학교 후배이고 본인보다 7살이 어리다. 아, 관계가 복잡한데요. 아니, 근데 7살 후배면은 같이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닌데 후배라고 해야 되나 이거? 그죠? 다음에는 나 처음에는 깍듯하게 예의를 다해서 존칭을 하셔야겠죠? 네, 그게 맞습니다. 나중에 가족이 되고 좀 친해지고 나면 여자친구의 오빠가 정리를 좀 해주지 않을까요? 비슷한 경우를 경험하신 우리 아기새님들의 조언이나 경험담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일단 9076님께 이 곡을 처방전으로 띄워드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정용화의 처음 사랑하는 연인들을 위해.

자, 알잘딱깔센 뭔가 배부르고 행복한 고민을 함께 해봤습니다. 뭐 이거는 고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잖아요.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자랑. 그러니까 약간 오늘은 수줍은 자랑인 거죠. 네, 우리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에게는 또 약간 고민스럽기도 할 거예요. 그죠? 9살 연하 여자친구가 있다. 친오빠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여자친구의 친오빠가 나보다 7살이나 어리다. 심지어 같은 고등학교 후배시다. 여자친구 그냥 편하게 반말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닙니다. 요럴 때 어떤 남자의 네 어떤 그 멋진 면모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지. 배 왜 이렇게 고파? 오씨. 왜 이렇게 고르고는 거야? 아니지. 내가 결혼하면 형님이라고 모셔야지. 어려운 일 아니지. 내가 자기의 그 집, 그냥 시댁 식구들. 그죠? 시댁 식구들을 리스펙트 하는 건 널 허락해 줘서야. 그러니까 그 어떤 분들에게도 난 극존칭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 아내의 손 아랫사람, 그죠? 네, 그러니까 가계도로 보면은 저보다 아래에 있는 남자의 처가의 남자들한테 처남이라고 부르는 거지. 지금은 형님이 맞죠. 꼬박꼬박 정확하게 깍듯하게 형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모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호칭은 깍듯하게 형님 식사하셨어요? 아 네네. 아 이건 뭐 제가 하겠습니다. 형님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은 그 형님 된 입장이 갑자기 떠밀려서 감투를 쓴 거잖아. 형님의 감투를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입에서 예를 들어 우리 9076님이 김씨야. 그러면 아닙니다. 김서방 제가 하겠습니다. 이 김서방이 안 나올 거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일단 내가 먼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누가 어떻게 상관하든 말든 나는 널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여자친구. 널 가졌으니까 너희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너희 집안 강아지에게도 극존칭을 하라고 하면 당연히 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회입니다. 내가 얼마나 깔끔하고 네 깨끗하고 진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김서방이라는 얘기는 진짜 안 나오긴 하겠다. 아닙니다.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김서방님.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가끔 이렇게 몰래 데리고 나가고 술도 한잔 사주고 네 그러는 거죠 뭐. 용돈도 옆으로 좀 챙겨주고 그러세요. 저 형님 제가 그 좋은 일 있으시다고 저 양복 한 벌 해 입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서 얼마나 좋아. 점수는 그럴 때 따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오빠

그냥 말 편하게 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른인 척 해야지. 그러는 거 아니야? 나 왜 이렇게 남의 사연으로 즐거워하는 거니? 자,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좀 아니 왜 자꾸 헤어지래? 아니 여러분들 아예 어린이날이잖아요. 말 좀 그 마음을 좀 곱게 붙으세요. 다들 헤어지라고. 워워워워. 자, 여문주님, 서로 존대하면 됩니다. 내가 존대하면 당연히 그 상대방에서는 존대가 나오게 돼 있어요. 박씨집 셋째 딸님, 가족들과 함께할 때는 존칭을, 둘이 있을 때는 편하게. 우리 집 올케와 동생이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이게 여자는 이게 돼요. 남자는 안 돼요. 남자는 안 됩니다.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나의 윗사람이었다가 사람도 없을 때 좋냐? 약간 이거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나도 불편해. 동원님, 처음엔 존대, 시간이 지난 반존대 비스무리. 이것도 안 돼, 남자는. 이거 안 돼요. 어때 형님, 저기 식사는 했어? 이거 이상하잖아요. 형님, 밥은 먹었어? 참고로 예, 정우선 선배 힘내는 겁니다. 볼빨간 갱년기님, 어른들 계실 때 형님, 부부끼리 만날 때 친구처럼, 이거 안 된다니까. 자,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는 노래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남 얘기인데 오늘 왜 이렇게 즐겁지?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아마 올해 내내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서 가장 사랑받은 그 아이돌 곡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헌트릭스의 골든, 그리고 아이브의 I am 듣고 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사연 얘기도 하고 모두 다 했으니까 이제 일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 볼까요? 8353님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 월롱 엘땡 디스플레이 안에서 환경 미화 일을 하는데요. 공휴일도 주말에도 명절에도 3교대 근무조로 돌아가며 일을 해야 합니다. 사진은 보안구역이라 찍을 수가 없네요. 정말 다행인 건요. 하루 근무 시간 중에 제일 바쁜 시간대에 그대창이랑 함께 일하니까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일한답니다. 마음도 몸도 즐겁게 해주셔서 고맙고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러셨군요. 오늘 저희가 그 출근길이 라디오가 아침에 이제 보통 뭐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제 저희가 이제 출근을 하는데 그 사이에 출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좀 붐비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마주치게 되시는 우리 환경 미화원들 여기 우리 CBS에 계시는 어머님들도 만나 뵙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분들이 좀 쉬시는 날인가 봐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저희가 이제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딱 나가고 이렇게 복도로 나가는 길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쓰레기통을 이제 분리수거하도록 이렇게 세 통을 이렇게 나눠 놓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는 쓰레기들을 위에다가 저희가 따로 올려 놓으면은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그걸 이제 알아서 소분해갖고 치워주시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이제 11시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벌써 쓰레기가 쌓였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거라서 그렇지 정말 이 환경과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세상에 그 작은 톱니바퀴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많은지, 그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이분에게는 저희가 양말을 좀 보내드려야겠네요. 네, 두 배 봅시다. 제주 줄리엣님, 저는 도서관 근무하는 사서입니다. 저희 학교는 오늘 풀 근무 중입니다 하셨어요. 오늘 학생들은 어린이 빼고는 대학생들은 뭐 전혀 상관없는, 아 얘네들도 놀겠구나. 네네, 학이사. 도서관 근무하시는 사서 오늘 풀 근무 중이시군요. 8952님, 원주에서 택시 운전하는 1인입니다. 다들 놀러 간지 손님이 없네요. 새벽 예배 다녀와서 졸리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하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오늘은 좀 아무래도 뭐 그 운전을 오래 하셨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사람이 좀 어디로 모이겠다 싶은 그게 있지 않나요, 원주에도? 네, 그런데 앞에 가서 좀 대기하시거나 근처에 계시면, 요즘은 또 이제 콜 이제 어플 같은 걸로 이제 택시를 잡기도 하니까 이런 거 딱 해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네요. 미니미니님, 오늘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들으니까 급 에너지 받고 작업실 가려고요. 가서 뭐라도 해보려고요. 언젠가 보상 받겠죠. 아니 안 받아도 오늘은 다시 안 올 테니까요. 박수 한번 드립시다. 박수 한번. 이 마인드입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냥 해. 자, 마지막 신나는 노동요 21의 파이어 띄워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거 양말은 저희가 랜덤으로 여러분들 사연 읽어주신 분들 통해서 이제 보내드릴 건데요, 저희가 손수 다 해서 보내드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김윤주의 랄랄라도 함께 해주시죠.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화재가 일단 진압된 가운데 정부는 선박을 인근 항구로 옮긴 뒤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탑승 중이던 한국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해 선원 24명 전원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인근 항구로 예인한 뒤 피해 상태 등을 확인하고 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박 피격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외교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은 선박 예인 후

0: 피해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사가 운용하는 선박에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에 선박 화재가 발생한 이유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선체 이동 후 더 조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고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안전보장회의 회의를 포함한 안보 관련 회의를 열 계획은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 프로젝트 참여 압박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살피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침은 추후 정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선박을 겨냥하려고 한다면 이란 군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이란을 향해 다시 한번 높은 수위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무력 공방이 재개된 국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인터뷰에서 미 해군의 이란 항만 봉쇄 작전에 대해 지금까지 수행된 가장 위대한 군사작전 중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부산 북구가 후보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박 전 장관과 이영풍 전 KBS 기자를 대상으로 지난 3, 4일 양자 경선을 실시했는데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씩 합산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박 장관은 박 전 장관은 부산 북갑 출마를 선언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3파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5.7도입니다. CBS 뉴스 유지수였습니다.
1: CBS 큰뒷부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뒷부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2: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뒷부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1: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2: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1: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김윤주의 랄랄라 김윤주입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살피면 다 반짝반짝 보석 같고요. 보기만 해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꽃과 같은 존재. 아이들은 그런 귀하고 소중한 존재 아닌가요? 누구보다 성실한 아이, 배려심이 돋보이는 아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나이, 창의성이 남다른 아이.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 뭐가 신나는지 늘 웃는 아이, 개구쟁이라서 건강한 아이,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는 아이. 그런데 이 모든 게 성적이나 잔소리 때문에 가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봐야겠죠? 잘한다, 소질 있다, 넌 최고야, 우주만큼 사랑해, 더더 말해주기.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주는 어른이 되니까요. 아이들 덕분에 유급휴가 받은 날 어디서 뭐 하시나요? 신청곡도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주세요. 동심 가득 진심 담아 김윤주의 랄랄라예요.

0: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화요일 첫 곡은 예민의 아에이오우였습니다. 저 어릴 때는 학교에서 실제로 이렇게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딴 따라라라라라라라 하면서 그 아에이오우 이렇게 발성 연습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도 할까요? 요즘 학교에서도 하나요? 자, 어린이날입니다. 어디서 뭐 하면서 랄랄라 듣고 계신가요? 어린이 있는 가정은 아마 지금 이미 어딘가를 가고 계시거나 이미 어딘가에서 한창 주차 전쟁을 겪고 계시거나 막 사람들의 이리저리 쓸려 다니고 계시지 않을까. 오늘은요, 어린이가 좋아하는 곳은 어디든지 분빌 예정. 그래도 마음의 여유는 꼭 장착하시고 안전하게 여유 있게 행복하게 즐겁게 어린이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뭐 하면서 랄랄라 듣고 계신가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레노
3: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2: 레노

생기기 쉽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밥을 먹어도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다들 이렇게 가시는 건, 그럼에도 또 아이들을 생각하고 아이들이 그런 곳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잖아요. 그렇지만 뭐집앞 공원 가도 예은이 얘야 지금 행복해하고 있지 않을까요? 8250님 커피 쿠폰 드립니다. 자, 어린이날 어디서 뭐 하면서 랄랄라 듣고 계신가요? 신청곡 있으신가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4131님께서 예쁜 딸 슬아가 듣고 싶어 한다고 신청해 주셨고요. 어제도 한분 신청해 주셨거든요. 0773님의 9살 따님도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한대요. 어린이날 선물처럼 보내드립니다. 최애나 캐치 캐치.

4131번으로 보내주신 슬아의 신청곡, 최애나 캐치캐치, 그리고 아이브의 뱅뱅은 2726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요즘 초등학생들의 최애 인기곡 두 곡이네요.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5월 5일 화요일 어린이날 함께하고 계세요.

남들에겐 사소해도 내겐 속타고 서운한 일, 속풀이라도 하고 싶다 하면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사연 주세요. 살다 살다 내가 별걸 다 방송에서 말해보네. 김윤주의 랄랄라 별다방 6276님의 사연입니다.

0: 모임에 갔어요. 다들 아이 얘기하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애는 학원 안 다녀도 혼자서도 다 잘해요. 나는 오은영쌤 있잖아요. 매번 금쪽이들 훈육하는 거 정말 안타까워. 아, 왜 그럴까? 우리 애는 안 그런데. 순간 다들 감탄하길래 저도 용기 내서 아, 저희 아이는 티가 없어서 해맑아요. 아, 근데 숙제는 좀 하기 싫어요. 했더니 아이 자랑하던 엄마가 어머? 숙제를 안 하면 진들을 어떻게 따라가? 우리 애는 숙제 하나 보면 어느새 다 해놨던데. 아우, 내가 고맙죠 뭐. 이런 애가 또 있을까 싶어. 또 이러는데 아기가 죽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애는 그래도 활발해서 다행이에요. 아유, 요새는 나대는 거 안 좋아하는데. 자꾸 이러는데 좀 속상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남편한테 아니 내가 뭐 비교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괜히 비교당한 기분이랄까? 다른 애들은 혼자서도 다 잘한대. 아, 쟤 왜 저래? 분명했더니
1: 괜찮아. 우리 태호를 봐. 내일 시험이라는데 저 과자 먹으면서 게임하는 거 봐. 난 놈이야, 난 놈. 우리 애가 공부는 몰라도 생존력은 만렙이지.
0: 천하 태평인데 저는 정말 걱정되거든요. 태호가 너무 공부와 담 쌓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살다 살다 내가 별걸 다 방송에서 말해보네. 김윤주의 랄랄라 별다방. 오늘 사연은 6276님의 사연이었고요.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노래가 뭐 꼭 딸에게만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엄마가 아들에게도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별다방에 이어서 들었고요. 오리배님, 시험 전날 게임하는 그 멘탈 나중에 정말 크게 될 놈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버님 말씀하셨잖아요. 딴 놈이라니까요. 해피 병아리님, 아 혈압 모르네요. 태호야, 이모가 과자 더 보내줄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과자 먹는 속도순이란다. 명언이네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과자 먹는 속도순. 2086님, 숙제 잘해서 스카이 가도 효도는 태호처럼 해맑은 애들이 다 하더라고요. 골드님, 오은영 쌤도 태호 보면 얘는 그냥 사랑만 해주면 돼요 하고 퇴근하실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 없는 아이다. 너무 잘하고 있는 아이다. 4778님, 애가 너무 완벽하면 엄마가 일찍 늙는데요. 태호는 엄마의 회춘 비결. 아 그래요? 애가 너무 완벽하면 엄마가 할 일이 없어서 오히려 무기력해지면서 일찍 늙으시는 걸까요? 1377님, 숙제 좀 안 하면 어때요? 굶지 않고 제밥벌이만 잘하면 그게 1등이겠죠. 다 정답이거든요. 다 맞는 말씀 보내주셨고 아마 오늘 별다방 주인공이신 6276님도 다른 집 아이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의 약점이자 특징이 뭐냐면 유독 내 자식 앞에서는 객관성을 잃고 소심해지고 한없이 불안하고 막 팔랑귀가 되고 이런 거거든요.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걸까요? 사랑하는 만큼 또 믿는 마음으로 평정심 잃지 않고 아이들 예쁘게 또 지켜봐주는 게 우리 부모들의 몫일 것 같아요. 6276님, 별다방에서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립니다. 자, 어따 말하기도 쑥스럽지만 별다방에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 말머리에 별다방 쓰시고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보내주세요. 적극 편들어드리고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립니다.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제 신청곡이에요. 평소에는 저희가 랄랄라에서 들을 수 없는 노래지만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동심으로 돌아가서 이 노래 같이 듣고 싶어요. 만화 피구왕 통키 주제곡입니다. 서연의 피구왕 통키.

0: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1: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2: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3: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4: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0: 알약형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제 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화이트의 화이트 들으면서 5월 5일 어린이날 김윤주의 랄랄라 마칠게요. 오늘도 룰루랄랄라.
2: No, no, no. Now it's time for our music.

0: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 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5. 519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3: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4: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HMM 운용 선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인근 한국 선박들에 대해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사고 직후인 어젯밤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인근 우리 선박에 대해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카타르 쪽으로 운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선박을 인근 항구로 옮긴 뒤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탑승 중이던 한국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해 선원 24명 전원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인근 항구로 예인한 뒤 피해 상태 등을 확인하고 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박 피격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외교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은 선박 예인 후 피해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사가 운용하는 선박에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박 화재가 발생한 이유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더 조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0: 보인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고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안전보장회의의 회의를 포함한 안보 관련 회의를 열 계획은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 프로젝트 참여 압박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살피며 구체적인 대응 방침은 추후 정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선박을 겨냥하려고 한다면 이란 군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이란을 향해 다시 한번 높은 수위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무력 공방이 재개된 국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인터뷰에서 미 해군의 이란 항만 봉쇄 작전에 대해 지금까지 수행된 가장 위대한 군사 작전 중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 영관급 장교 4명을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날이자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입하인 오늘 전국이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8도, 습도는 36%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6: 공익광고 협의회.
7: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4살부터 13살까지 또는 사춘기를 겪기 직전까지를 어린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느 아동문학가는 어린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이는 쾌활하고 다정하며 신중한 사람들이다. 항상 바쁘고 늘 힘들며 다른 곳에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다그치는 어른을 어린이는 힘껏 이해하고 기다려준다. 한때 우리 모두는 유년 시절을 지나왔고요. 어쩌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순진한 어린이가 살고 있을 텐데요. 자라는 동안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린 어린이라는 렌즈를 오늘 한번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어린이라는 세계를 좀 더 가까이 들여보기만 해도 아이들의 더없는 순진 무구함에 세계는 한결 더 넓어지고 다정해질 겁니다.

0: 5월 5일 화요일 어린이날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피보브레슨 레즈나벨 A Whole New World였습니다. 어린이 책 편집자인 김소영 작가가 쓴 어린이라는 세계를 보면 어른보다 훨씬 더 많이 참고 기다리는 존재가 바로 어린이라는 겁니다. 어른들은 늘 바쁘고 피곤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아이들을 기다리게 하는 존재란 거죠. 어린이 특유의 부드럽고 여린 감각은 자라면서 조금씩 무뎌지거나 퇴화되고 마는데 그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감각이 조금씩 회복되기도 하고 되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날인 오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려고 책임을 다하거나 일종의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이들 덕분에 순수의 시절로 잠시 되돌아가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더 맞을 것 같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0: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0: 이카운트 ERP
3: 4만원
2: 재고관리
0: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0: 사업성공
3: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0: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7: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8: 마더스테아.
9: 신축도,
10: 리모델링도
11: 경동하우징.
12: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3: 빌딩앤 리치.
12: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3: 빌딩앤리치.
9: 신축도,
10: 리모델링도
11: 경동하우징.
14: 돌아온 방탄꼭지.
1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4: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4: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대학원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크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3: TBX 타고 상품권 타고.
2: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4: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TBX.
5: Okay, can I just say something crazy?
6: I love crazy.
5: All my life has been a series of doors in my face. And then suddenly I bump into you.
6: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Because

0: Thank you.
1: 코닐 탈벗의 음성이었어요. 자, 이제 나도 말 좀 하자. 이제는 먼저 숙녀던데요. 숙녀 한 20대 중반쯤 된 코닐 탈벗의 Count on Me였고요. 그 전 곡은 그 겨울왕국 1에 설렜던 곡이죠. 크리스틴 벨, 산티노 폰타나의 Love is an Open Door까지 전했습니다. 해피그님이 지수님 휴일에 생방 너무 좋습니다. 어린이날 어른이 왔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어린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건 우리 어른들인 거죠. 어른들이 또 잘해야지 어린이가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왕서방님, 저의 마지막 어린이는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 등장 거인 자이언츠의 마지막 우승입니다 하셨는데 반갑다 친구야. 김건모 씨, 당시 신승훈 씨 그 정도쯤 데뷔하지 않으셨나요? 드라마 질투. 아, 진솔님은 오늘은 제게 발레리나로 있는 사촌 동생 홍주연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하셨는데 와, 제 친구 중에도 어린이날 그 생일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약간 부럽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축하드려요. 토피넛 라떼님은 생방이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다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진영님. 유지수의 해피송 생방송이고요. 이 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누구와 해피송도 함께 듣고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오늘은 화요일. 아, 그 노래도 있었지. 제시어로 팝송을 찾아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의 제시어는 오늘 날씨에 어울리는 단어 스카이입니다. 와, 오늘 진짜 봄날 보기 드물게 아주 파랗고 예쁜 하늘인데요. 자, 오늘의 제시어는 스카이입니다. 이 스카이가 들어있는 팝송 제목, 해피송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뭐 우리말로 편하게 적으셔도 되고요. 얽힌 사연도 있으면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오늘 해피송의 제시어는 스카이, SKY, 자 스카이가 들어있는 팝송 지금부터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저희가 먼저 준비한 곡은 노을신사님 청하셨죠? 마이클 런스트락, Sleeping Child.

지원님, 열심히 돈가스 튀기는 중인데 손님이 별로 없어요 하시면서 사연 주셨어요. 사실 돈가스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 돈가스 싫어하는 아이 찾기도 쉽지 않은데. 아, 오늘은 조금 점심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나중에 장사 잘 되실 것 같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커피 쿠폰 전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Take That의 Patience였고요. 마이클 런스트럭의 Sleeping Child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제시어로 팝송을 찾아보는 날. 오늘의 제시어는 스카이입니다. 스카이. 아비가일님, 지수님, 부산 가는 길 함께합니다. 길이 하나도 안 막히고 너무 좋은데요. 오랜만에 친정 엄니 뵈러 갑니다. 날씨도 딱 좋고 바닷바람 잘 쐬고 올게요. 신청곡은 콜드플레이의 A Sky Full of Stars. 아, 너무 좋으십니다. 너무 좋겠다. 부럽다. 부산 바다와 부산의 하늘을 만나러 가시는 아비가일님, 제목까지 즐기고 오시고요. 인천 여왕님은 우리 아들이요, 결혼 축하곡으로 본인이 신랑이 직접 부른 노래 블루스카이 동아리 밴드 선후배들이 연주해줘서 즐거운 축하 공연이었습니다. 혹시 박기용 씨 블루스카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이해로겠지, 이해로. 미스터 블루스카이? 어쨌든 아, 노래를 잘하시나 보다, 신랑이. 결혼 축하드리고요. 아나이스님은 아이 인 더 스카이, 버섯오리님도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아이 인 더 스카이, 이 곡도 오늘 많이 신청하셨고, 엄마는 프라이드를 먹는다님, 아델의 스카이폴, 스카이폴도 진짜 많이 신청하셨고, 아델이 아들 맘이잖아요 또, 그죠? 메이플 피카님은 위켄드의 러브 인 더 스카이, 꽃마리님, 4929님은 오늘 하늘도 예쁘고 날씨도 좋고 오늘은 직소의 스카이하이가 직관적으로 떠오릅니다 하셨어요. 자, 모두 좋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먼저 이 곡 들어보시죠. 아, 오늘의 제시어 아시죠? 스카이입니다. 베로님, 메이플비카님, 이에로, 미스터 블루스카이.

에어로 미스터 블루스카이 이어서 먹구름님 6563님 신청하신 미드즈의 루시 인 더 스카이 위 다이아몬드였어요. 먹구름님이 세계 최고의 명반에 속하는 미드즈의 서전트 페퍼스 로니 하츠 클럽 밴드 이 앨범에 수록된 곡 신청하신다고 같은 곡 얘기하셨고 6563님은 남편과 오전에 테니스 치고 오랜만에 손 세차하러 갑니다. 저는 테린이라 남편에게 주 3회 레슨 받는 중인데요. 눈물 쏙 빠지게 혼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과 사 구별이 확실한 우리 부부 라켓 내려놓으면 세상 친하죠. 어린이는 없지만 신나는 휴가 보내렵니다 하시면서 같은 곡을 청하셨는데 와, 주 3회 남편의 공과 사 확실하게 구분해서 배우고 계신다는 우리 테린이 6563님. 근데 되게 쿨한 부부시네요. 그죠? 이게 사실은 또 공사 구별을 한다 그래도 마음에 찜찜하게 남을 수도 있는데. 자, 이제 얼른 테린이 탈출하시고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의 제시어는 스카이입니다. 스카이. 오늘은 강호들의 대결이에요. 같은 분들이 여러 곡 신청하시고요. 로세양님은 닐영의 See the Sky About to Rain. 지적정렬님은 지적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적지를 잘하는 어떻게 읽어야 되나? 지적정렬님 아하의 맨하튼 스카이라인 또 딸기산도님은 제이슨 델룰로의 Kiss the Sky 화곡동 김밥님 리차드 기호님 Journey의 Wheel in the Sky 또 우리 피카님은 잭 존슨, Traffic in the Sky, 또 샤데이 피처링은 제이지, The Moon and the Sky, 스카이 강자십니다, 피카님. 베로니, 폴 맥카트니, 바닐라 스카이 신청하셨거든요. 이어지는 곡 유지수의 해피송 리차드 기호님이에요. Journey, Wheel in the Sky.

한참 전에 신청했던 곡들이 나오네요. 오늘은 선물입니다. 우리 경숙님. 오늘은 우리 고인물들. 해피송 고인물들의 날입니다. 아, 사달라고 조르지오님이 아하의 이 곡도 너무 좋아요. 묵직한 느낌이 좋다고 하셨고 리차드 기호님은 스티브 페리 목소리가 너무나 시원하다고 하셨는데요. 저니의 Wheel in the Sky 이어서 지적정렬님? 지적정렬님? 어쨌든 아하 맨하탄 스카이라인까지 전했습니다. 음악은 마음의 안식처님 식사 중에 듣고 계신다고 도로시님 날씨가 환상인데 밥 먹고 나가야겠어요 하셨고 배로님 어제 알바하고 와서 오늘은 편안하게 듣고 있으니 좋다고 하셨는데 다들 2부도 함께 해주실 거죠? 유지수의 해피송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고요. 이제 1부 닫을 시간입니다. 우리 왕서방님, 마동삭, 로세양, 4953, 섬찌바이, 미영님, 엄마는 프라이드 먹는다님 등등등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 아이 인 더 스카이 남기고요. 저희 2부에 다시 옵니다.

CBS. Don't you know I'm blue. 당신 곁에 CBS 라디오.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살피며 구체적인 대응 방침은 추후 정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우리나라 선박 화재에 대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 등을 향해 발포했다며 이란의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며 한국도 미국의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작전에 그동안 동맹국의 참여를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우리나라군의 참여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여야는 어린이날을 맞아 돌봄 공백과 안전사고 등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린이가 웃는 나라가 곧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라며 아동수당 확대와 소아의료체계 확립, 마음건강 정서 지원 등 관련 예산과 정책을 책임있게 챙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아이들의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최우선 가치라며 국민의힘은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로화해 아이들이 국가의 보호 아래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보육 지원과 교육 환경 개선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부산 북구갑 후보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박 전 장관과 이영풍 전 KBS 기자를 대상으로 지난 3일에서 4일 양자 경선을 실시했는데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씩 합산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장관은 부산 북갑 출마를 선언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3파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한 국회의원 재보선 부산 북갑 후보 단일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보수 진영의 분열이 한 전 대표 제명으로 시작됐다고 전제하는 질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인사에 대한 연대와 다른 당과의 연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고 화창한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고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1도, 습도는 30%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2: 어머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좀처럼 잘 쓰지 않는 두 가지 말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맙습니다와 미안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켄 블랜차드의 책 리더의 심장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3: 1시 5분입니다.

0: 해피그님, 저 이따가요 노천극장에서 콘서트 보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 드레스코드가 핑크라 제 의상도 핑크핑크합니다. 어린이날 제일 신난 어른 우리 해피그님. 그 성시경 씨 콘서트 보신다고 예전에 얘기하신 거 그건가요? 와, 잘 다녀오시고요. 너무 좋으시겠다, 오늘. 신청하신 거 꽃마리님, 4929님도 함께 잘 들으셨나요? 직소의 스카이 하이 해피송 2부 여는 곡이었습니다. 별수공님, 저도 볼륨업하고 해피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아, 우리 해피송은 어린이날, 우리 어른들의 세상입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날이자 입하입니다. 이제 진짜 여름의 시작이라고 알리는 거죠. 오늘 2부는 입하, 이응, 히읗으로 초성, 이행시 가보겠습니다. 초성, 이행시, 이응, 히읗. 저부터 가볼까요? 이응. 어린이날이다. 히읗. 하지만 나는 일하고 있다.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 먹어 살리려면 좀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어린이날이자 입하고요. 해피송 2부는 입하, 이응, 히읗으로 초성, 이행시 가봅니다. 신청곡도 적어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어른들의 음료 커피 쿠폰 또 넉넉하게 전해볼게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입하, 이응, 히읗, 초성, 이행시 기다립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30킬로다.
1: 르노.
2: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킬로와트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1: 르노.

메이플 피카님 오늘 여러 곡 신청하셨는데 오아시스의 곡이었어요. Up in the sky, The Train의 When I look to the sky, 또 0420님 Outlaws의 Ghost Riders in the sky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생방송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자 입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응희 초성 이행시 가봅니다. 축복 동행님, 어린이날인데 어른들이 더 신나고 행복해 하셨어요. 아, 이 꿀맛 같은 빨간 날, 그죠? 우리 모두가 행복하면 최고인 거죠. 뭐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3367님, 어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흑흑흑흑흑 하셨는데 어쩌다가 사고가 나셨어요. 아유, 뭐 사람 안 다치고 큰 사고만 아니면 되죠. 뭐 힘 내세요. 8586님은 우유 사러 나왔다가 너무 더워서 하드 사갑니다. 아, 오늘 여름이 온 것 같죠? 땀 한 바가지 흘릴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1137님, 예쁜 우리 딸 지혜야 행복한 하루 보내길 바란다 하셨고요. 0182님은 아들아, 군 생활 잘하고 있지? 힘내라. 어린이가 엊그제 같은데 대견하게 벌써 군대도 가고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아, 우리 대한의 장병들 화이팅입니다. 그래그래님은 26살, 24살, 23살 어린이를 키우는 50대 엄마입니다. 오늘 아침 편지 써서 용돈 10만 원씩 줬네요. 어린이라 그럼 펄펄 뛸 테니까 청춘 응원금이라고. 저 잘한 거 맞죠? 응원합니다. 참 좋은 계절, 참 좋은 시절, 청춘을. 형수, 이랑, 근수, 우리 삼남매 이름 꼭 좀 불러주세요 하셨네요. 와, 어린이를 훌륭하게 키워낸 우리 어른이들 힘내시고요. 와,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커피 쿠폰 전할게요. 9484님은 5월은 새싹 어린이들 꿈처럼 하늘도 드높고 푸르구나 하셨고요. 2501님, 오늘도 웃음 가득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이 해피송에 있습니다 하셨고요. 3919님, 어린이날이자 입하고 제 생일입니다. 할머니가 되신 우리 어머니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셨는데, 아, 오늘 생일이세요. 축하드리고 9484-2501-3919님께도 커피 쿠폰 전합니다. 안주환의 여행자님, 이란 호르무즈 개방 좀 해주쇼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날 한숨 나오는 기름값. 자, 좋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이응히읗 이행시 초성 이행시입니다. 이응히읗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이어지는 곡 7452 청순이 곱돌님 007 OST죠. 아델 스카이폴.

0420님, 오늘은 최고로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신청곡이 나왔습니다. 하셨고요. 0424님은 오늘은 우리 예쁜 딸 예린이의 생일입니다. 5월 5일에 태어나서 매년 어린이날이 생일인데요. 재밌죠? 우리 예린이 칠순잔치도 5월 5일에 하게 생겼습니다. 오늘 신나는 노래 하나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예린이 생일 축하합니다. 3857번으로 신청하신 제이슨 데룰로의 Kiss the Sky, 또 진솔님, 아비갈님, 6300님 등 콜드플레이의 A Sky Full of Stars, 그리고 7452 창수곱돌님, 아델 Skyfall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생방송이고요. 이응히읗 2파, 이응히읗 초성 이행시입니다. 하쪽님, 오늘은 집밥 안 하고 한가하게 배달해 먹는 날? 0228님, 오! 해피데이, 어린이날. 마동석님은 어린이날입니다. 하지만 우리 집 막내는 대학교 2학년. 이제는 챙기실 게 아니라 효도를 받으실 때죠. 효도 받으셔야죠. 로코홀릭님은 연어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회귀 본능이 있지요. 갑자기 연어? 연하남보다는 그래도 연어가 나은 거죠. 그쵸? 율무야 사랑해님. 지수님. 입을 옷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 다이어트를 미뤘더니 벌써 여름이라니. 빨리 옷 사야겠어요. 하셨는데. 여름이 코앞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 주영님은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아이들이 좋은 추억 많이 만들기를 바라고요. 저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웃어 죄송하고. 우프입니다. 우퍼요. 우리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히읗으로 시작하는 회춘. 회춘 없습니까? 회춘. 소중한 사람 가수팬님. 아싸 기분이 좋아졌다. 휴가다. 어른들이 좋아하는 단어 휴가, 휴일, 휴식. 휴죠, 휴. 영순 내까님은 이 집에 혼자 있는 나 해피송을 듣고 있어. 그저 행복합니다. 아셨는데요. 외로울 때는 유지수의 해피송이

8880님,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화요일이니 이제 출근할 마음의 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안 돼, 연휴 지켜. 일단 오늘을 즐기고요. 파이어. 에바맥스의 스위퍼 사이코, 그리고 핏불 피처링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Feel This Moment까지 전했습니다. 우리 정결님이 결혼 28주년 기념일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내, 힘들고 처절하게 살아오는 동안 묵묵히 함께해줘서 감사함을 전하고 많이 많이 존경하고 또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유재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두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마지막 곡 마이클 잭스 Heal the World, 미네르바의 봄봄님 함께 들어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옵니다.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학교 가기 무서워요.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 정말 저 아니에요.
4: 정교하게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과 이미지, 이제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몇 초의 조작이 피해자에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딥페이크 대응 기술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기술이 만든 범죄, 이제는 더 강력한 기술로 막아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디지털 세상.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6: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7: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호르무즈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사고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어제 발생한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관련 점검 및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비서실장 주재회의가 낮 12시 30분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과 해양수산비서관, 외교안보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한국의 군사작전 참여를 재차 압박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사태의 원인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어린이날을 맞아 돌봄 공백과 안전사고 등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린이가 웃는 나라가 곧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라며 아동수당 확대와 소아 의료체계 확립, 마음건강 정서 지원 등 관련 예산과 정책을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아이들의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최우선 가치라며 국민의힘은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로화해 아이들이 국가의 보호 아래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보육 지원과 교육 환경 개선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와 기소 의혹 특검 법안 처리 시기 및 절차와 관련해 국민과 당원, 의원총회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동두천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청이 조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당원들의 뜻도 물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며 속도 조절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부산 북구갑 후보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

0: 는 박 전 장관과 이영풍 전 KBS 기자를 대상으로 지난 3일에서 4일 양자 경선을 실시했는데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씩 합산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장관은 부산 북갑 출마를 선언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3파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다만 박민식 전 장관은 한동훈 전 대표와의 단일화론에 거듭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박 후보는 공천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다, 더 이상 희망회로 돌리지 말라며 북구가 보수 부활의 출발점이라는 대의 명분에도 그런 정치공학적 셈법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내 친한계 의원들이 한 전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을 놓고 본인이 국민의힘 공식 후보가 됐기에 개인적 서운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정당 정치의 기본 원칙을 생각하면 그런 분들의 행태는 국민들이 엄정히 판단할 거라 믿는다고 직격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고 공기 질도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9도, 습도는 25%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2: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 2시 5분입니다.
3: 이봉규의 어떤 가요!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가요?

0: 행복한 5월 5일 어린이날 이봉규였던가요? 에이면 첫 번째 트랙 2412번님 신청해 주신 진우션의 곡 태권 V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부레봉봉 아나운서 이봉규 인사 올립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방구뽕 역할을 맡은 구교환 씨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어린이라면 이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싶지만 매 조사하는 아동 행복 지수를 살펴보면 100점 만점에 평균 50점도 안 될 만큼 낮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수면과 공부, 운동, 미디어 여러 분야로 조사를 한 터라 주관적인 행복감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현실은 우리 아이들 수면 시간은 자꾸 줄고 공부 시간은 더 늘고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아졌다 이 얘기입니다. 5월은 푸르고 우리들은 자라야 하는 어린이날. 오늘만큼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신나는 하루,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엔 어떤가요? 살짝 껴주셔도 좋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듣기에 좋은 곡들 잔뜩 선곡했어요. 이봉규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광고주님.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네,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3: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3: 위제로
0: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1: 이야.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우리 아이들 중에 점심 먹었지만 배고파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 그리고 아저씨가 후식으로 바나나 우유님의 신청곡 악뮤의 콩떡 빙수 전해드렸어요. 자, 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백미영님이세요. 오늘 신청곡 써놓으면은 다른 날에 틀어주는 개념인가요? 라디오 잘 몰라서요. 휴일이 아닌 이상 저희가 당일 긴급 배송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휴일 같은 경우는 다른 날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음을 미리 고지해드립니다. 이어서 재생해드릴 새 트랙은요. 컨셉 하나만큼은 최고의 가요곡들입니다. 극흥님 신청해주신 오렌지 캐러멜의 까탈레나 먼저 만나볼 거예요. 사실 오렌지 캐러멜이 활동 안 한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마지막 곡이 발표된 지가 이 12년이 지났거든요. 12년. 하지만 이 파급력은 엄청나요. 다음이다 우리가. 오렌지 캐러멜이 발표한 곡들은 마법소녀, 아잉, 방콕시티, 상하이 로맨스, 립스틱, 까탈레나, 나처럼 해봐요 등등등. 모르는 게 없어요. 발표한 모든 곡들을 히트시킨 유닛 그룹. 그리고 이 그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회자되고 있는 티아라의 보피보피. 그리고 최근 가요계의 신곡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곡입니다. 우리 애들은 다 알아요. 최애나입니다. 캐치 캐치!

최애나 캐치캐치 요새 너튜브 챌린지 영상으로도 어마어마한 조회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꼭 티아라 보핍보핍 앞선 곡 오렌지 캐러멜 크흑님의 신청곡 까탈레나였어요. 이번 기회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또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곡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여전히 우리 아이들의 떼창곡이죠. 부모님들 이미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또 들어도 좋잖아요. 해바라기님 신청해 주신 이무진의 호등호등 신호등 들어보고 딸기 건행맘님 여행 가고 싶은데 마음만 있어요. 노래로 위안 받아봐요. 임영웅 무지개 신청합니다. 이번 연휴 끝나고 남들 일할 때 놀러가요 우리. 답답해도 조금만 참아보자고요. 딸기 건행맘님의 마음에 무지개를 띄울 곡 임영웅의 무지개 이어서 전해드리고 6008번님이십니다. 시댁 가는 길 아이들과 같이 차에서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방송하는 삼촌 목소리가 좋다고 문자 보내보라고 하네요. 저희 첫째 최애 노래 이문세 붉은 노을 신청합니다. 그래요? 우리 첫째 고마워요. 아저씨 목소리가 그렇게 감미로워요? 고마워요. 우리 6008번님께서 아마도 첫째 있을 때 붉은 노을을 많이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애들이 엄마 또는 아빠 좋아하는 곡 많이 따라가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애들이 음악을 배우진 않았어도 이렇게 명곡엔 무조건 반응을 합니다. 이문세 붉은 노을까지 떼창 타임 렛츠 기릿.

해바라기님, 딸기건행맘님, 6008번님 신청해 주신 이무진 신호등, 이명웅 무지개, 이문세 붉은 노을까지 재생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한석규와 이재훈이 함께 부른 행복을 주는 사람 준비했어요. 원곡은 83년도에 나왔던 해바라기가 원곡이죠.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여기서 그대, 이 그대의 부분을

두고 함께 듣고 있는 우리 어린이의 이름으로 바꿔서 불러보세요. 아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또 기대고 의지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도 아이에게 기대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말이죠. 처음 두 발 자전거를 배우는 순간 엄마 아빠는 아이에게 얘기해요.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냥 들어가자. 나중에 더 해보자. 포기하고 싶을 때 오히려 우리 아이가 끝까지 해보고 싶다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 끝끝내 그 목표를 해내는 모습을 보면 아이에게 배웁니다. 그 순수한 도전의 가치를 말이죠. 세상에 행복을 주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곡을 전하고 싶어요. 한석규 이재훈 행복을 주는 사람. 2696번님은 인천에서 대전 옥천 가는데 막혔다가 뚫렸다 막혔다가 뚫렸다가 점심도 못 먹고 배고픕니다. 안성 지나니까 이제야 좀 낫네요. 신청곡 꽃이 피고 지듯이. 조승우의 목소리로 준비했고요. 영화 사도에 삽입된 곡입니다. 두 곡 감상해보고 오시죠.

0: 저 앞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앉아있네요. 어이 거기 봉팔 좀 앉지 그래.
1: 문이 열리네요. 봉팔님.

저한테 텐션 좀 높여달라고 그러는데 특별한 재주가 없다 그랬더니 추임새라도 넣으라고 그래서 나오긴 나왔는데 상당히 떨립니다.

0: TBS
1: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2: 고양 특례시.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2: 고양 특례시.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제 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린이날을 맞아 1년

0: 365일이 매일 어린이날처럼 느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돌이켜보면 어린이는 어른보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뿐 결코 부족하거나 미숙한 존재가 아니었다며 저마다의 속도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해 나가는 온전한 한 사람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참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며 이 대통령 역시 어린이를 단지 보호의 대상이나 귀여운 존재로만 여기지 않고 존엄과 인격을 지닌 한 사람으로 존중하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린이의 품위를 지켜주는 품위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여야는 어린이날을 맞아 돌봄 공백과 안전사고 등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린이가 웃는 나라가 곧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라며 아동수당 확대와 소아의료체계 확립, 마음건강 정서지원 등 관련 예산과 정책을 책임있게 챙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아이들의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최우선 가치라며 국민의힘은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로화해 아이들이 국가의 보호 아래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보육 지원과 교육 환경 개선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호르무즈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사고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어제 발생한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관련 점검 및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비서실장 주재 회의가 낮 12시 30분에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과 해양수산비서관, 외교안보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한국의 군사작전 참여를 재차 압박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사태의 원인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 기소 의혹 특검 법안 처리 시기 및 절차와 관련해 국민과 당원, 의원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청이 조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린이날이자 여름이 시작되는 절기 입하인 오늘 전국이 맑고 공기 질도 좋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5도, 습도는 29%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우수 제품.
3: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4: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무상 방문 수거.
4: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4: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9: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의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위하여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이번 주 어떤가요? 비명 첫 번째 트랙 2467번님 신청해 주셨네요. 새벽같이 포항 갔다가 예쁜 큰딸 데리고 김포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휴게소 절대 안 가는 남편이 딸이 있으니 휴게소 맥반석 오징어도 사주고 오늘 신났네요. 슈퍼주니어 행복 신청합니다. 아빠의 행동 알고리즘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내도 아니요. 사실상 딸내미입니다. 아내가 잔소리하면 뭐 솔직히 저도 잘 안 바뀌어요. 근데 딸내미가 잔소리하면 바로 고쳐집니다. 신기하게 그래요. 딸과의 데이트 계속 행복하시라고 신창국 슈퍼주니어 행복 재생해드렸습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도 계속 즐겨주시고요. 7777번님 하하하 지금 차 안에서 6시간 실화인가요? 싸온 간식도 다 떨어지규 잠도 다 잤규 봉지를 차 안에서 듣게 될 줄이야. 그래도 기운이 좀 납니다. 손담비에 미쳤어. 미치기 직전에 청취자가 점점점 미칠만 하죠.

핑크 Kill This Love였습니다. 3571번님, 저는 이 시간에 눈이 졸려요. 미국에서 사촌 가족이 와서 서울 구경시켜주느라 홍대, 이태원, 명동, 남대문 등등등 안내해 주니까 하루 2만 번은 기본이네요. 막 살이 저절로 빠지고요. 구내염 생겨서 고함량 비타민 먹으며 이겨내는 중이에요. 잠 좀 깨워주세요. 유피 뿌요뿌요. 서울에 이렇게 갈 곳이 많았나 싶죠. 그쵸? 내가 아는 서울은 정말 작았구나. 갈 곳이 이렇게도 많았구나. 그래서 우리 사촌가족분들은 좋아하시는 거죠? 신청곡으로 잠 좀 깨워드립니다. 유피의 뿌요뿌요. 012번님은 잭스키스의 로드파이터 들려줘요. 춤추게. 신청곡을 보내주신 목적이 아주 간단 명료하고 어떤 가요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그 어떠한 이유보다도 저희가 재생해드릴 명분이 확실하네요. 들려드릴게요. 춤추게. 멋지게 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음악이 날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우리가 두 살 때, 세 살 때 엄마가 음악을 들려주면 어떻게 춤추는지 배워서 쳤습니까? 그냥 냅다 흔들어 보는 거죠. NRG까지 흔들어 보겠습니다. 히트다 히트, 히트 송!

UP 뿌요뿌요 3571번님 신청곡 전해드렸고요. 잭스키스의 로드파이터 0122번님 NRG 히트송까지 만나봤습니다. 950번님이세요. 어머 저는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 같은 방송이네요.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 너무 신나요. 친구도 보통 친구가 아니죠. 어떤 가요 처음 들었어도 거의 뭐 30년 지기 친구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스며들기만 한다면. 네, 스며드는 게 좀 어렵긴 해요. 이어서 재생해드릴 트랙은 키키의 곡입니다. 404로 읽으면 안 돼요. 404 New Era로 읽습니다. 404. 요 곡으로 데뷔 거의 한 350여일 만에 과일 차트 탑 100 1위 찍었고요.

이 그룹이 특이한 점은 이 우리나라 그룹이긴 한데 요새 아이돌들이 다 해외 멤버가 뭐 한 명에서 세 명씩 막 섞여 있잖아요. 우리나라 멤버와 함께. 이 그룹은 전원 한국인 멤버로만 5인조 구성입니다. 이 곡 이어서 최신 가요 한 곡도 준비해드리죠. 여전히 이 상큼 청량한 남돌 1위는 바로 이 그룹이라 생각해요. 투어스의 신곡 널 따라가까지 재승합니다.

야, 요새 아이돌 반에서 유행하는 이 하우스 장르. 저 대학교 때도 하우스 유행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막 피가 끓어올랐는데 아 지금 들어도 막 끓어오릅니다. 키키, 4-4 그리고 투어스 널 따라가였어요. 8854번님, 야구 시즌이라 그런지 관심사가 온통 기아 타이거즈예요. 일단 선발 투수 명단 확인하고요. 오늘은 좀 마음 편히 볼 수 있으려나 싶어도 드라마보다 더한 드라마를 찍고 있어서 마음 졸이며 늘 보고 있습니다. 뼛속까지 타이거즈 팬, 참고로 제 고향은 전북 군산입니다. 이런 드라마가 있어야 우리의 저녁이 더 쫄깃쫄깃해지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8854번님이 응원하시는 타이거즈가 맨날 이기기만 한다고 생각해봐요. 질 데가 없어요. 맨날 이기기만 해. 그러면 좀 이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왔다리 갔다리. 순위도 좀 엎치락뒤치락 해줘야 이게 응원하는 입장에서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거든요. 저와 함께 올 시즌 계속해서 우리 타이거즈 응원해보기로 하고요. 요새 너튜브에서 또 이분이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 구독했어요. 하하가 부르는 키 작은 꼬마 이야기, 그리고 데프콘의 힙합 유치원, 그리고 3061번님은 태안 가시면서 이거 신청하셨거든요. 한 두 달 정도 전에 상당히 유행했었는데 지금도 뒤늦게 알고 이 곡을 계속 여러 번 청취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놓아주다의 곡입니다. 힙합보단 사랑, 사랑보다 돈.

0: 효사 앤 이봉규의 어떤가요? 이봉규의 어떤가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6: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7: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미래.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트럭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설레는 소식을 들고 왔거든요. TBX 타고 상품권 타고 모고신 박사 타이어 교체하면 상품권 주는 거 알고 있었나?
6: 그러니까
5: TBX 타고 상품권 타고. 이야, 역시 트럭커라 다르네.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8: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9: TBX.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1: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봉규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 2601번님 신청해 주신 곡 김동률의 감사 준비했습니다.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2: 아파 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3: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4: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린이날을 맞아 1년 365일이 매일 어린이날처럼 느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돌이켜보면 어린이는 어른보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뿐 결코 부족하거나 미숙한 존재가 아니었다며 저마다의 속도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해 나가는 온전한 한 사람이라고 적었습니다.

0: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참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며 이 대통령 역시 어린이를 단지 보호의 대상이나 귀여운 존재로만 여기지 않고 존엄과 인격을 지닌 한 사람으로 존중하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김혜경 여사와 함께 청와대로 어린이와 가족 등 200여 명을 초청해 기념 행사도 열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후 처음 열린 이번 행사에는 장애아동과 아동보호시설 아동, 인구 소멸지역 및 다문화가정 아동 등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하이파이브로 어린이들을 맞은 이 대통령은 우선 국무회의가 열리는 본관 세종실에서 어린이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어린이들의 각종 질문에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호르무즈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사고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어제 발생한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관련 점검 및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비서실장 주재회의가 낮 12시 30분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과 해양수산비서관, 외교안보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한국의 군사작전 참여를 재차 압박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사태의 원인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HMM 운용 선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인근 한국 선박들에 대해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종호 해수부 장관은 사고 직후인 어젯밤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인근 우리 선박에 대해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카타르 쪽으로 운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가장 많이 선물한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막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4: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요즘은 가만히 있기가 더 어렵잖아요. 계속 볼 게 있고 손에는 늘 휴대전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하루에 딱 1분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알림도 끄고 화면도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처음엔 좀 불안하고 뭔가 놓치는 느낌도 들고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 1분이 지나고 나면 급하게 반응하던 게 조금 줄어들고 해야 할 일도 하나씩 정리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1분. 그 1분이 제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어린이였던 시절 기억나세요? 그 시절을 지나 어른이 된 나는 그 순수했던 시절을 잊고 삶에 치여 정작 내 마음의 놀이터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게 되죠. 근데 오늘 같은 날엔 잊고 있던 내 순수한 마음, 그 천진난만함을 한번 꺼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낡은 인형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골목길에서 풍기던 달콤한 달고나 냄새가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만큼은 우리 순수했던 내 모습, 맑았던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클린트 홈스입니다. Playground in my mind.

0: Clint Holmes의 Playground in My Mind,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하유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들 세상은 아니지만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다들 즐거운 휴일 보내고 계신가요? 아,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저기 뭐 빗발에 있을 수도 있고 먼지가 쌓여 있을 수도 있지만 나의 그 동심 있잖아요. 어린 마음, 순수하고 맑았던 그 마음을 좀 꺼내보고 떠올려보고자 오프닝과 첫 곡을 함께 나눴어요. Playground in my mind, 내 마음속 놀이터.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그 기념으로 우리도 마음속에 그 깨끗하고 맑은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하유진의 라이키팝, 어린이날에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6: 아, 감기인가? 쎄한데.
7: 초기 감기 쎄할 땐 세파렉신 연조엑스 쭉 짜먹고, 목에는 바로, 몸에는 빠르게. 짜먹는 한방감기약 세파렉신 연조엑스.
6: 오, 짜먹으니까 편하네.
5: 경방신약.
8: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레노.
12: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11: 르노.

마돈나의 Open Your Heart였고요. 리마의 Never Ending Story, 이진원님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주관적인 자기님이 조카가 어린이날 선물 받으러 집에 온대요. 조카 볼 생각에 설렙니다. 선물 받고 뛸 듯이 좋아하면 좋겠어요. 나도 이런 이모 있었으면 부럽다 조카야. 아, 저도 부럽네요. 저도 이런 이모 있었으면. 주관적인 자기님, 저도 어떻게 어른이 선물은 없을까요? 아, 너무 좋겠다. 이렇게 또 세심한 이모가 있으면 세상 든든하잖아요. 조카랑 즐거운 하루,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어린이날 선물은 못 드리지만 우리

Bob Welch의 Ebony Eyes였고요. 이전에 함께 하신 곡 James Gang의 Walk Away 그리고 스티브 밀러의 Serenade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노을님이 단골 은행의 근무하는 직원이 저를 닮았다고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목소리도 비슷하대요. 이래서 세상은 좁다는 말이 나오는 건가 하셨는데 저도 거기 좀 가보고 싶은데요. 저를 닮은 사람이 있다니. 제가 막 엄청 흔한 얼굴은 아니어가지고 저를 닮았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궁금합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보는 나 말고 남이 보는 나의 모습 가끔 궁금하지 않나요? 거기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가보게. 바비 빈턴의 딕 앤 제인 띄워드리고요. 길버트 오설리만의 클레어 함께 들어보자.

길버트 설리반의 클레어였습니다. 오늘이요, 여러분, 어린이날이라서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곡으로 한 곡 더 띄워드리려고 해요. 바로 샤키라의 주인데요. 이 노래 어린이들이 진짜 좋아한대요. 우리 어른이들의 마음에도 들었으면 하는데 샤키라의 주 함께 들어보자. Come on.

5월 5일 어린이날에 함께한 하유진의 라이키팝.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어린이날인데 선물은 어른이들께 드리는 선물이죠. 오늘 끝곡이에요. 시네이드 오코너의 Nothing Compares to You 준비했어요. 김도윤님 청해주셔서 이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휴일 마무리 잘하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예보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날씨가 좋아서 낮에는 어제보다 포근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큰 가운데 아침에는 서늘하겠지만 낮 동안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오늘과 내일 사이 봄바람이 강한 곳이 많아서 이 점은 참고하셔야겠는데요. 내일까지

0: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내일 아침 11도로 시작하면서 오늘보다는 기온이 약간 높겠고 한낮 기온은 23도까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도 낮에는 자외선 강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기온이 20도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모레 7일은 서울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도입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2: 우와,
1: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특례시.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6: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5: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6: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5: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6: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5: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특례시.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0: CBS 경제연구실.
11: 안녕하세요. CBS 경제연구실 서현미입니다. 여러분은 집을 살 때 어떤 지표를 가장 먼저 확인하시나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관점으로 부동산의 역사를 읽어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60년의 사이클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타이밍은 언제인지, 그리고 한강벨트의 신화와 일극화된 클러스터 현상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 그 본능적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2: 잘 돌아갑니다.
13: 잘 돌아갑니다.
14: 잘 돌아갑니다.
1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네,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책, 대한민국 부동산의 역사라는 책을 쓰신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3: 부동산이요?
4: 이제 외환도 한번 썼고요.
3: 네.
4: 또 돈의 역사 시리즈도 세 권이나 쓰고.
3: 근데 책 엄청 많이 쓰시지 않았어요?
4: 예, 한 30권 넘게 썼어요.
3: 그러니까요.
4: 예, 그러다가 보니까 부동산도 관심이 생겨서
3: 아...
4: 부동산도 썼고요. 뭐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책을 쓰고 나면 미련이 남더라고요. 항상 아 내가 이게 이걸 좀 못했네 싶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모아서 또 다음 책 쓰고.
3: 아 오늘 얘기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4: 예, 뭐 네. 그런 것들도 잔뜩 준비해왔습니다.
3: 네, 자 대표님은 우선 서울에 자가가 있으신가요?
4: 예, 서울에 집 산 지가 꽤 됐죠. 한 17년? 2009년에 샀으니까요.
3: 2009년. 그때는 어떤 결심으로 사신 거예요?
4: 아, 제가 뭐 신도시 살았는데,
3: 네.
4: 이제 신도시에서 열심히 이제 그때 직장이 여의도 쪽이었어요. 어느 신도시인지 벌써 많이들 짐작하셨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신도시에 차를 몰고 출퇴근을 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직급이 그때 증권사에서 꽤 높아서 제 그 주차장이 나오고 또 주차장도 좋은 자리이긴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수리죠. 왜냐하면 이제 팀장이니까 아무래도 영업이 좀 많아지잖아요.
3: 네.
4: 아무리 애널리스트라도 영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술을 먹으니까 이제 대리운전을 하려니까 돈도 엄청 들고 저는 또 대리운전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택시를 또 타게 되니까 1년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몇백만 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돈으로 차라리 대출 이자를 내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서울 그 여의도 근처에 있는
3: 네.
4: 그때 당시 이제 미분양 난 나홀로 아파트 하나를 샀죠.
3: 네. 거기서 지금은 갈아타신 거죠?
4: 지금은 22년에 갈아탔고요.
3: 네.
4: 22년 레고랜드 사태 때.
3: 근데 약간 지금 얘기하시는 그 타이밍들 보면은 다 좀 안 좋을 때.
4: 그렇죠. 그게 부동산의 이제 좋은 점을 오늘 드디어 말씀드릴 수 있게 됐는데 그
3: 네.
4: 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점이 첫 번째는 심리적 안정감. 이건 뭐 다 아시는 바 같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게 좋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때가 다 대출 규제가 풀렸을 때예요.
3: 안 좋아서 분양 시장이.
4: 그렇죠. 그리고 뭐 미분양도 속출하고 또 미분양 집을 사면 1가구 2주택자들이라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들이 되게 많이들 도입되던 시기였어요.
3: 네.
4: 그래서 기존에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집을 이제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끼고 사거나 아니면 뭐 또 이사를 가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이사를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서 조금씩 집을 키워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돌이켜보니까 다 경제위기로 집값 폭락할 때 정부가 부동산을 살려야 되겠다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줄 때 그때마다

0: 입을 옮긴 사람이네요.
1: 주식이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주식도 쌀 듯 하시잖아요.
0: 예, 저는 평균 회귀를 믿는 사람. 그래서 뭐냐면 어떤 자산에는 역사적인 평균 레벨 또는 적정 가치로 중간값 정도의 가치로 결국은 돌아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경제분석가 하고 있죠. 경제분석가로 살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뭐랄까요? 이제 어떤 자산의 가치가 적정 가치. 저는 이제 보통 그걸 뭘로 보냐 하면 그 근로자들의 중간값 임금 우리 그 중위
1: 소득
0: 그 나라에서 발표하잖아요. 네. 뭐 1인 가구 이러면 뭐 300만 원, 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네. 연간 그 중간값 소득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계를 가지고 서울 아파트값이나 전국 아파트값을 실거래가를 이렇게 같이 붙여 보면 네. 거의 같이 가요.
1: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오르지 않아요?
0: 그는 이제 한강벨트의 꿈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거고요. 한강벨트는 이제 좀 마음에서 약간씩 내려놔야죠. 저는 물론 2009년에 한강벨트 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한강이 프리미엄이 아니었죠. 냄새나고 시끄럽고 무엇보다 매연.
1: 강변에 그 도로가 있으니까.
0: 그리고 또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접근성이 좋지 못해서 토끼굴이라고 불리는 좀 약간 안 좋은 길로 힘들게
1: 물 떨어지는데
0: 예 그런 데를 이제 지나가는 특히 제가 있었던 동네는 좀 그런 거기가 그 강을 덮어서 도로 만드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한강을 딱 나갈 때 그 출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도로 밑에 사실상 하수구 역할하고 있는 강이 거기서 이제 당연히 안 좋은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길을 빠져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예전에는 한강 벨트가 그렇게 선호받는 지역은 아니었는데 결국 사람들의 인식은 좀 바뀌기 나름이고 지금은 한강 벨트가 프리미엄 주거의 상징이 됐지만 거기를 좀만 벗어나면 굉장히 아직도 저는 소득 대비 봐서 굉장히 저렴한 주택들이 많은 그런 곳이어서 지금은 이제 상승은 평균적으로는 상승하지만 양극화의 세상이다. 이렇게 보는 쪽이죠.
1: 요즘에 그 부동산 평론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0: 네.
1: 그분들 중에서 이제 앞으로 부동산 결국에는 가계부채 때문에 폭락할 것이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되게 바꾸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뷰를.
0: 그게 좀 잘못된 주장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그 주장이 맞았고요. 그래서 그때는 문재인 정부 이제 그 4년차, 5년차 때는 맞는 말이었어요. 그때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까지 갔으니까 그게 우리나라 경제 최대 문제였고 실제로 그때 갭투자, 이기신도시 갭투자, 동탄이나 뭐 예를 들어서 하남 미사라든가 아니면 남양주의 다산 이런 신도시들이 그 전세를 끼고 집을 사시는 분들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급등세를 보이고 막 미분양이 났던 게 다 사라지며 가격이 막 호가마다 1, 2억씩 쉽게 오르던 시절에는 맞는 말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2021년 그 전세 대출 규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요새는 고점 대비 거의 20%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계부채가 준 건 아니고요. 20% 정도 GDP가 올라오는 동안 가계부채의 절대적인 증가를 통제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디레버리징 또는 가계부채 문제를 거의 잘 해결한 지난 6년이었다, 5년이었다 이렇게 저는 우리나라 정부도 잘하는 게 있습니다.
1: 네.
0: 저는 이제 경제학자 또는 경제분석가 입장에서 정부 비판하는 게 아주 쉬운 포지션이긴 한데
1: 네.
0: 요건 그래도 지난 5년간 가계부채 억제한 건 참 잘해왔다. 이렇게 보는 쪽입니다.
1: 가계부채를 억제한 것을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심하게 하고 있잖아요.
0: 아 근데 그 가장 심하게 진행된 건 윤석열 정부
1: 그래요?
0: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던 게 일단 문재인 정부 저 5년차 정도의 전세자금 대출 규제 특히 또 10억 이상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에 대한 보증을 다 폐지하는 등의 정책을 쓰면서 그쪽에서 일단 엄청난 디레버리징이 시작됐고 그다음에 혹시 2023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생각나세요?
1: 네, 네.
0: 그리고 또 2024년 초에 모 그룹 계열 건설사 문제 생겨가지고
1: 네, 그때도 기억납니다.
0: 예, 그리고 지금 홈플러스 사태까지 이어지는 이런 지속적인 내수 불황의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이 내수 불황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을 푸는 쉬운 정책을 쓰지 않고 가계부채를 계속 좀 억제하는 정책.

0: 정책들을 써오면서 결국 전체 GDP 대비 가계 부채를 거의 20%포인트를 이 짧은 순간에 줄인. 물론 이제 그 대가로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 사람들이 집도 사고 인테리어도 하고 가구도 사고 가전제품도 사고
1: 늘죠.
0: 이사도 하고 네. 이러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그걸 포기한 선택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1: 지금 그래서 사실 서울권에서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사람들이 거의 못 사요.
0: 대출이 안 나옵니다.
1: 예, 대출이 4억밖에 안 나오고 25억이 넘어가면 2억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럼 자기 돈이 23억이 있어야 되는데 불가능하니까. 예.
0: 부자들만 살 수 있는 거죠.
1: 네.
0: 그 제가 이제 자금 조달 내역서를 네. 한번 한 100만 건 전수 통계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야, 정말 부자 삼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1: 아, 부자 삼촌?
0: 그러니까 자기는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1: 네,
0: 나라에서 대출도 못하게 하니까 네. 외삼촌한테 4억. 알잖아요. 그 4.4% 네. 이자를 내며 네. 돈을 빌릴 때 한 4억 정도까지 하면 뭐 좀 경감하는 그런 게 있고 네.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되는 건 또 그보다 조금 더 낮게 돈을 빌리면 된다고들 하잖아요. 그 모 분 때문에 모 인사 때문에 이 절세 또는 증여 비법이 이제 다 공개됐는데
1: 네, 뭐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가 있고
0: 맞습니다. 이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 명의 이모 고모 뭐 부터 시작해서 저기 처남도 있고 뭐 와 사돈의 동서에 뭐 와 이게 정말 돈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구나라는 걸 그래서 그런 규제를 하게 되면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생기는 걸 제가 많이 확인했죠.
1: 오히려 가족들 돈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막혀버리니까.
0: 그래서 부자 아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부자 삼촌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부자 삼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다.
1: 그래서 결국 지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잡아낸 게 가계부채를 줄이자가 아니라 이제 주택부채부터 줄여보자 해가지고 잡기 시작했는데 전 그게 궁금해요. 여태껏 혹시 규제가 시장을 이긴 적이 있었어요?
0: 딱 한 번.
1: 언제요?
0: 그러니까 지난 60년 동안에 제가 이제 경제 통계를 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 1965년부터 2025년까지 61년이네요.
1: 네.
0: 그 61년 동안에 나왔던 주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딱 한 번 노태우 대통령 때가 이제 성공했고 나머지는 계속 규제를 가하다가 외부 충격이 와서 잡았더라고요.
1: IMF 오거나 뭐 금융위기
0: 예, 그러니까
1: 오거나.
0: 규제를 해서 잡은 게 아니라 규제를 해도 해도 주택시장에 안 잡히고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70년에 이제 그 베트남 전쟁의 종전으로 인한 베트남 경기가 끝난 것. 그리고 또 79년 이란 회교 혁명.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요 사례들로 인해 그렇게 안 잡히던 집값이 잡힌 거고 그러니까 유일하게는 198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큰 불황은 없었는데도
1: 네.
0: 집값을 잡은 거는 국민주택 200만 호, 아니 300만 호를 사실상 건설했죠.
1: 결국 공급으로 해결했네요.
0: 근데 이제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희대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택지개발 공공택지야 다 나가.
1: 강제 수용이 가능했던
0: 예, 강제 수용을 했죠. 그래서 88년에 이제 그 선거 직후에 발표를 하시고 89년부터 해서 딱 3년 만에 시범단지 입주를 했어요. 91년에 입주한 단지들이
1: 네.
0: 분당이랑 일산에 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쵸? 우리가 2018년 9.13 대책으로 한 잔만 마실게요.
1: 네.
0: 문재인 정부 때 3기 신도시가 하남 교산 그리고 부천 대장 그리고 남양주의 왕숙 그리고 고향 창릉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시흥 또는 과천 등등의 작은 단지들이 이제 쭉 있고 한데요. 이제 시흥은 좀 큽니다. 이 정도의 단지들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2026년이니까 조금만 있으면 이제 발표한 지 만 8년이 되는데 어디도 제대로 분양한 데가 없습니다. 왜? 안 팔거든요. 사람들이 적정한 가치가 돼야만 팔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남 교산 쪽을 굉장히 자주 가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때쯤 제가 그 일대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이제 밥을 먹으러 다녔는데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백 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갈 때마다 교산시

0: 한도시 수용으로 인해 장사를 곧 접는다라는 고객들 저희가 이주하면 여기로 오세요 뭐 이런 팻말 비슷한 걸 계속 붙이고
1: 네.
0: 한 4년을 장사를 합시다.
1: 쉽지 않아요, 그거
0: 네,
1: 진짜.
0: 그래서 이제 남한산성 쪽으로 가셨더라고요. 가셨는데 이제 그걸 보면 옛날 같이 그렇게 택지 개발을 한다라는 게 특히 LH 사태 기억나세요?
1: LH 사태요?
0: 그 보금자리 지구 예정 지구에 미리
1: 아,
0: 이에
1: 네네.
0: 그리고 또 LH 사장님도 또뭐 이렇게 장관 되시고 하셨던 그 사건이죠.
1: 네네네.
0: 그래서 이제 이런 일에서 보는 것처럼 옛날처럼 군사 작전하듯이 그냥 몇 명이 모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해. 불가능하고 택지 개발에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정보가 다 퍼져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다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1: 쪼개기 해가지고.
0: 이걸 참 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노태우 정부 딱한번 성공했고 나머지 역대 정부는 집값이 잡힐 때까지 그러니까 기우제 전략이죠. 집값이 잡힐 때까지 끝없이 대책을 쓰고 쓰고 쓰다가 경제 위기가 와서
1: 외부 요인에
0: 갑자기
1: 의해서.
0: 일거에 확 바뀌면서 부양으로 도는 이런 일이 너무나 잦았다. 가장 대표적인 게 79년에서 82년 사이인데 그때 이제 박 대통령 취하 사건에 또그 이란 회계혁명으로 인한 고유가 쇼크까지 닥쳐서 80년, 81년이 되면 부동산 시장을 그 부양하기 위해서 꺼내들었던 카드 중에서 가장 제가 기억나는 카드가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폐지합니다. 올려줄게. 막 지어. 제발 좀이 택지들 좀 개발도 하시고 건설사나 너네 다 살려줄게. 제발. 좀 우리 한번 살아보자. 뭐 이런. 그래서 그 택지의 어떤, 아무튼 공공택지가 됐든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볼수
1: 붐이
0: 있습니다.
1: 일죠. 지금 우리 지금 얘기하셨던 한강벨트나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하여튼 그 민간업자들이 계속 사업을 할수 있도록 북돋아줘야 사실 재건축 재개발도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0: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어려운 게 저는 좀 역대 정부의 그 고민을 이해를 하는 게 제가 이 재건축 재개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저는 사실 이제 중간에 잠깐 재개발 아파트가 역시 미분양 났을 때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언제 샀냐면 2015, 16년에 샀습니다. 이제 그런 걸 매매를 한번 해보고 알게 됐는데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하게 어려운가를 알게 되는데 보통 이제 관리 처분인가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관리 처분인가 뭐냐면요. 이번에 지금 부가현 2구역 이거 받았습니다. 제가 거기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오늘 드릴 수 있게 됐는데 그거를 해야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게 입주에 얼마 걸릴 것 같아요? 관리 처분인가부터 입주까지.
1: 한 10년?
0: 그러니까요. 5년 굉장히 빠른 데들이 한 5년 3년 된 데도 있습니다만 대략 평균 5년에서 7년 이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입주하는 건요 전 정부에서 한 거예요. 전전 정부이거나.
1: 그렇죠.
0: 근데 갑자기 우리 지금 이 정부에서 내가 정책 당국자고 내가 국토부 장관인데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잡아라 그러는데 주택 공급으로 잡기가 정말 어려운 게 관리 처분인가를 5년 전에 안 해준 걸 어떡하냐는 거죠. 입주 물량이 있어야 뭘 이야기를 할수 있고 조금만 기다리면 집이 공급된다 기다려라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전전 정권에서 안한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그 유명한 명언을 남겼잖아요.
1: 집이 빵이
0: 그렇죠.
1: 아니니어서
0: 찍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쓸수 있는 정책이 이해가 좀안
1: 한정적이다.
0: 되시겠지만 규제를 계속 하는 수밖에 왜냐하면 너무 급등하는 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또
1: 같이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사실.
0: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년 단임제에다가
1: 네, 그
0: 또두 번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한 최근 20년을 생각하면
1: 네.
0: 이게 되게 시야가 좀 짧아지는 걸 저는 이해가 좀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집값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제 이 유명한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보면 이제 그 투기과열지구나 이런 강력한 정책들,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정책을 펼치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되냐를 검증한 논문이 있는데 정말 재밌어요. 그 지역은 잡아요. 근데
1: 나머지가 다
0: 주변이 풍선
1: 풍선이
0: 효과가 그래서 제가 아까 2020년, 21년 2기 신도시의 폭발적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그때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가 되니까 서울을 주변으로 한 2기 신도시가 전부 다 그냥 로켓처럼

그럼 상승하는 걸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범위로 굉장히 확대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또 그 틈새가 뭐 15억 이하 아파트라든가 또는 더 나가서 뭐 동탄이나 남양주라든가 이렇게 예외 지역들로 또 집값이 막 급등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0: 해서 분양가 상한제 해제해주고 먼 미래에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잖아요, 사실은.
1: 그렇죠.
0: 그렇지만 일단 당장은 그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를 좀 품게 만드는 그런 재료들이 나올 때 좀 사야 되고 반대로 아무리 정책을 써봐라 잡히나라는 이런 한탄이 나올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1: 지금 아니에요?
0: 그렇죠. 점점 이제 조심해야 되는 영역으로 가는 게 벌써 지금 오른 지가 벌써 몇 년이냐면 2022년 10월에서 23년 3월 사이가 아무튼 대부분 서울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 왜냐하면 거래가 없었으니까. 네. 대단지 아파트의 실거래가 저점이 그때였으니까. 지금 벌써 만 3년이 더 지났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이제 지난 60년 동안 6번의 사이클이 있으니까 평균 10년에 한번 하면 보통 5년 오르고 2년 빠지고 3년 휴직이라고 보통 많이 보는데 물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는 2013, 14에 바닥 찍고 올라가서 22년 2월까지 올랐으니까 뭐 유례없는 상승기였고 또 그때의 조정은 1년 만에 끝났으니까 또 유례없는 짧은 하락기가 출현했던 시기도 있기 때문에 이걸 무작정 일반화하지는 못하지만 네. 대략 5, 6년 오른다고 보면 네. 절반 온 거죠.
1: 절반 더 온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그건 지역마다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죠. 아까 제가 네. 이야기한 것처럼 평당 2억 가는 한강벨트의 그 핵심 지역 아파트는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면 거래 부진 속에서 간헐적인 뭐 가격들의 변동은 있겠지만
1: 그래도 신고가가 나와요.
0: 그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았잖아요. 네. 그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비해서 이제 주변에는 특히 요새 성북구가 심상찮게 오르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강서구가 네. 한강벨트에서 다 강서구는 뺀 줄 알았는데 요새는 강서구 다 집어넣잖아요.
1: 제가 거기 살거든요. 한강벨트 강서구. 가성비 한강벨트다. 그리고 대표님이 그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0: 집값이 빠질 수가 있나?
1: 그러니까요.
0: 왜냐하면 그 이제 이천이나 여주 쪽에 이제 그 굉장히 큰 공장을 갖고 있고 저도 뭐 SK 하이닉스 세미나를 엄청 여러 번 간 사람이니까 경강선이 있긴 한데 경강선 타러 가기도 되게 불편하니까 결국은 이제 출퇴근 버스를 타게 되는데
1: 네, 셔틀을
0: 셔틀을 네. 타는데 그게 다. 어디 오느냐가 되게 집값이랑 엄청난 영향.
1: 이번 아파트 값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0: 예, 그리고 뭐 기흥에나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저희 동네에도 그 셔틀버스 선대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니, 이거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거기 아파트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거기 직원들이 이제 인센티브를 얼마 받아가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일단 삼성전자 직원 수가 12만 명에 연봉 평균 연봉이 1억 3천이거든요. 그런데 그 둘을 이렇게 대충 곱해보시면 알겠지만 몇십 조가 풀려요. 거기에 인센티브가 이제 원래 받던 연봉 1억 5천에 2배가 되냐 3배를 되냐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으니까 그 네. 돈이 몇십 조가 이제 더 풀리는데 그분들의 미래 소득 전망이 개선되는데 어떤 선택을 할까? 작년이 저라면 직주근접 좋은 신도시가 있으면 거기 살겠죠. 그러면 이제 뭐 그 근처에 있는 좋은 신도시들이 오를 거고. 두 번째, 거기 살고 계시던 부장님은 지금 차장님이랑 팀장님이 그걸 샀잖아요. 사주잖아요.
1: 네. 네.
0: 그럼 가격을 올려서 사주시면 어디로 갈까?
1: 강남.
0: 뭐 그럴 수도 있고 판교로도 갈 수도 있겠고. 그죠? 경강선은 판교로 연결되고 또 신분당선 또는 SRT 이런 걸 하면 수서를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택시장이 상승하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낮은 금리에 높은 소득에 부족한 공급 때문에 집값은 오르는 건데 그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금리 인상이라는 아주 극약수단을 쓰지 않는 한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 내수경기가 그렇게 빈말로도 좋다고는 말 못하는 왜냐하면 가계부채 억제하면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우리나라 내수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한 상황에서 금리를 정말 인상한다. 신임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이제 결정하시겠지만 저는 당장은 쉽지 않지 않나. 굉장히 일러야 연말 아니겠나 정도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금리 인상으로 수요를 잡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결국 저는 정부의 이런 강력한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 쪽에 특히 일부 아주 일부 기업들이지만 그 일부 기업들의 엄청난 소득 증가와 미래 소득에 대한 올해를 누르면 내년 연봉은 더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평화를 하려고 들겠죠. 나눠줄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0: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이래저래 보면 뭐 미래 소득 전망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한정 집값을 누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풍선 효과가 그러니까 타겟이 되는 지역들은 좀 당장 얼어붙는 프리즘 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주변으로 좀 확산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다들 키 맞추기를 하기 시작한다.
0: 로 가게 되는 그게 이제 그때 2020년, 21년은 이기 신도시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주변이 될지 뭐 금액, 그 대출 금액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키 맞추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또 우리가 또 추가로 볼 것들이 있을까요? 집을 사기에 있어서.
0: 아, 좋은 타이밍. 네. 그 세 가지 이야기 그 책에 적었는데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 철폐 아까 이야기했죠?
1: 네.
0: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규제예요. 아, 정부가 어떻게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손대면 안 되는 영역을 손대고 있구나라는 기분이 들 정도로 중요한 정책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거나 폐지해주거나
1: 네.
0: 또는 한시적 1가구 2주택 규제를 굉장히 완화해줘요. 그래서 집사라. 다주택자들한테 집사라고 막 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막 펼치고 있는 거죠.
1: 일단 지금은 아닌 것 같네요.
0: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거죠. 보통은 이제 각종 투기 과열 지구 이런 거 지정하잖아요.
1: 네. 뭐
0: 그런 지구들을 다 해제해줄 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지금까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과 부동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CBS

0: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 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2: 이토록 넓은 세상에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또한 나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남녀의 인연이란 그래서 눈부시게 두렵고 아름다운 기적인 것입니다. 소설가 최인호의 작품 인연 중에서 한 대목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박지환의 뉴스톡 530이 방송됩니다.
1: 토크로 전하는 뉴스. 박지환의 뉴스톡.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주요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 측의 요청에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천진난만한 초등학생들은 도심에서 열린 다양한 행사에 참가하며 학교 밖 어린이날을 만끽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공소취소특검법을 겨냥해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지율에 취하지 말고 더 겸손해져야 한다며 당내 기강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0: 네, 첫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 중이던 한국 해운사 소속 화물선에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다 4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해당 화물선이 이란군에 피격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운사는 정부와 함께 사고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호르무즈 해협 안쪽인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HMM 소속 HMM 나무호에 현지 시간 4일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선원들은 이산화탄소 방출 등 4시간여 진화 작업 끝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HMM 관계자는 현재 폐쇄 회로 TV 이상 불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HMM 나무호에는 한국인 6명을 포함해 24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HMM은 예인선을 동원해 피해 선박을 인근 두바이항으로 인양할 계획입니다. 선박이 두바이항에 입항하면 정부와 선사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에 한국의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선사는 구체적인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야 할 수 있다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 중인 한국 선박들은 안전을 위해 정부 지시에 따라 카타르 쪽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김주호입니다.
0: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내 우리 선방의 폭발 사고를 계기로 우리 측의 군사작전 참여를 촉구한 것에 대해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홍재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청와대는 호르무즈 관련 미국 측 제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돼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런 원칙 아래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 정상화를 위해 여러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프리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에는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리덤 프로젝트는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로 출로가 막힌 상선들을 해협 밖으로 빼내는 미군 작전으로 어제 시작됐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발생한 호르무즈 해상 우리 선박 화재 사건에 대해서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청와대는 사고 원인 조사와 선원과 선박 안전에 중점을 두고 예인선 투입과 전문가 파견,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해군청의 부대가 사고 선박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며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홍재표입니다.
0: 미국과 이란 전쟁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원유 대체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비축유를 당장 방출해야 할 정도의 수급 위기는 넘겼다고 하지만 정유사의 노후 설비 탓에 비축유를 제대로 쓰지 못할 수 있다는 비축유 한계론도 현장에선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이 소식은 박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정부는 최근 주요 산유국과의 협의를 통해 UAE에서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카자흐스탄과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2억 7,300만 배럴 규모의 대체 물량도 연말까지 들여올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수급 우려는 덜었다면서 비축유를 정유사에 빌려주고 향후 돌려받는 정부의 비축유 스와프 제도가 주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음 달에만 1,600만 배럴의 신청이 민간 정유사로부터 들어왔다며 스와프 조치를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전 세계적

0: 국제적으로 원유 공급 감소 규모가 하루 1,000만 배럴이 넘어서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보다 공급 차질이 3배 이상 커지면서 추가 원유 확보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점입니다. 또 정부가 민간 정유사가 사온 원유와 비축유를 계속 맞바꾸다 보니 정작 비축기지 안엔 국내 설비로 당장 정제할 수 없는 원유가 늘어난다는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원유마다 밀도나 철분, 황합량 등 성상이 다른데 국내 설비는 노후화돼 있어서 특정 유종만 정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업계에선 비축유를 정유사 공정에 맞춰 더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또 이번 전쟁을 계기로 설비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박희원입니다.
1: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맑은 날씨에 나들이를 나와 어린이날을 만끽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송선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 20도 안팎의 온화한 기온에 맑은 하늘과 따뜻한 햇볕, 어린이날을 축복하듯 화창한 날씨에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은 발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레고 코리아와 서울시가 협업해 마련한 오늘 행사장에서는 레고를 구경하고 체험하는 아이들의 감탄사와 웃음소리가 연거푸 들려왔습니다. 안산에서 온 9살 이준현 군은 행사에 참여하고 받은 사은품들을 가방에서 줄줄이 꺼내 자랑했습니다.
3: 이 상자랑 이 레고 두 개랑 이것도 하나랑 네. 이거 두 개랑 선물도 받고 무슨 체험 많이 했어요. 기쁘고 재밌고 그래요. 행복하고.
2: 레고뿐만 아니라 출판사 등 다양한 부스에서 체험 행사들도 열렸는데 대부분 긴 대기줄이 있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없습니다. 인천에서 온 이건우 군입니다.
4: 저기 줄 서서 레고 조립하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학교 가면 피곤했는데 안 피곤해가지고 저.
2: 광화문 광장에만 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면서 먹거리와 쉴 공간 등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부모들은 아이들이 땀 흘리며 광장을 누비는 모습에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아이들과 여행 온 설지은 씨입니다.
5: 계속 기다리고 서 있고 이런 건 힘들었는데 아이들한테는 좋은 경험이었었던 것 같아요.
2: 공휴일인 지난 1일부터 이어진 어린이날 기념 행사는 대부분 오늘 종료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선교입니다.
1: 어린이날을 맞아 CBS는 조금 특별한 일들을 했던 어린이들을 만나봤습니다. 4년 전 우리나라 탄소중립기본법이 미래세대의 기후위기를 막지 못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어린이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헌재는 어린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국회에 법을 개정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때 그 어린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김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6: 기후 위기가 심각해진 미래에 어른들은 없고 바로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7: 4년 전 여름 흑석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한재아 양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외친 일성입니다.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기후 소송단은 헌법재판소에 기후 소송을 냈고 헌재는 2024년 우리나라 탄소중립법에 장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빠졌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린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한 겁니다. 최근 만난 재하 양은 긴 머리에 중학교 교복을 입은 어엿한 청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더 깊어졌습니다.
8: 제 친구들이 기침 많이 하고 어떤 애들은 눈이 엄청 빨갛게 부어오고 일상 속에서도 학생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나.
7: 제주도에 사는 정두리 양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이 됐고 이젠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저지 현장에도 나가는 어린이 기후활동가가 됐습니다.
9: 석탄발전소에서는 온실가스가 나오니까 지구를 덥고 뜨겁게 힘드니까 석탄발전소를 없애라고 말하고 싶어요.
7: 헌법재판소는 올해 2월까지 탄소중립법을 개정해 2031년부터 2049년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마련하라고 판결했지만 국회는 지금도 개정 작업을 마치지 않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지은입니다.
1: 심야에 광주 도심에서 20대 남성의 묻지마 칼부림으로 여고생이 숨지고 남학생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사건 발생 11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CBS 한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대로변. 흉기를 든 20대 남성 장모 씨가 고등학교 2학년 A양을 뒤쫓아갑니다. 겁에 질린 A양은 살려달라고 외치며 달아났지만 결국 장 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숨졌습니다. 당시 길 건너편을 걷고 있던 다른 고등학교 2학년 B군은 A양의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달려갔다가 역시 장 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다쳤습니다. 이들 고등학생은 장 씨와 서로

0: 의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 씨는 범행 후 승용차와 택시를 번갈아 타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끝에 용의자를 장 씨로 특정하고 범행 11시간여 만인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의 주거지 근처에서 장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자살을 고민하며 길을 걷던 중 전혀 모르는 사이인 A양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어제 오후 3시 50분쯤에는 인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60대 남성이 2살 아이를 묻지마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비둘기를 쫓아가며 천진난만하게 웃는 아이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묻지마 범행이 잇따르면서 지역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CBS 뉴스 한아름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박지원의 뉴스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재홍의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한판승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인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가 3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친한동계 단속에 나서는 한편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민심 이반 차단에 나섰습니다. 정치부 박희영 기자와 자세한 소식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먼저 국민의힘이 그동안 뜸들여왔던 부산 북구갑 후보를 드디어 확정했네요.
3: 네,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낸 박민식 전 의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과 윤석열 대통령 시절 장관을 지낸 두 사람, 박 후보와 지금은 무소속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간 3자구도를 이루게 됐습니다.
2: 네, 이제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단일화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됐는데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3: 박 후보는 단일화에 선을 긋고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죠.
4: 제가 수차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아니 선거에 나왔으면 당당하게 주민들의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2: 네. 묘하게도 3자 대진표가 완성된 오늘 장동혁 대표는 친한동훈계에 경고장을 날렸다면서요?
3: 네,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돕는 의원들을 향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해당 행위 단속에 나섰죠. 한 전 대표의 비서실장 출신인 한지아 의원을 두고 한 말로 보이는데요. 한 의원이 한 전 대표 예비후보 등록 현장을 찾았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맞물려 당 차원의 대응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 네, 내용이 계속되고 있네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밖으로는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 공세도 강하게 가져가고 있죠.
3: 그렇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 처리 시기와 절차를 국민의견 수렴에 맡기자고 한 점을 부각하며 지방선거에서의 정권 심판론을 띄우는 모습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공소취소를 하되 시기만 늦추려는 것이다. 또 셀프 공소취소는 지금 하든 나중에 하든 심각한 범죄다라고요. 또 지방선거가 지난다고 위헌이 합헌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독재는 어떤 말로 포장해도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수도권 강원, 충청, 전북 후보들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 보신각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5: 법이 권력자의 죄를 지우는 방패로 전락하는 순간 그 국가는 더 이상 법치 국가가 아니다.
3: 국민의힘은 이런 흐름이 영남권을 중심으로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국민의힘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바통을 이어 특검법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2: 네, 그렇군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좀 경계론이 분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3: 그렇습니다. 이른바 오만 경계론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광재 경기 하남갑 후보는 겸손만큼 중요한 건 없다며 당의 자세를 강조했고요. 영남권 격차 축소 흐름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마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인천 연수갑 후보 역시 영남은 예민하다, 잘 나가다고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2: 네, 민주당 지도부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

0: 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선거 국면에서 이 문제가 쟁점화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정청래 대표도 국민과 당원, 의원 총의를 모아 판단하겠다며 처리 시점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동시에 국민의힘 공천을 향해선 윤어게인 공천이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2: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또다시 도발하고 있습니다. 내란에 부역했던 자들을 공천하고 있습니다. 천인 공로할 일입니다.
0: 네, 보궐선거 격전지 상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경기 평택을 분위기가 상당히 뜨겁다고요?
1: 네, 경기 평택을은 이번 재보궐선거 핵심 격전지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출마하면서 다자구도가 형성된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조 대표가 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향해 사모펀드 관련 사과 요구에 이어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까지 꺼내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측은 참사 원인을 시위대에 돌린 발언이라며 책임을 요구했고 김 후보 측은 경찰력 배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말꼬리 잡기식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0: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박희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연이은 구설수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가시적인 수사 성과도 보이지 않으면서 위기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박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출범한 지 두 달이 넘은 종합특검은 최장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해 사실상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성과보다는 내부 구설수로 떠들썩한 분위기입니다. 앞서 김지미 특검부는 친여권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수사 관련 사항을 언급해 도마 위에 올랐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았던 권영빈 특검부는 과거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들을 변호했다는 이력이 드러나면서 담당 특검부가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종합특검의 특별수사관 A씨가 자신의 SNS에 피의자 진술조서를 촬영한 사진 등을 올리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고 감봉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종합특검의 수사 진행 상황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의 1호인지 사건은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의 12산 내란 동조 의혹이었지만 강제 수사는 한 달여가 지나서야 이뤄지는 등 늦장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도 대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사건 경위조차 특정하지 못하는 허술함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양경찰청 내란가담 의혹 수사에서도 신병 확보나 공소 제기 등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종합특검에 대한 우려와 함께 특검 제도 자체가 한계에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CBS 뉴스 박정환입니다.
0: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속에서도 여자 축구단의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남북 간에 고조되는 적대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학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평양을 연고로 하는 내 고향 여자 축구단. 북한 선수단으로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오는 17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아시아 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주요 도시 여자 축구클럽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는 20일 수원 FC 위민과 준결승전을 갖습니다. 지난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전면 단절된 상황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도 참석을 결정한 것은 이번 경기가 국가가 아닌 민간 축구단 경기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고립이 아닌 정상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자 축구의 뛰어난 기량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 이를 국위 선양에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문이 남북 당국의 교류 결과는 아니지만 갈수록 짙어지는 적대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과거 남북의 적대적 경쟁이 고조될 때 개선의 물꼬를 튼 게 바로 체육 교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속에 남북 민간 교류가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아시아 축구연맹의 최대한 협조에 좋은 선례를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학일입니다.
0: 일부 비급여 치료비 보장을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일 출시됩니다. 김영지 기자가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5: 금융당국은 보편 필수 치료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하는 반면 일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한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내일부터 16개 보험사를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번 치료는 기존과 같이 실손 자기부담률 20%가 유지되지만 통원 치료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과 연동돼 의료기관, 진료 항목 등에 따라 자기부담률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또 임신, 출산과 발달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가 새롭게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0: 비급여 항목은 중증과 비중증 특약으로 나뉘는데 중증 비급여는 연 5천만 원 자기부담률 30% 수준을 유지하되 상급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상한을 신설해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 항목은 보장 한도를 1천만 원으로 줄이고 자기부담률을 50%로 높였습니다. 또 근골격계 물리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일부 비필수 치료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편으로 보험료가 1, 2세대 대비 절반 이상, 4세대 대비 약30%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당국은 아울러 불필요한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할인받는 선택형 할인 특약과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고 일정 기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계약 전환 할인 제도를 오는 11월부터 시행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김명지입니다.
1: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2: 네, 어텐션 뉴스 송희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3: 울릉도 바가지, 이번엔 마른 오징어.
2: 아, 울릉도 바가지 문제 말이 많았는데 비계 삼겹살 논란도 있었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여러 논란이 수면 위로 오른 뒤에 여행객도 많이 줄기도 했는데요. 지난 2일 유튜버 물만난 고기는 유튜브 채널에 울릉 관광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른 오징어를 8마리에서 10마리 정도 묶어서 파는 가게를 발견했는데 가격표에는 17,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실제 가격은 뒤에 0이 하나 더 붙어 있는 17만 원이었습니다.
2: 17만 원이요?
3: 네. 유튜버는 너무 비싸다. 이거 원래 그런 거냐? 라면서 논란 반응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좀 비판적인 시선을 보였는데요. 관광객 상대 바가지 요금 아니냐? 17만 원은 너무 비싸다 등의 반응이었습니다. 다만 영상 속 오징어 크기가 확실히 크다. 그리고 최근 어획량이 줄어서 오징어 자체가 워낙 비싸다라면서 가격을 이해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2: 네, 다음 소식은요?
3: 집 청소해 주실 분 일당은 3만 원입니다.
2: 네, 이게 어떤 이야기죠?
3: 당근마켓의 구인 플랫폼 당근 알바에 올라온 구인 공고글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작성자는 아이와 임산부가 있어서 26평 집을 꼼꼼히 청소해 주실 30대에서 50대 분을 구한다라며 경력을 확인한 뒤 잘 맞으면 주 1회씩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세탁실과 화장실 전체 물청소, 주방청소, 냉장고 전체 청소, 일반 쓰레기 배출까지 포함이 됐는데요. 네. 그리고 덧붙여서 집주인이 깐깐하니 잘하시는 분이 오셨으면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돈에서 차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 네, 지금 위에서 열거해 주신 이 모든 걸 다 하는 비용이 3만 원이라는 거네요.
3: 네, 그런 셈이죠. 입주 청소 비용은 통상 평당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수준인데 그러니까 26평이면은 최소 26만 원 정도의 가격이 합당한 가격인 거죠.
2: 네.
3: 이에 많은 누리꾼들이 이거 노예 구인 아니냐, 마음에 안 들면 돈 깎겠다, 이거는 갑질이다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논란이 일자 당근 측은 현실적인 급여 기재를 권장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공고는 검토 후 미노출 또는 삭제 조치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희청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수경 기상 리포터.
4: 네, 절기상 2파이자 어린이날인 오늘 화창한 날씨를 보이면서 나들이 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였습니다. 다만 오늘과 내일 사이 봄바람이 강한 곳이 많아서 이 점은 참고를 하셔야겠는데요. 내일도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이상 큰 가운데 아침에는 서늘하지만 낮에는 오늘보다도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내일 아침 11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약간 더 높겠고 한낮 기온은 24도가 예상되는데요. 그 밖에 지역 아침에는 6도에서 14도의 분포, 낮에는 대부분 2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공기질도 나쁘지 않아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 목요일에는 서울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량의 비가 내린다는 점 참고하셔야겠는데요. 당분간 아침과 밤에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편이어서 기온차를 감안 만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 네, 오늘은 104주년 어린이날입니다. 초등학생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는 질문에 여행과 외식 등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공부 시간 줄이기, 노는 시간 보장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학교를 마친 뒤에도 영어와 수업, 수학, 음악, 태권도 등 교과 선행학습과 체육활동 학원 수업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놀기 바빴는데 요즘 어린이들은 너무 바빠진 것 같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경쟁 일변도로 변하면서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경쟁만을 강요하는 건 아닌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4: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 될 시흥. 이젠 바이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2: 아파 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3: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4: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제 6.3 지방선거가 2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 북갑 재보선 국민의힘 후보로 박민식 전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하정우, 한동훈, 박민식 3자 구도가 확정되게 됐죠. 경기 평택 을에서는 김용남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김부겸 후보와의 격차를 여론조사상으로 좁히고 있습니다. 일부 배추 한판과 이어지는 한판 브리핑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고요.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어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해 공동 성명을 발표했던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8: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 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편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 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르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2: 르노.
0: 이것은 시사인가 코미디인가? 여론조사와 성대모사의 콜라보. 배종찬 이상민의 배추 한판.
3: 네, CBS 박종현 판승부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날 어린이 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3: 예, 배추가 어리군요.
4: 네.
3: 예.
5: 선물 사줘인.
3: 예.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세요.
6: 예, 앉혔습니다.
3: 아, 그래요? 아,
6: 어린이날 쉬는 분들이 많은데요.
3: 예.
6: 혹시 직장인이 일하기 싫은 날이 언젠지 아시나요?
3: 매일 싫은데요.
6: 네, 정답 맨날.
3: 오, 맞췄네. 아,
6: 그러면 직장인들이 일하기 싫은 계절이 뭔지 아세요?
3: 사계절.
6: 사계절. 근데 일하고 있습니다.
3: 예, 아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6: 예, 예,
3: 자, 오늘도 출근하신 우리 장인미 대변인 어서 오세요.
7: 네, 반갑습니다.
3: 자, 오늘 카네이션 빛깔 정옥임 의원님.
8: 안녕하세요.
7: 우유 빛깔.
3: 우유 빛깔. 예, 요즘 방송가의 화제죠.
7: 예, 그
3: 정 의원님의 화작을. 야,
7: 네.
3: 늘 흐뭇하게 보고
7: 쇼츠의
3: 있습니다.
7: 여신.
3: 여신. 한파선부의 여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 변호사님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네. 출근하는 엄마를 붙잡지 않았습니까?
7: 선물을 사줬기 때문에
3: 괜찮습니다. 아주 예. 돈으로
7: 노래를 불렀던 게임기를 오늘 획득했습니다.
3: 획득했구나. 네, 네. 예, 잘하.

0: 그 마음의 부담이 없습니다.
1: 아, 엄마의 재력으로.
0: 네, 재력은 예. 아니다.
1: 예, 잘하셨습니다.
2: 네, 재력은 아니다.
1: 자, 또 우리 선거 얘기해드니까 63 재보선 한 달도 남지 않아서 29일 남았습니다. 자, 주요 격전지 여론조사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자, 배 수장님.
3: 예. 네.
1: 평택을로 먼저 가볼까요?
3: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뉴스토마토가 의뢰한 뉴스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1: 토마토 아니고 토마토.
3: 아, 예. 토마토. 아, 이게 영어 발음이. 네.
1: 예, 좋습니다.
3: 자, 1, 2일 양일간 실시했고요. 경기 평택을 거주 80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 예.
3: 자,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도를 물어봤는데요. 예. 김용남 28.8%, 유의동 22.5%, 조국 22.2%, 황교안 8.9%, 김재현 8.8%로 나타났는데 주목할 부분은 중도층에서 김용남 33.2%, 유의동 22.2%, 조국 20% 나타났습니다.
1: 예, 이 조사는 이제 무선 AI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방식인데 자, 일단 관건은 이제 김용남 후보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후 상승세고 유의동 후보가 2등으로 나왔어요. 정 의원님?
4: 그게 지금 이제 분기점이에요.
1: 네, 네.
4: 이렇게 되면은 아마 조국 전 대표, 전 의원이죠. 현 대표.
1: 예, 현 대표.
4: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까. 대안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단일화를 하자 그러겠어요. 뭘 하겠어요.
1: 그렇죠.
4: 그런 상황이고. 유의동 전 의원의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1: 예.
4: 지금 이거는 유의동 후보한테 달린 게 아니라
1: 황교안 대표
4: 황교안 대표한테 달려 있는데
1: 예.
4: 제가 황교안 대표의 입장에서 내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 본인은 일단 전국적 지명도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1: 그럼요.
4: 그런 상황에서 이 선거를 뛰면서 내가 4등을 할 것이냐 5등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1: 예.
4: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우파 지지자들에게 보수의 당선을 위해서 내가 결단을 내렸다라는 기록을 만드는 것이 아. 맞는 것인지를 생각할 시점이 왔어요. 그런데
1: 예, 예.
4: 그거를 생각을 신속하게 해주는 동의는 누가 제공해야 되느냐.
1: 예.
4: 유의동 후보가 제공해야 돼요.
1: 아하.
4: 왜냐하면은 황교안 전 대표가 그 소위 명예롭게 퇴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honorary exit이라고 그러잖아요. 명예로운 예. 출구.
1: 아유,
4: 그거를
1: 좋아요.
4: 공여하는 주체는 유의동 후보가 돼야 돼요. 그거 안 하면
1: 예.
4: 지금 이런 추세로 보면 민주당이 상당히 그 유리한 지형으로 지금 평택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유의동 후보가 이제 그 김문수 전 대표를 그 선대위원장을 모셨잖아요.
3: 네.
1: 그럼 평화의 비둘기로 김문수 위원장이 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배 소장님?
3: 그죠. 이제 그게 가장 노리는 방법인데 또 예. 하나는 왜냐하면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예. 영입한 배경에는 방금 전에 우리 정우임 전 의원이 말씀하신 honorary exit.
1: 발음 좋아요.
3: 예. 좀 혀 꼬였는데.
1: 예.
3: 근데 그게 되면 좋은데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1: 없어요.
3: 왜냐하면 이번 이 평택을 선거판을 보면은 각개전투예요.
1: 각개전투.
3: 각개전투이기 때문에 연대나 단일화 동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누구든 간에.
1: 아하.
3: 누구든 간에. 그러면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영입한 건 황교안 전 총리의 표를 최대한 가지고 오자.
1: 아하.
3: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김문수다.
1: 그렇구나.
3: 이렇게 판단. 물론 설득도 가능.
1: 하지만.
3: 시도는 해보겠지만 정 안 되는 경우에는 그걸 좀 흡수하자. 그래서 5% 미만으로만 묶으면 자기에도 승산이 있다.
1: 아하.
3: 그러면 유의동 후보의 경우에는 35에서 38% 전략. 그러면은 김용남의 경우에도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조국 후보 쪽으로 가면 묶여서 38에서 한 39 정도의 지지율, 득표율. 그럼 전쟁이 될 거다.
1: 아하.
3: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조국 후보의 민주당 지지층 표는 이 김용남 후보가 결집을 할 것이고
1: 아하.
3: 자신은 한교환 전 총리의 표를 결집을 할 것이고
1: 아하.
3: 이렇게 되면 양대 싸움이 될 것이다.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1: 유동 후보를 제가 이제 만났는데 어제 만났는데 유동 후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본인은 이제 황교안 후보의 표는 이제 주체가 한 자릿수가 나왔고 실제 선거에 가면 더 5% 내외로 줄어들 것이다. 오히려 본인이 신경 쓰는 건 김재현 후보와 김용남 후보의 단일화다라는 건데 장윤미 대변인
0: 아니, 전 유의미한 또 여기 현장에서 뛰고 계신 분이니까요. 예, 예. 아마 평택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이제 군부대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강성 보수층 분들이 또 자리 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황교안 전 총리가 이게 고르고 골라서 간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예. 또 노조가 상당히 센 부분도 있어서 김재원 그렇죠. 이 후보가 또 간 부분이 있어서 예. 그런데 황교안 후보도 그 당으로 지금 기초에 출마하신 분들이 꽤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완주할 동력이 일단 있고, 아하. 그래서 과연 이제 합당이 아니라 이제 선거 연대를 단일화?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표가 많이 처지는데,
1: 예.
0: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울산이랑도 연계고리가 있어서
1: 맞아요.
0: 그걸 풀어내는 건 분명히 한 모멘텀은 있을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가능성 면으로 봤을 땐 제가 유희동 후보의 어떤 그런 전망에 동의가 됩니다.
1: 그렇군요.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4: 아니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예. 진보당 조직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국 혁신당 조직보다 그 지역에서는 더 촘촘히 잘 짜여져 있지 않을까 예, 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직이 아니더라도 아마 진보당에서 딜메이킹을 한다면은
1: 예?
4: 오히려 김용남 후보와 할 개연성은 훨씬 높죠. 근데 그런 논리라면은 황교안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지금 개인 플레이지 자기 당의 무슨 조직이 그렇게 촘촘할 그렇죠. 것 같지는 예. 않거든요. 근데 유희동 후보가 겉으로 황교안 부정선거론을 외치는 황교안 후보하고 단일화하자는 소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보수의 연대 재건이라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명예로우면서도 외연상 설득력이 있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어떤 수렴이 필요한데 그거는 순전히 현장에서 뛰는 정치인들의 정치력이에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1: 예, 예.
3: 근데 평택 상황이 짧게만 덧붙이면은 이번 달에 지금 평택 캠퍼스 삼성 반도체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1: 예.
3: 그게 또 김재현 후보로서는 민주당과 선뜻 단일을 하기도 쉽지 않아요.
1: 예.
3: 이게 지금 이 관련돼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상당히 좀 김재현 이 후보가 뿔나 있다.
1: 그런 화가 났다.
3: 그렇죠, 그렇죠. 그게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일 좀 보면은 쫄리는 쪽은 조국 후보일 수가 있는 거죠.
1: 아.
3: 조국 후보는 어떻게든 본인이 체급이 다른데 그럼 본인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민주당 다 지금 후보를 낸 상태잖아요.
1: 아하.
3: 그러니까 어떤 민주당 지지층 조국혁신당 플러스 민주당 지지층이 한 3분의 1은 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고민이에요.
1: 그래서 오늘 이제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 사이에 또 설전이 있어요. 이제 김용남 후보가 과거 이태원 참사 관련했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조국 후보 측이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이제 당시에 이제 뭐 김용남 후보는 경찰들이 문제였다 뭐 이런 취지를 얘기했던 것인데 아니다 또 시위대 문제 뭐 얘기했다 뭐 이런 식의 또 설전이 있어서 이제 서로 간에 뭐랄까 네거티브 공방이 있고 이제 김용남 후보는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승리는 결국에 또 유희동 후보가 이득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서로 자제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안 자제하는 모양이거든요. 네, 네. 민주당?
0: 저는 이 선거 캠페인에 좀 동의가 안 되고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1: 조국 후보?
0: 네, 조국 후보. 왜냐하면 본인의 이제 뭐 어떤 사법 이슈에 대해서도 뭐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 같은 분이 반성문부터 쓰고 오라라고
1: 맞아요.
0: 하는데 그건
1: 예.
0: 이제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본인이 가져오겠다라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런데 그 부분이 민주당 지지층,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소구력이 있냐 별로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 지표로도 확인이
1: 예.
0: 되고 이거는 일단 평택에 대해서 민주당이 귀책이다라고 하지만 본인도 연고는 없어요. 그럼 평택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조국은 그럴 만한 큰 정치인이에요.
1: 예.
0: 그런데 과거에 대해서 어떤 이 흠결을 김용남 전 의원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게 본인의 반사이익으로 오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지금 민주당 지지층은 김용남을 뽑을 사람은 김용남을 조국을 뽑을 사람은 조국으로 이미 좀 양분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더 가져오고 덜 가져오는 게 크게 유의미하지 않고 중도층을 자극해야 되는데 왜 본인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자제를 하시는 건지 의문이에요.
1: 오늘이었나요? 이제 두 분이. 그 평택에서 마주쳤어요.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굳이 악수도 안 하는 점 유튜버의 촬영으로 이렇게 보이긴 했었었는데 일단 조국 대표 입장은 민주당 의원 한 명 넣는 것보다 그 국회에 가면 민주당보다 더 잘 싸주시는 조국을 뽑아달라 이런 논리거든요. 네거티브 계속 갈 것 같지 않?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정 의원님?
4: 갈 것 같아.
1: 할 것 같아.
4: 왜냐하면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1: 할 게 없어요.
4: 본인이 추격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네. 그 지역을 김용남 후보가 의원이 된다.
1: 예.
4: 그럼 극단적인 상황에서 김용남이 후보로서 당선되는 게 본인한테 차악일까? 아니면은 유이동이 되는 게 차악일까를 생각하지 않게. 지금 굉장히 초조할걸요. 그리고 아마 조국 후보로서는 지금 상황을 견

0: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렇게 오자구도 속에 각계 전투를 하면 인지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나한테 유리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여기는 민주당이 귀책사유가 있던 곳이니까 계속해서 귀책사유 그러면 그래도 나랑 합방은 아니고 합당을 하려고 그랬던
1: 그렇죠?
0: 정청래 대표가 뭔가 그 전략적으로 유연성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오판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거기에 소위 김용남이라는 소위 뉴 이재명이잖아요.
1: 예?
0: 그런데다가 사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김용남을 공천한다 그랬을 때
1: 예.
0: 애초에 하려고 했던 이광재보다는 수월할 거라고 오판했을지도 몰라요.
1: 조국 대표 측에서.
0: 그런데다가 신장식 의원이 한마디 하면
1: 예.
0: 깨갱할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역풍에다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네거티브밖에 없고 그나마도 자기 입으로 안 하고 조국 측에서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김용남 후보는 지금 계속해서 점수를 지금 쌓아두고 있는 것 같고요. 무슨 네거티브를 하더라도 파란 옷을 입고 민주당을 하면 정치 고관여층이 김용남이 과거에 이태원에 대해서 무슨 얘기했는지 외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크게 보고 넓게 보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제가 볼 때 결론은
1: 결론.
0: 네거티브는 계속된다.
1: 계속된다. 자, 조국 대표님 나와주실까요?
2: 조국입니다. 김용남 후보님. 그쪽이 저를 먼저 비판했으니까 나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해요, 나한테! 사과해요! 아, 죄송합니다. 흥분했네요.
1: 조우성 씨입니까?
2: 아, 비슷하게 느껴집니까?
1: 아, 예. 아,
2: 병택의 예. 조우성이 되겠습니다. 저나 히딩크 감독이나 외지인입니다.
1: 예.
2: 그러나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까? 월드컵 4강 시나 히딩크 감독처럼 병택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민주진보의 적임자는 접니다. 조국이었습니다.
1: 예.
2: 사과해요. 사과해요 나한테.
1: 예, 죄송합니다. 뭘 잘못한지 모르겠다. 일단 사과드리고요.
2: 그냥 윽박 질러봤습니다.
1: 예. 이제 평택을 떠나서 자,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부산도 핫플레이스가 됐는데.
3: 네.
1: 자 일단은 부산은 이제 박민식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확정이 됐고 이제 거기에 반영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여론조사 부산 MBC 건 소개해 주실까요? 네.
3: 그렇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이제
1: 전에
3: 조사 것 같은데
1: 예.
3: 부산 북합입니다. 부산 MBC가 한길 리서치를 해서 1일부터 3일까지 부산 북갑 584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1: 예.
3: 무선 ARS 84.3%,
1: 아하.
3: 유선 RDD 15.7% 혼용이 됐습니다.
1: 예.
3: 다자 대결로 이전 이 후보가 되기 이전에 직함으로 사용했다라는 거 미리 설명드립니다. 하정우 34.3%, 한동훈 33.5%, 박민식 21.5%고요. 양자 대결도 물어봤는데
1: 예.
3: 한동훈 대 하정우. 한동훈 38.2,
1: 예.
3: 하정우 37.4.
1: 아하.
3: 하정우 대 박민식. 하정우 39.7, 박민식 33.1. 자, 부산시장 적합도까지 마저 소개해드립니다.
1: 예.
3: 부산 MBC가 한길 리서치에 날짜가 좀 다릅니다. 1일 2일 양일간 실시된 부산 1013명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전재수 46.9%, 박형준 40.7,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입니다 2%.
1: 예, 자 일단 부산 북갑부터 보면 이제 다자 대결인데 직전 직함으로 질문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에 대해서 투표하시겠습니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민식 전 국가본부 장관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전화를 받는 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전 대표를 물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후보로 인식해서 답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3: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럴 가능성은 있다 하더라도 박민식도 이 후보가 있기 때문에
1: 전 국가본부 장관으로 물었잖아요.
3: 그렇습니다.
1: 이 조사는.
3: 여하튼간에 이제 뭐 이것 자체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1: 예.
3: 뭐 다른 이제 조사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영향이
1: 예.
3: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결정적인 이 영향이 절대적이었다고 보긴 힘들 것이고 다만
1: 예.
3: 이렇게 3자 대결로 해보니까 예 부산이니까 이제 보수의 이 유권자 분포가 좀 많긴 하다. 그러니까 전재수가 참 대단하긴 대단했다. 이런 지형인데도 당선이 됐었으니까요. 2024년에.
1: 예.
3: 다만 아직까지 하정우의 파괴력이 나오진 않았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오빠 논란은 또 포함이 안 된 조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부분까지 이제 반영되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민주당 후보 또 무소속 후보 네. 국민의힘 후보라는 타이틀까지 포함이 됐을 때

0: 조사 결과는 조금 더 좀 지켜볼 추세를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정 의원님.
2: 이게 참 묘한 것이
1: 예.
2: 요게 요것도 분기점이에요.
1: 아, 분기점.
2: 요것도 분기점인데다가 아하. 이거를 보고 지금 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되면은 한도

0: 에서 아직 그 넘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아. 40은 커녕 지금 예. 34.3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1: 그러니까 3자 대결 구도에서.
0: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의 지지도나 전재수의 지지도는 그보다는 높으리라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1: 예, 예.
0: 그런데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로 했다 하더라도 인지도가 전국적인 한동훈 전 대표가 쫓겨났다라는 거 정도는 전화 받고 응답하는 사람들은 꽤 알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쓰고요.
1: 예.
0: 그런데 지금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20%대에서 또 넘어가질 못해요.
1: 예, 예, 예.
0: 그러면은 한동훈이 40%만 넘길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마 한동훈 측에서는 상당히 고무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1: 예.
0: 중요한 거는 한동훈하고 하정우는 2자 대결이 됐든 3자 대결이 됐든 붙어 있다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근데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경우는 물론 이때가 공천받기 전이지만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엔 이렇지 않았잖아요.
1: 예, 예.
0: 근데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1: 아하.
0: 그럼 이제 더 벌어질 일만 남았어요. 그러면 또 박민식의 입장에서 내재적 접근을 해야 돼요.
1: 내재적 접근.
0: 지금 본인은 절대 침입자와는 단일화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단 공천했잖아요. 공천 받았잖아요.
1: 예.
0: 그럼 잘 생각해야 돼요.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장동혁 체제는 계속해서 존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당의 미래라든지 그리고 정치인들이 뭐 겉으로는 당의 미래 국가의 미래 그러지만 자신의 미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1: 예.
0: 자신의 미래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남들에게 아, 저 사람 굉장히 세속적이다라는 평가를 듣지 않으면서 그래도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선거우사를 했구나라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자신의 미래에 유익하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1: 예.
0: 근데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역시 중요한 주체는 한동훈이래야 돼요.
1: 아하.
0: 그러니까는 그 자기 스스로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소속 후보로서 지금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1: 예.
0: 그런 상황에서 상대를 설득하고 같이 정치를 하면서 이 보수 재건을 위해서 우리 손잡고 나가자 해서 설득이 먹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는 한동훈의 역량이에요.
1: 아하.
0: 지금 그런 분기점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1: 한동훈이 손을 내밀어서 박민식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하는데 우리 장보련 사장님 이제 불편한 얼굴로.
2: 여론조사를 불편하진 않습니다.
1: 예, 고민 중이시다.
2: 제가 봤을 때 이 여론조사에 어떻게 보면 뭐 많은 분들이 결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명을 삭제한 거예요.
1: 예.
2: 국민의힘 박민식이라고 묻지 않았던
1: 예.
2: 거예요.
1: 예.
2: 무소속 한동훈이라고 묻지 않았던 거에 여파가 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보수 재건의 구심점 역할을 부산 북갑에서 하겠다는 게 한동훈식 정치의 어떤 지향점인데
1: 예.
2: 부산 북갑이 그런 수단으로 이 기능하는 곳으로 머물 이 선택을 유권자들 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1: 예.
2: 여기에 구도는
1: 예.
2: 지역 연고가 없는 한동훈과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하정우로 보이고 또 과학자 대 검사, 검사 대 과학자라고 했을 때 누가 비교 우위에 있을 것인가의 어떤 부분도 판단이 들어갈 거고
1: 예.
2: 오늘로 29일이 남았는데
1: 예.
2: 지금 하정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 신인이에요.
1: 예.
2: 그리고 뭐 손털기니 오반이 여러 논란이 있는데
1: 예.
2: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장단이 있죠. 그러니까 단점이 있죠. 잘못했다고 사과하기도 했고. 근데 지명도를 어쨌든 얻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1: 예.
2: 그래서 저는 민주당 후보가 예. 이길 것이다.
1: 갑자기 논리력이 갑자기 점프하게 했는데 자, 그 오빠 논란이 있었는데 정청래 당대표랑 같이 이제 있으면서 있었던 해프닝이었는데 아, 그래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전재수 그 시장 후보와 하정우 수석 두 분이 같이 다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3: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예, 그러니까 예.
3: 하정우는 예. 전재수를 넘어야 돼요.
1: 아.
3: 그래야 이 부산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예.
3: 부산이라는 구도는 4대 6으로 일단 보수가 많아요.
1: 아.
3: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재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60대 70대 여성 남성 유권자를 향해서 북합에서
1: 예.
3: 죄송합니다 누님
1: 아.
3: 죄송합니다 형님
1: 아.
3: 이게 통했던 거예요.
1: 아.
3: 하정우는 지금 계속해서 AI 하정우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전재수와 가끔은 뛰어넘어야 돼요.
1: 아.
3: 그리고 한동훈은 박민식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고
1: 예, 예.
3: 뛰어넘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초반에 차라리 정청래 지금 대표가 오빠 논란

0: 또 왜냐하면 지금 또 공소시효 관련해서 지금 그러니까요. 단일이 영남권에서 오히려 이 샤이 보수를 자극하고 있거든요.
1: 예, 예.
0: 투표소로 안 갈 수 있는 사람들까지 자극해서 나오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가 방금 잠시 뒤에 뭐 이야기를 또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하겠지만은 예.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훈수를 두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칫 이렇게 되면 전재수보의 선거까지 영향을 줍니다. 지금 해운대구로 수영구로 기장군으로 가야 되거든요.
1: 아하.
0: 기장군에서 멸치 척 탁 먹으면서 아이고 맛있습니다. 재수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1: 재수 좀 친해.
0: 부산 북갑의 이 하정우 후배 때문에 예. 기장군을 못 가.
1: 아.
0: 이렇게 되면 영향을 받거든요.
2: 아니 오히려. 북갑에 재수 없어요. 다 경감이 재수 없어요.
1: 어이 우리 정홍이면 재수네.
2: 아니 라임이 좋지 않아요?
1: 아 좋았어요.
2: 재수 없다.
1: 재수 없다.
0: 깜짝 놀랐네요.
1: 예, 예.
0: 깜짝 놀랐네요.
1: 예.
2: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1: 아,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0: 예, 다 했습니다.
1: 예. 예 우리 배 수장님이 확 이제 가라앉혔는데 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종합특검이 출국 금지 조치도 했다고 하는데 아 뭐랄까 이게 또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와주는 결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 한 전 대표 나와주시죠.
3: 예, 반갑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0: 노래만 안 하면
3: 한동훈의 플레이리스트였습니다. 예. 오늘 어린이날이었어요.
1: 예.
3: 시장에 어린이들 정말 많습니다. 얘들아 아저씨 누군지 아니? 얘들아 오빠라 그러면 큰일 나. 자 아저씨 만난 김에 악수 한번 해볼까? 어 그래 그래 우리 종찬이 오빠도 악수 해볼까? 어 그래 그래 아 좋습니다. 아 제가 반드시 이겨서 좋은 정치 좋은 북구로 북구 한동훈이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예? 쇼츠로 해서 그 중학생들 뭐 아이들 만나서 악수하고 그러니까, 예. 그게 약간 효과 좀 있는 것 같아요.
2: 아니 효과가 크지 보셨어요?
1: 예.
2: 그 정청래 하정우 커플이 오빠라고 해 그래갖고 그 어린 저 초등학교 예, 여학생을 완전히 기겁을 하게 나는 내 딸 같았으면은 저 정청래하고 하정우 그냥 안 놔도 어이구, 한 방씩 세상. 날리지.
1: 어이구 세상에.
2: 그런데 예. 한동훈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 예.
2: 난 누군지 알아? 나 동네 아저씨야.
1: 어허.
2: 여기서 나는 점수 많이 땄다고 봐.
1: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는 그런 쇼츠에 못해요. 나 아저씨 컴퓨터 잘해, AI 잘해, 뭐 이런 거로 가면 안 돼요?
4: 이제 앞으로 하겠죠.
1: 오자도
4: 안 꺼내겠죠.
1: 오자요.
4: 이제 아저씨 아자로 가겠죠.
1: 아,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런 스킨십이 오히려 한정우 대표가 또 예. 잘하는 것
4: 그
1: 같아.
4: 캠페인 예, 괜찮다고.
1: 아, 괜찮다고.
0: 저는 빨리 좀 AI를 가동했으면 좋겠어요.
2: 아니 근데 그
0: 하정우 AI.
2: AI 얘기하니까 그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 예. 하정우 후보가 네. 무슨 뭐 부산 항만 AI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동훈 후보가 그 순발력은 있더라고요.
1: 아.
2: 그래서 예. 북갑에 항만 있습니까? 그거 하나로 끝났어.
1: 아. 그러네. 자 일단 우리 또 굉장히 초조한 분이 한 분도 계셔서 대구로 잠가 보면 김부겸 총리 좀 나와주세요.
5: 예, 김부겸입니다. 예. 부겸이 나왔습니다. 대구도 좀 살자. 에? 김부겸이 일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소. 김부겸 한 번만 기회를 주시.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형님 도와주소. 홍준표입니다. 대구 발전은 김부겸뿐이다. 잠재들이 암만 짹짹대도 김부겸이 이깁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대구겸아 잘해라. 여기까지입니다.
1: 예. 요즘 그 공소시효 특검 때문에 그 이제 김은겸 후보가 굉장히 초조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역에 사는 동지들 생각 좀 해라!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대구시장 여론 잠깐 볼까요?
0: 네. 대구 MBC가 에이스 리서치를 해서 5월 2일, 3일 대구 1004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김부겸 45.9, 추경호 42.4. 정당 지지율이 중요합니다.
1: 예.
0: 국민의힘 39.5, 더불어민주당 31.1. 이게 이른바 대구 디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1: 예.
0: 정당 지지율이 대구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보수 디심, 대구 민심은 선거 3일 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이른바 부겸 한방이 있어야 돼요.
1: 부겸
0: 한방.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우리 동료들 생각 좀 해라.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 예, 예.
0: 이게 부겸 한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될 때는 대구 수성갑 2016년 60%였거든요.
1: 예, 예.
0: 안 될 때는 40%였어요. 그러니까 51%로 가려면 부겸 한방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선거 전략상 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1: 네, 장윤미 대변인 부겸 한방.
4: 네, 있습니다.
1: 아, 있어요?
4: 네, 저희는 언제 가동할 수 있는 많은 정책이 있고 말씀드린 게 있고 신공항 예. 완성과 관련해서도 이 천문학적 액수의 예산 확보하기로 예. 이 집권 여당과 이야기된 부분이 있고 TK 경북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제가

0: 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1: 아, 뭐가 있어요? 이게
0: 부겸스럽게 하겠다.
2: 부겸스럽게?
0: 부지런하고 겸손하게 하겠다. 아~ 예, 그리고 그걸로 부겸스럽게. 한번 써보시라. 대구 시민분들 믿고 한번 부겸 써보시라 말씀드립니다.
2: 야, 김부겸 전 총리 한번 해보세요.
3: 한 번만 도와주이소. 썰렁해졌는데 분위기가 썰렁해졌는데 장현미 한 번만 도와주이소. 한 번만 잡아주이소. 장현미 얼마나 좀 어색하겠습니까? 처음으로 좀 애들이 파고나 정말 난입니다.
4: 윤미스럽게 윤미스럽게
3: 윤미스럽게
2: 부겸스럽게 부지런하게 겸손. 사실 장윤 변호사가 부지런하고 겸손한 게 장윤 변호사예요. 부겸스럽게. 예.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와 함께해 주신 어린이 배추 배종찬 소장님, 이삼인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고맙습니다.
5: 제주 4.3의 진실과 기억이 이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고 진실로 이어져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로 자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기억합니다. 제주 4.3 그 기억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6: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2: 네, 박종현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세요.
2: 예, 자 일단 조작 기소 특검법 지금 정치권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화두로 부상을 했는데 일단 대통령 입장은 추기가 더 필요하다 시기 뭐 이런 것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도혁 대표는 시기만 놓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인 거죠.
7: 네, 어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안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을 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이 판단해달라 이렇게 이 대통령이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2: 예.
7: 더불어민주당도 처리 시점을 두고 완급 조절에 들어갔는데요. 5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를 강조하던 기존 입장에서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 시점을 늦출 수 있다 이런 분위기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2: 예.
7: 하지만 특검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고요. 홍익표 수석도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자체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니 까불면 죽는다고 찍어 누른 것이라고 했고요.
2: 예.
7: 이 대통령이 시기와 절차만 숙의하라고 한 것은 내용은 건드리지 말라는 명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 예, 오늘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7: 네, 종로구 보신각에서 회견을 가진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8명은 조작기소 특검 법안에 대해 반민주적인, 반헌법적인 헌정질서 파괴 끝판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 예.
7: 오늘 기자회견에는 오세훈, 유정복, 양향자, 김진태, 김영환, 양정무, 최민호 후보가 참석을 했고요. 결의문을 대표낭독한 오세훈 후보는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면제를 위한 반헌법적 공소 취소이자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2: 예.
7: 김진태 후보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2: 예, 일단 조작해서 특검법에 대한 논란. 사실은 이게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비판이 있고 아까 이제 김부겸 후보도 우려를 나타냈고 청와대 입장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이냐 장유 변호사님.
0: 말 그대로 완급 조절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보이고요.
2: 예.
0: 아마 국민의힘에선 이게 정치적인 대단한 호재라고 인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2: 예.
0: 그러니까 이게 김이 확 빠진 거예요. 청와대에서 속도 조절하고 수기하라는 건 이거 그대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밀어붙여란 뜻이 아니잖아요.
2: 예.
0: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거고. 수기라는 건 국민의힘의 비판 지점도 한번 해보고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 안에서도 다른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까
2: 예.
0: 그런데 이걸 계속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될 겁니다. 이거 양양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시잖아요.
2: 예.
0: 같이 연대하자 이걸 예. 가지고 반 이 무슨 특검 그 기치 아래 모의자라고 했대 얄팍한 수라고 일갈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2: 예?
0: 이걸 너무 지역 일꾼을 뽑는 기본적인 선거 구도에서
2: 예, 예.
0: 이런 이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거는 패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청와대에서 숙의하라는 건 그러면 이 특검법의 내용도 좀 포함해서 숙의하라는 말씀인가요?
0: 저는 이걸 문맥상 보면 숙의라는 거는
2: 예, 예.
0: 이걸 시간 조절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2: 예?
0: 뭐 국민 공감대가 있지만 같이 논의를 모아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2: 예.
0: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2: 그렇군요. 특검의 내용도 포함된 것일 수 있죠.

0: 정 의원님은?
1: 근데 그 홍익표 정무수석의 그 워딩. 워딩을 보면은 시기와 절차가 상당히 강조가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시기와 절차를 소위 완급조절하라는 것으로 들리는데다가 예.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된 후에 그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 정지인가요? 그랬을 때 청와대 당시 대통령실에서의 입장 표명이 상당히 신속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는 국조특위가 열리고 또 그 국조특위의 결과로서 특검을 분명히 만들어가지고선 공소취소할 것이다라고 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거의 그 법조계도 그렇고 예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 예. 예측이 벗어나지 않자 지금 선거 30일을 앞두고 분위기 굉장히 나쁩니다. 오죽하면은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그렇게 열심히 뛰는데 예. 거의 그냥 그 절규하듯이 지금 본인이 대구에서 그렇게 뛰는데 지금 완전히 그 중앙에서 거의 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본인은 느낄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지역 일꾼을 뽑는 거지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왜 그렇게 맥을 묻혀요. 지역 일꾼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4년 전에 지역 일꾼으로 뽑혀가지고 광역도 그렇고 기초도 그렇고 일 잘한 사람 많아요.
0: 예.
1: 다 떨어지게 생겼어요. 왜? 바로 계엄에 따른 내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 특히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그동안에 뭐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이제는 그 소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누구도 뻔히 아는 방법으로 그런데다 이렇게 국민적 분노가 큰데 단순히 시기와 절차에 대한 완급 조절을 한다고 이렇게 예. 된 거에서 저는 제가 볼 때 양양자 후보가 뭐 어떤 그 실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떤 그 한두 사람의 견해가 아니라 특히 이 선거는 아예 처음부터 민주당을 뽑으려고 하는 사람 또 야당을 뽑으려고 하는 사람 말고 중간에 있는 사람 뭔가 판단을 하고자 하고 어느 당에도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이
0: 예.
1: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는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니까 지금 정무수석이 나와가지고 완급조절하자면서 당장 5월에 할 기세였었어요.
0: 사실 5월 7일 하려고
1: 그렇습니다.
0: 했잖아요.
1: 그리고 네. 오히려 네. 그 다른 그 여당 인사들이 설마 그렇게 하려고요. 그렇게 말한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몰아치려고 하다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 내용을 가지고 선거 끝나면 하겠다는 소리라는 것이 분명히 네. 선거에 반영될 거라고 봐요.
0: 네, 김수인 평론가도.
2: 네, 일단. 홍익표 수석의 입장이라든지 현재 민주당에서 나오는 입장을 종합해서 봤을 때 뭐 조작기소 특검 자체를 무른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 보이고 예. 일단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판단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유권자층이 어떤 쪽이냐면 지난 대선 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던 유권자 일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 라는 의견을
0: 예.
2: 피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들 유권자들이 최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니 재판해볼 것도 없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0: 예.
2: 아니면 재판을 그래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지
0: 예.
2: 여기에 따라 사실 이 층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과 또 이재명 대통령 높은 지지율을 좀 지탱해왔던 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빠져나가는지 그대로 있는지 이것이 첫 번째 좀 유권자 층에서 살펴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0: 예, 사실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얘기 나왔던 것은 이제 뭡니까 그 대북 송금 특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지적을 했었던
1: 맞습니다.
0: 건데 이번에 이제 발의된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성남 FC라든지 뭐 백현동 문제라든지 이거 다 같이 포함돼서 지금 이렇게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기소도 중요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됐기 때문에 너무 범위가 넓고 너무 많이 건드리고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3: 네네. 아마 이게, 예. 이 민주당의 문제의식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이제 검찰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도 뭐 재창이 형이라고 하는 거를 실장님이라고 둔갑한 거 그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0: 예.
3: 그리고 속기사도 이거 재창이 형이라고 들리는데요. 이거 왜 바뀌었는지 이거 정진상 비서실장 예. 이야기한 거예요. 예. 이런 게 굉장히 축적되고 이것도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실기할 수 있다. 수사로 바로 이어지지 않으면 다음 스텝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0: 예.
3: 또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이를테면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계속 수면 아래 있었어요.
0: 예.
3: 그런데 전혀 사실관계 바뀌지 않고 국방부에서 그대로 보고를 했는데 이거 바꿔 이거 이 월북의 의사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방향 선회를 하라고 쫙쫙 그으면서 얘기해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범위가 좀 넓

0: 넓어진 거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국정조사 특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수사에 대해서 좀 집중하다가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좀 예. 보여지는데 예. 저는 지금 이 검찰 수사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식의 수사는 국민의힘 의원들 어느 누가 받더라도 제가 반대할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있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그 범위 그리고 네. 공소취소의 문제 예.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하지만 논의의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1: 지금 조작 기소라 해가지고 국조 특위를 예.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게 다 조작 기소냐? 아닌 것도 있잖아요. 예. 물론 지금 과장되거나 지금 예를 든다면은 그 소위 녹취록의 그 몇 가지 뭐 실장님 뭐 이거 예. 이거는 근데 재판에서도 몇 번씩이나 언급이 됐던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재판부에서도 이게 대세 지장 없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대북 송금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대북 송금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특검을 아니 송금을 했다라는 거는 김성태도 말하고 방용철도 말하고 연어파티 그 뭐 마치도 술파티가 이만한 테이블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지금 밝혀졌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랬는데 지금 그 대북 송금과 관련해갖고 당시 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예. 과연 이거를 특검을 통해서 그럼 밝힐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게 조작 기소라고 하는데 이게 무리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맞아요. 아니 이런 정치적 호재가 어디 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진짜 아주 완전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냥 고깃덩어리 하나를 던져주거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 예. 스스로 예, 그게 넘었다. 왜 그랬겠어요? 선을 예. 넘었죠. 예. 이게 바로 대통령이 얼마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예민해하는가, 또 민주당이 얼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바를 했는가를 예.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럴 거예요. 유권자 입장, 특히 중도층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그 권력자가 소위 그 계엄 선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주권자라서 되게 괘씸했는데 예. 얘들은 뭐 날 줄 알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싹이 보여.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예. 어느 누구든 오바하면 국민들이 절대로 이거에 대해서 관용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왜 정치인들은 꼭 일을 저지른 다음에야 자각하는지 전 그걸 모르겠어요.
2: 장군사님 혹시 반론?
0: 그러니까 일단 재판에 다 무의미하다 했는데 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뭐 돈이 갔는지 예. 이 여부와 떠나서 경기도와 연결됐다는 건 이른바 회의록이 있어요. 그런데 예. 그 회의록이 마카오에서 홍콩에서 뭐 미국에서 똑같은 양식으로 했다는데 미국에서는 그 양식으로 프린트아웃이 되지조차 않습니다. 일본에 가서 확인했더니 한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진술들을 빼고 유일한 물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걸 검찰이 그대로 현출했으면 공소 유지가 됐을 것인가 예.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사실관계 기반했을 때 정무적인 부담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선거 앞두고 변수니까. 그런데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갖고 있던 예. 공소 유지권을 특검을 만들면서 전부 트랜스퍼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말은 공소 유지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공소 취소가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게 그 문제가 됐던 박상용 검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당신 증인 선사하라 그랬더니 못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그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공소 취소 안 한다라는 것을 보장을 해주면 나는 증인 선서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다가 이런 말도 했죠. 그렇게 공소 취소를 할 거면 지금 그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가 하든지 아니면 법무장관 당신이 소위 뭐라 그래 그거를 지휘권을 활용을 해가지고 당신이 하세요 그랬더니 그걸 안 하고 지금 특검에다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많은 율사들이 결국은 자기가 그걸 공소 취소하게 되면 직권남용이라는 그러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런 식의 편법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다들 우려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가 지금 선거 30일 남겨놓고
3: 29일.
1: 그렇죠. 29일 남겨놓고 지금 뭐 수기를 해서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을 가진 사람 뭐 저는 율사도 아닙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전 그러면 공소취소를 당사자들이 하지 왜 이걸 특검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거 특검을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금 여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뭐야 대북 송금도 그렇고 성남 FC도 그렇고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특검인데
3: 예, 예.
1: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고? 이거 이해 충돌 아니야?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3: 예, 이 얘기는 한 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예,
2: 국민의힘.

0: 부산 북과 보궐선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네 분이 격화되고 있는데 한지하 의원이 한동훈 후보 지원에 나서면서 당내 파장이 일었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격분했다. 또 격분이라는 단어 오랜만에 네. 들어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어제 4일 국민의힘 한지하 의원은 한동훈 전 당대표가 부산 북과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현장에 격려차 방문을 했습니다.
0: 예.
1: 진종호 의원이 한 후보 지원에 나선 이후에 또다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지지 표현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0: 예.
1: 송원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 무소속 후보를 도우려면 탈당해서 돕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한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0: 예, 예.
1: 그러면서 고발이 들어오면 바로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하겠다라는 예고도 했고요.
0: 예.
1: 송원내 대표는 박민식 한동훈 단일화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당이 제명했던 인사와 연대는 다른 문제다라는 설명이었고요.
0: 음흠.
1: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겠다. 그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 예, 한지하 의원이 이제 현장에 갔던 사진이 유튜브로 저희 보여드 이긴 했는데 자 한지하 의원의 행위 또 국민의힘 지도부의 격분 징계 거론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정 의원님?
2: 아니 그 격분 뭐 툭하면 격분 경로한다 근데
0: 경로,
2: 저는 진짜
0: 격분.
2: 아주 그냥 안팎으로 밖에서는 트럼프가 경로 격분하고 안에서는 예. 이제는 뭐 당 원내대표까지 격분을 예, 하는 예, 상황인데 예. 우선요 지난 한덕수 대통령 후보 나온다 그랬을
0: 예,
2: 때.
0: 예.
2: 그분 무소속 아니었어요?
0: 아.
2: 그런데 당에 있는 사람이 무슨 미디어 대변인서부터 시작했고 줄줄이 거기 가갖고 돕고
0: 맞아요.
2: 그러지 않았어요?
0: 맞아요, 맞아요.
2: 그럴 때 가만히 있었잖아요.
0: 예, 예.
2: 그런데다가 최근에 한동훈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0: 예.
2: 공천 뭐 당에서 하지 말자 미공천 그 사람들 아직 징계 안 했어요.
0: 맞아요. 그런가 부산시 의원도 꽤 있었습니다.
2: 아니 그런가 하면은 예. 당으로 다시 들여와갖고 경선 시키자고 했던
0: 예.
2: 법사위원도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0: 곽규태 의원.
2: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내버려도 한지하가 만만해? 그러니까 한지하 그러니까 이제
0: 그러네.
2: 친한계 해가지고선 지금 뭐 격분을 하면서 징계 고발이 들어오면 징계한다 그러고 그러는데요.
0: 예.
2: 적어도 공당의 원내대표 대표쯤 되면
0: 예.
2: 일관성을 가지고 채통을 좀 지켜라. 그리고
0: 아,
2: 지금 예. 당을 이꼬라지로 만들어서 다 지느니 뭐 15대 1이니 이런 소리 나오는데
0: 예.
2: 지금 그거 징계하는 게 급해요? 그래도 이래 선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정말 이렇게 쪼잔한 정치를 계속 하겠느냐고 제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0: 예.
2: 그리고 지금 그 친한계라고 하는 의원들 그래요. 지금 혼자 잘하고 있어요. 북갑에서. 근데 이런 걸로 이렇게 어떤 그 소란을 만드는 게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단일화를 하면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0: 예, 예, 예.
2: 그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지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가는 게 훨씬 유익한 게 아닌가. 이건 개인 생각이에요.
3: 저는 좋은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지르지 못한 그 후폭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아,
3: 본인이
0: 그래요?
3: 새를 결집하고 이러려면은 이 당 밖을 나와가지고 뭐 당을 새로 창당을 하는지 이런 공식이 왜 정치권에 익숙한 풍경이겠어요.
0: 예?
3: 그게 어느 정도 유효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0: 예.
3: 그 선택은 못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원은 하고 싶은데 외부에 어떤 그 근거지는 없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뿌리는 되면서 한동훈이라는 무소속 그리고 명분도 떨어지죠. 본인이 국민의힘 대표였는데 물론 이 징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좀 부조리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0: 예.
3: 본인이 이끌었던 정당의 이 주자와 겨룬다는 것도 상당히 떨어져요. 그러면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당 지도부는 임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물론
0: 예.
3: 아까 여러 이제 사례 말씀 주셨지만 한지하 의원은 또 상징적인 상징성이 있잖아요.
0: 예.
3: 이른바 한동훈 개혜와 관련해서 이걸 그대로 두는 게 지도부의 판단일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비례대표 의원이시니까
0: 맞아요.
3: 너 그럼 나가 배지를 떼고 하든지 이렇게 경고를 하는 부분인데 저도 이게 온당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이 맥락이란 게 있고 지도부로서의 또 해야 되는 역할이란 게 없지 않다 이런 생각도
2: 아니 맞아요.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데
3: 네.
2: 그 장동혁 대표는
0: 예.
2: 당원도 아닌 황교안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0: 아.
2: 그런 거 저런 걸 보면 이런 거 가지고
0: 맞는다?
2: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0: 예, 이란 전쟁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혔던 우리 선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일어났네요. 전해주실까요?
1: 네. 한국 시각으로 어젯밤 8시 40분쯤 일어난 일인데요.
0: 예.
1: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한 척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선사인 HMM이 운영하는 일반 화물선 나무호인데
0: 예.
1: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서 대기 중이었고 한국 국적 선원 6명, 외국 국적 선원 18명 등 모두 24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0: 예.
1: 좌현 기관실에서 폭발음이 들린 뒤에 불길이 번진 것으로 알려졌고요. 선원들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면서 진화에 나서 4시간 만에 진압을 했습니다. 선체 일부의 손상은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0: 예.
1: 정부는 외부 피격인지 내부 이상인지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있고 이 배는 예인선을 통해 두바이 항으로 인양이 될 예정입니다.
0: 예, 강원식 비서실장도 관련 브리핑을 하긴 했는데 자,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사건 원인이 이란의 공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우리도 군도 이제 작전 합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냈어요.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은 해방 프로젝트 작전과 관련한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0: 예.
1: 그러면서 한국을 향해 미국의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밝혔고요. ABC 뉴스 인터뷰에서도 한국 선박을 겨냥해 다수 발포가 이루어졌다. 해방 프로젝트의 호의를 받는 선박이 아니었다면서 재차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0: 예.
1: 앞서 트럼프 대통령 3월 14일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 국가에 군함을 파견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0: 예, 사실 이란 전쟁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절제를 하고 있었긴 했습니다만 지금 또 우리 선박 관련해서 또 이제 뭔가 이 공격 같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호함도 필요하고 단호함과 절제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정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2: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정보를 제가 그 입수해서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0: 예, 예, 예.
2: 일단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0: 예.
2: 정부는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돼 있는데
0: 예, 예.
2: 트럼프는 이란이 그랬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0: 그러니까.
2: 소위 무슨 뭐 해방 프로젝트에 합류하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는 거잖아요.
0: 예, 예, 예.
2: 근데 지금 그 지역 분위기는 굉장히 나빠요. 휴전이 지금 뭐 다시 유야무야되고 뭐 전쟁이라도 당장 할 기세로 지금
0: 예.
2: 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제가 며칠 전에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0: 예.
2: 이란의 카운터파트하고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그런 뭐 조처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 그러는데
0: 예.
2: 이거는 지금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면 확인을 해서 만약에 트럼프가 주장한 대로 이것이 이란의 공격이라면 우리 좌시할 수 없죠.
0: 예, 예,
2: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내부에서 뭐 사고에 의해서 폭발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0: 예.
2: 지금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0: 예, 예.
2: 그런데 지금 뭐 소위 그 해방 프로젝트 그 해방 프로젝트에 합류하는 거는 우리 배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해방 프로젝트에 조인했을 경우에 그냥 우리도 모르게 전쟁에 그,
0: 참전하게 됐잖아요.
2: 예, 그런 거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정보가 없이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0: 김수진 평론가 20초.
1: 예. 아, 네. 근데 사실 여기에 참가를 하려고 해도 그러면 또 이란에서 예. 더 자극이 돼서 한국 측 선박을 또 공격하거나 하는 거 아니냐
0: 그러니까요.
1: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일단 또 걱정이 되는 게 지금 휴전 상태도 위태롭게 깨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0: 예.
1: 어떤 이 비슷한 처지의 국가들끼리 같이 좀 논의를 해보고 움직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예. 네, 단호함과 절제, 정보의 확실한 팩트체크 필요한 상황이네요. 네,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2부에서 뵙겠습니다.
4: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절기상 이파인 오늘 화창한 날씨를 보이면서 나들이 하기에 좋은 하루였는데요. 이번 주는 목요일을 제외하고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봄바람이 강한 곳이 많아서 이 점은 참고를 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역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이상 큰 가운데 아침에는 서늘하겠지만 한낮에는 오늘보다도 더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내일 아침 11도로 시작하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약간 높겠고 낮 기온은 24도가 예상되는데요. 그 밖의 지역 아침에는 6도에서 14도의 분포, 기온차가 커지면서 한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공기질이 나쁘지 않아서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8도입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0: IH
1: 인천도시공사.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CBS 박정희 한판 승부 2부를 열었습니다. 아, 오늘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힘 양양대 후보와 함께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 자리를 두고 경쟁할 싶은 분 모셨습니다. 조홍천 개혁신당 경지사 후보와 함께합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오랜만입니다.
0: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1: 네네. 아주 오랜만입니다.
0: 왜 이렇게 바쁘게 지내셨어요?
1: 그게 아이고 뭐 CBS에서 전화가 안 오니까 내가.
0: 아, 전화했어요, 후보님.
1: 뭐 해다 칩시다. 지금은 내가 약자니까.
0: 약자니까. 예, 아무튼 어제 공식적으로 개혁신당의 경기지사 후보 공천장을 받으셨고 후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기도 선거 어떻게 우리 후보님 보고 계십니까?
1: 사실 2년 전에 예. 제3정당 후보로 총선을 한번 나가봤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때 뭐 현실의 벽 뭐 그런 것도 좀 느꼈고
0: 예.
1: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걸 돌파할 것인가. 그럼 뭐 1, 2당 가면 될 거 아니냐인데
0: 예.
1: 뭐 민당은 옛날보다 더 해졌고 국민의힘 또한 주고 계엄 내란을 겪은 이후에도
0: 예, 예.
1: 이제는 장동혁의 완전히 그 별도의 리스크가 돼가지고 지금 저렇게 작동하고 있잖아요.
0: 예, 예.
1: 윤어게인이야. 스틸 윤이야 그냥.
0: 아, 스틸 윤.
1: 어.
0: 아, 윤어게 스틸 윤.
1: 스틸 윤으로 가는 거예요.
0: 예.
1: 저기 어떻게 제가 몸담고 있겠어요.
0: 어허.
1: 사실은 뭐 김문수 지사나 뭐 한동훈 당시 대표나
0: 예.
1: 다른 프로그램 나가지고 우리 당에 계셔야 될 뿐인데 좀 도와달라 이런 말씀들을 했어요.
0: 아, 후보님한테.
1: 예.
0: 예.
1: 그 방송에 그 나갔습니다. 아니 누구 보고 초대를 하려면 방을 좀 치우고 오라 그래라. 지금 뭐 오물투성이에 거미줄 있고
0: 예.
1: 창문 다 깨졌는데 아니 그거 좀 치우고 오라 그래라.
0: 예.
1: 정말

0: 양심도 없냐.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1: 아, 그러면 그 거미줄이나 오물 다치면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0: 아니, 아니. 그 이후에 말을 해라.
1: 아, 그 이후에 말을
0: 그거,
1: 하려면.
0: 그거 안 하고 어떻게 너희가 얘기를 하니.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양당 카르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1: 예, 예. 예.
0: 어쨌든 1 플러스 1을 하면 90에서 95 사이는 가니까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뭐 국민들한테 아이 뭐 1번, 2번 안 찍으면 니네 어떡할 건데 계속 그런 식으로 되어 왔잖아요.
1: 예.
0: 그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나쁜 후보와 이상한 후보 중에 고민을 하고 뭐 쉰밥과 탄밥 사이에 고민을 하는 이건 차악도 아니에요. 이제는 차악도 아니에요.
1: 아, 쉰밥과 탄밥이다.
0: 어. 예. 뭐 그런 선거를 계속 강요를 당해왔죠.
1: 예.
0: 거기다가 팬덤. 저는 요즘 뭐 훌리건까지 갔다고 봅니다만은 거기에 편승한 당내 패권 때문에 이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1: 예.
0: 무슨 뭐 기계처럼 완전 한방향으로 그냥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국회의원이 됐는지를 고민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거기에 뭐 극심한 정말 이 이래가지고는 이거는 정치가 대한민국에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걸 깨야 된다. 어떻게 깨냐? 양당 체제를 깨야 된다. 저는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번 경기도 선거는
1: 예.
0: 양당 카르텔 구조의 결정적 균열을 내는 그런 선거다. 그렇게 저는
1: 후보님
0: 보고 있습니다.
1: 출마까지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죠.
0: 많았죠.
1: 이준석 대표가 낮술 같이 드시는
0: 낮술이 아니고
1: 예.
0: 지난주 일요일 날
1: 예.
0: 오후 5시에
1: 예.
0: 이제 저 커피숍에 만나가지고
1: 커피숍에서
0: 그때 이제 나는 야 이건 뭐 별 재미없다
1: 재미없다라고
0: 생각을 했었는데 실컷 얘기 다 하고 근데 제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데 그걸 하나 하나씩 다 자기 나름의 논리로 얘기를 하고 하는데
1: 예.
0: 아 솔직히 그 2년 전에 그 좀 힘들어요 사실은 트라우마도 있고 예. 근데 그걸 제가 제압을 못했습니다.
1: 아 설득되셨구나.
0: 아니 설득된 게 아니고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1: 예 아닌 것 같은데.
0: 일단 6시가 됐으니
1: 예.
0: 가라. 나는 집에 가서 우리 아내와 같이 다시 얘기를 해보고 전화를 줄게 오늘 밤 중에. 왜냐하면 그때가 일요일이었는데
1: 주일은.
0: 그날 지나가면은 사실은 좀 곤란했습니다. 너무 얘기가 오랫동안 나왔기 때문에
1: 그렇죠.
0: 고민 중이다.
1: 맞아요.
0: 이게 뭐 열흘 이상 나오면 결정장애 비슷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1: 예.
0: 여기 그냥 있겠다는 거예요.
1: 아, 결정하기 전까지 안 간다?
0: 아니, 왜? 그러니까 저 약속 없어요. 아니,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
1: 예.
0: 더군다나 동탄메이라고 찍힌 그 노트북을
1: 카페에서
0: 다 보이게 해놓고 그거 앉아가지고 계속 있겠다는 거예요.
1: 아~
0: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1: 예, 예.
0: 속으로
1: 아~
0: 참 난감하더라고.
1: 예예. 예. 결국 설득이 되셨네.
0: 그러면 우리 집에 가자. 밥 먹자.
1: 아.
0: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1: 예.
0: 아이고 젊은 참 친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1: 네.
0: 내가 대표가. 그렇다고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걸 하나하나 조목조목 전부 다 반박을 했던 것도 아니고. 거기서 이제 좀 허물어졌죠.
1: 사모님도 같이 이렇게 셋이서 식사도 하시면서.
0: 아이고.
1: 잘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캠프 슬로건이 조홍천의 좋은 캠프네요.
0: 네.
1: 좋은 캠프.
0: 그 뭐 조홍천하고 라임도 좀 맞고.
1: 조홍천의 좋은 캠프.
0: 그 제가 처음에 출마 선언하면서
1: 예.
0: 나쁜 후보 이상한 후보 좋은 후보 조홍천.
1: 아하.
0: 예, 했기 때문에.
1: 예, 예.
0: 뭐 제 이름을 활용해서 계속 그 맥을 가져가는 의미에서 좋은 캠프라고 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지금 정치 상황을 바꾸는 또 하나의 선택으로 좋은 정치 하겠다 이런
0: 그렇습니다.
1: 마음으로 이제 유권자를 만나셨는데
0: 결국은 뭐 아무리 먼 짓을 해도 상대방의 그 헛발차기
1: 네.
0: 악행만 계속 고자질을 하면
1: 그러니까요.
0: 그 반사적 이익을 받는
1: 예.
0: 그러니까 마이너스만 하는 나도 마이너스 있지만 쟤들은 더 했어요.
1: 예.
0: 계속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당이 생겨서 중간에 중원을 완전히 차지하고 그 어떤 당도 과반이 되지 못하면은
1: 예.
0: 강행이라는 걸 못하겠죠. 그렇다면은 어떻게든 이 일을 성사시키려면 누군가는 설득을 해.

0: 될 겁니다. 지금처럼 다수의 폭정으로 뭐 얘기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뭐 그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땅땅땅.
1: 예.
0: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죠. 일단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제봐요, 제 잘못했어요라고는 이 당의 존속이 좀 힘들 겁니다. 1, 2, 3당이 있는데 2당, 3당보다 우린 이걸 잘합니다.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성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국회법에 정해진 그 절차대로 하면서. 그러면 2당은 1, 3당보다 우리가 이게 더 낫습니다. 예. 3당은 1, 2당보다 이게 더 낫습니다.
1: 예.
0: 영어로 말하면 뷰티 콘테스트로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서로 내가 잘했어. 서로 내가.
1: 잘하기 경쟁.
0: 잘하기 경쟁으로 가야지. 지금처럼 그 완전히 카르텔로 해가지고 제가 나는 못하지만 제가 더 못하는 것만 찾아내면 돼.
1: 이제 우리 후보님 되신다면 제일 먼저 하신 게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고 연석회의도 제안하셨고 어제 공동성명도 발표하셨잖아요.
0: 네네.
1: 예, 어떤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십니까?
0: 우선 이거는 뭐 헌법에 적힌 모든 법치의 원리, 상권분립의 원리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겁니다.
1: 예.
0: 이게 흔들리고 나면은 나중에는 이게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법치 국가가 아니다라고 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1: 예.
0: 또한 뭐 아무리 저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한다고는 하지만은 여당이 계속 그 견제 기능을 좀 막아왔죠.
1: 예.
0: 그렇지만은 법원만큼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감히 그 결정, 그 판결에 대해서 정치권 욕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못해왔거든요. 그런데
1: 예.
0: 작년 5월 1일 선거법 파기 환송 이후에 파상 공세가 벌어졌습니다.
1: 예.
0: 그죠?
1: 조희대 대법원장.
0: 대법원장을 이름 석자만 부르고 존칭도 빼고
1: 예.
0: 조희대가 말이야. 그렇게 저작거리에 그냥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뭐 국정조사를 하겠다, 청문회를 하겠다. 뭐 결국은 추미애 후보가 법사위원장에 있으면서 소위 말하는 사법개혁 3법.
1: 예.
0: 그거 그냥 해버렸잖아요.
1: 예.
0: 이제 사법부는 더 이상 입법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상권 분립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사법3법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나아가지고 지금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사건까지도 다시 끌고 와서 그거를 특검이라는 것을 다시 뽑아가지고 다시 뒤집어 보고 또 법원에서 판결나는 것에 대해가지고 검사가 너무 고지고대로 하면은 빼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넣어가지고 공판을 마사지하고
1: 예.
0: 무죄 구형을 하고 항소 안 하고 상고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재판이란 거는 정반 합이 항상 충돌하면서 거기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 거라고 저는
1: 예.
0: 믿습니다.
1: 예.
0: 피고인은 검사는 검사대로 주장을 하고 피고인은 거기서 방어를 하고 가운데서 중립적인 사법부가 보고 이 말은 네가 옳고 이 말은 네가 그러고 증거는 이게 있고 저건 증거로 못 쓰고 이걸 항상 해왔거든요.
1: 예.
0: 근데 특별검사가 공소 취소를 포함해 가지고 공소의 유지 여부
1: 예.
0: 공판을 관여한다 담당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피고인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편에 선 검사. 그러면 이게 정반합의 구조가 안 되죠. 검사와 피고인이 한 편입니다.
1: 예.
0: 그럼 이 재판은 그냥 쇼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판사와 재판관이 한 편이어서 이게 보여주는 그냥 보여주기 재판인데 여기는 검사와 피고인이 한편이고 사법부는 완전히 멱살 잡혀 있는 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1: 예.
0: 그러니까 대한민국

0: 법치와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법 앞에 평등이 무너지는 겁니다.
1: 예. 근데 민주당의 주장은 이제 이게 국정조사를 해보니까 과정에서 수사에 조작 수사가 드러났다. 아,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조작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특검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잖아요. 이 주장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0: 그거는 재판 과정에서 아니 우선 조작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1: 예, 예.
0: 오히려 그 반대가 더 많다고 봅니다.
1: 예.
0: 물론 구치감에 며칠을 갖다가 놔뒀다든가 가족 사진을 그 왜 보셨는지 그것도 좀
1: 검사가 이제 피고인에 대해서
0: 그게 뭐 잘했다고는 나 생각 안 해요.
1: 그 남욱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죠?
0: 그러니까. 예, 뭐 저 가족 사진을 왜 보여줍니까?
1: 예, 예.
0: 그러니까 그렇게 부적절한 거는 있었어요.
1: 예.
0: 그래서 좀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했구나라는 정도로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수사를 해본 입장으로서. 그런데
1: 예.
0: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그때 술 파티 없었다. 또 누굽니까?
1: 김성태 전 회장.
0: 예. 예. 그다음에 필리핀 그 무슨 호텔이야 하던 날짜 이제 돼가지고.
1: 예. 거기서 북한... 만났다. 리오남 만났다.
0: 응, 리옹남 만났다. 예. 리오남인가요?
1: 예.
0: 만났다. 왔다.
1: 예.
0: 내가 안내해가지고 왔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있잖아요.
1: 예.
0: 그 반대 증거도 많은데 그거는 애써 무시하고 검사의 무리한 수사기법을 가지고 이게 조작이 드러났다고 하는 건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드러났다고 쳐도
1: 예.
0: 그거는 현 사법 시스템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에서 막 이걸 얘기해가지고
1: 판사가 아 이거 정말 잘못된 기소였구나.
0: 판사가 그러면 이쪽 이렇게 주장하는데 니네들 이거 방어해봐. 안 되면은 더 요구를 하고 직권 조사를 할 수 있고
1: 예.
0: 그래가지고 무죄를 쓰면 되는 거예요.
1: 예.
0: 그 안에서 지금 그게 다 해결이 됩니다.
1: 그런데
0: 세상에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재명 태그가 달린 사건은 모두 다 들고 와서 다시 수사를 할 수 있고 공판에 관여할 수 있고
1: 예.
0: 공소 유지 여부를 갖다 결정할 수 있다?
1: 예.
0: 이건 뭡니까?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는 게 소위 뭡니까? 수사 기소 분리라며요. 근데 왜 꼭 지금 벌써 다섯 번째 특검이에요?
1: 예.
0: 그러면 지금 중수청이 뭐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말로는 수사 기소 분리인데 그냥 특검으로 다 하잖아요. 아니 특검청을 만드세요, 그분. 특검청을 만들어라고. 수사기소 분리는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다.
1: 예.
0: 경찰이 기껏 한다는 게 김병기 의원 지금 도대체 뭐 몇 번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이제 가물가물해요. 한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서 수사의 주재자로 이제 자기들이 한다며요.
1: 예.
0: 그럼 국민들한테 믿음을 줘야죠. 지금 이런 식으로 강선호도 그렇게 했고 전재수도 그렇게 했고 조금만 권력에 가깝다 싶으면은 막 그냥 알아서 기잖아요. 과연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1: 이제 김현정 원내대변인 민주당이죠. 이분은 이제 우리 후보님이 연석회의를 제안하신 거를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0: 뭐 김현정 의원님으로서는
1: 예.
0: 자기가 나한테 빙의가 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8년 동안 어떤 목소리를 내왔는지 민주당 안에 있으면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어쨌는지 그리고 공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그동안에 제가 얘기한 거 다 종합하면은 이런 말씀을 못 하실 겁니다.
1: 그래서 일관된 주장이었다.
0: 그럼요.
1: 예.
0: 그 안에서 저는 계속 소수의 몫을 내왔고 저 문재인 정권 때 조국 민정수석 물러나라고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고 윤석열 서울중앙검사장이 총장으로 갈 때 저 사람은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몽골 김하병식 수사를 하는 사람이어서 인권 같은 거는 안중에 없는 사람이다. 적절치 아니하다.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1: 예.
0: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그렇게 뭐 지위를 합시고 뭐 어쩌고 저 초선 의원들 불러놓고 이 손바닥을 치면서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때 제가 페이스북을 쓴 게 있습니다. 제가 법조 생활 30년 가까이 했지만 이렇게 보지 못했던 참 낯선 광경이다.
1: 예.
0: 저렇게 하는 게 당신 뭐 정치적 체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나라 법치주의와 이 정부 여당이 그래도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입니다.
1: 예.
0: 추미애 장관이었으니까요. 이게 이 정부에 뭐가 도움이 되겠냐.

0: 좀 생각해봐라. 아, 그래. 틈나는 때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예. 이번에 이건 뭐냐. 이제 이 모든 것들의 그 빌드업 과정이 끝나는 겁니다. 이거 하나로. 이젠 드디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절박감에서 이걸 외치게 되는데 과거와 같으면은 선거 한 달을 앞두고 여당이 이런 걸 던진다 하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가히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표 떨어지는데.
1: 예.
0: 근데 막 그냥 해요. 그러면 야당, 제일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 거하고 방어하고 했어야죠. 지금 근데 저긴 자중진화에 빠져가지고.
1: 예.
0: 뭐 당대표가 뭐라고 얘기한들 그거 다 맞는 얘기인데 근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1: 그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나 혹은 이 부분을 비판하고 있기는 하나 그 힘이 비판이 없어요. 힘이 실리지 힘이 않고 없어요. 있다.
0: 아, 그러니까 저 스틸 윤을 계속하는 한
1: 예.
0: 뭐 전륜 선언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표가 떨어진다고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한
1: 예.
0: 그거는 심지어 그러잖아요. 민주당 도저히 못 찍겠는데 국민의힘 찍으면 장동희 체제가 계속 가까워. 그것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과감하게 이거를 드러내놓고 하겠다고 5월 달에 하겠다 그랬습니다. 6월 3일 날 선건데.
1: 예.
0: 그러면 이게 뭔 배짱이지?
1: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제 국민적 숙의를 더 해달라. 시기와 과정.
0: 참 생경한 얘기입니다. 언제 숙의했습니까? 숙려기간이 어쩌고저쩌고.
1: 예.
0: 아니 법사위에서 숙려기간 언제 했어요. 그냥 번개불에 콩꼬먹듯이 그냥 갔잖아요. 그리고 예. 법사위에서 통과됐는데
1: 예.
0: 본회의에서 수정 안 내가지고 바꿉니다. 그러면 우원식 의장이 그때마다 한 소리 하죠. 이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번개불에 콩꼬먹었는데 뭔 숙의가 필요합니까.
1: 예.
0: 그러니까 이대로 생각하지 못한 저항에 막히니까.
1: 예.
0: 이건 안 되겠다. 특히 김부겸이나 전재수, 김경수 같은 분들.
1: 부울경?
0: 예. 이거는, 여기 험지인데요. 지금 분위기 좋아졌고,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 하고 이제 막 졌는데,
1: 예.
0: 아군 포대가 좌표를 나를 향 찍어가지고 포를 쏴대는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시즈파이어. 제발 쏘지 마라.
1: 멈춰라.
0: 멈춰라. 우리 다 죽어.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오죠.
1: 예.
0: 그러니까 아군이로 포를 때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것 때문에 이건 감히 할 수 없었던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 예.
0: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으로서는 이거는 저항을 못할 뿐더러 하더라도 미미하고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다. 아무리 그동안에 얘기를 했지만 한 번도 그걸로 인해서 역풍이 없었습니다.
1: 예.
0: 최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노마크로 그냥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는데 저 같으면은 어쨌든 저 국민의힘이 제일 야당이 그냥 가만히 있고 이건 밀고 오고 우리나라 무너지게 됐고 그러니까 절박한 심정에서 그렇게 한 거죠.
1: 예. 그래서 이제 경기 도지사 후보로 나오셨는데 지금 이제 어떤 정부나 민주당의 이 사법 쿠데타 저지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건데.
0: 예.
1: 후보자로서도 어떤 공약을 갖고 계신지 또 국민들에게 알리셔야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예. 이제 이게
1: 너무 크니까
0: 이 상황이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법 앞에 평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다. 그죠? 법 앞에 평등이 무너지는 건데 그러면 한 사람을 위한 그런 그 공소취소 특검법이라는 게 생기면
1: 예.
0: 그 피해와 수치심은 나머지 국민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거다. 그리고 그로 인한 악영향은 1894년 갑오경장 때 재판소가 분리가 돼서 사법행정이 떨어졌어요. 그전까지 원림재판이었습니다. 예, 사또재판이었어요.
1: 예, 예.
0: 그게 1894년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저는 그런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가 되기 위해 출마를 했지 관찰사가 되기 위해 나온 게 아니다. 지금 관찰사입니다. 그런데 그 뭐 법치가 이렇게 무너지고 상권이 무너지고 다 무너졌는데 델프가 다 무너졌는데 거기서 뭐 당선돼봐야 뭐하냐는 그런 심정이죠.
1: 예. 그래서 온라인 서명운동도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0: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4,000 정도 아직 24시간 안 지났는데.

0: 그리고 이거 포기할 때까지. 아하. 연기가 아니고 포기할 때까지는 간다.
1: 아하, 일단 15,000명인데 1,000만까지 가자.
0: 네, 가능하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후보님 한 30초 남았는데요. 네네. 그런데 경기 도민들을 향해서 메시지 후보로서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글쎄 말입니다.
1: 예.
0: 제가 처음 얘기 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계란 흰자로 취급받으면서 살아왔다.
1: 예.
0: 노른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거는 과연 그러면 서울을 직장으로 한 전제로 해서 교통이 어떻다, 주거가 어떻다 항상 그런 거잖아요.
1: 예.
0: 장기적으로는 서울 가지 않고 우리 동네에서 아니면 옆 동네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1: 예.
0: 그런 체제가 돼야 되는데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최대한 제가 그래도 국토위 간사를 했잖아요.
1: 예.
0: 수도 없이 많은 법안을 냈고 그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아, 제때 오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노선 그거부터 일단 먼저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1: 예, 후보님 공약 더 들을 시간이 필요했는데 좀 아쉽네요.
0: 분합니다.
1: 일단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스마트하게 달리고
6: 기름값 걱정 날리고
5: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6: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5: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6: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5: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네, 어린이날 저녁 잘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3: CBS.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0: 코믹 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3: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때 생각나는 시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서두르는 것은 모두 지나가 버리리라. 머무는 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리니. 책 속 이야기, 라이너 마리아 릴케 두이노의 비가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것들을 마주하고 잠시 멈추어 고요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세 번째 페이지. 가족들이 싸워도 허허 내 말이 맞다, 허허 내 말도 맞다 하며 가정의 평화를 지킬 것 같은 남양주 사랑꾼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1: 이제 황희정승 관련한 유명 일화인데요. 네. 실제로 가정에서 그런 스타일이신가요?
2: 가능하면은 이쪽 말이 옳다 그러면 하, 그 말이 옳은 것 같소. 또 저쪽에서 말이 옳다 그러면 또 그 말이 옳은 것 같소. 그러면 도대체 정답이 어디 있느냐, 제대로 평가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 말도 옳소 라고 얘기를 했지만.
1: 그렇죠, 그렇죠. 네.
2: 예, 그런데 이제 안에서 보는 황희정승과 밖에서 보는 황희정승은 정말 달랐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왕의 남자, 누가 왕의 남자거나 아니면 누가 정도전의 왕이거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 정도전의 왕 태조 편이었죠.
2: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세종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황희, 그리고 닉네임이 정승, 황희정승.
1: 황희는 항상 꼭 정승이 붙죠.
2: 그렇습니다. 예. 정승이라 그러면은 보통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재상을 가리키는데요. 이분이 재상을 24년 동안 했고요.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1: 그러니까 의전서열 2, 3, 4위 안에는 한 24년 동안 계셨던 거예요.
2: 그렇죠. 예. 그런데 그중에서 의전서열 1위,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하는 지금의 국무총리, 당시 영의정을 무려 한 번도 쉬지 않고 딱 임명돼서 끝날 때까지 18년 동안.
1: 최장수 영의정.
2: 영의정. 그러니까 직업이 영의정이고 별명이 정승인 때문에 네. 보통 다른 분하고는 다르게 이분은 황희 선생이라는 표현도 안 쓰고 네. 황희 정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1: 그러네요.
2: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지 더불어서 자료를 찾고 또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네. 과연 세종의 남자가 맞는가?
1: 황희는 세종의 남자 아니에요?
2: 그렇죠.
1: 막 그 거의 막 종신 노동 시키고.
2: 그렇습니다.
1: 사직하겠다고 할 때마다 뭐 실록에 왕이 윤허하지 아니하다.
2: 그렇습니다.
1: 뭐 예뇌국본 있고.
2: 그렇습니다. 네, 뭐 과거 저기 뭐 조회 한 달에 네 번 나올 거 두 번만 나와라. 재택근무 허락한다.
1: 대신 은퇴만 하지 마.
2: 그 대신 근무는 계속해라라고 해서 계약서에 없는 계약 조건을 계속해서 늘려 나갔던 세종 대왕과 황희정승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0: 수 없을 것 같은데요.
1: 그러게요.
0: 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릴 테니 청취자분들로 독자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아무래도 이제 세종의 남자라는 인식이 강해진 건 어쨌든 세종 때 빛나는 업적들이 많았고 그때 이제 황희가 주축에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0: 그렇습니다. 세종의 남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 13년부터 31년도까지 영의정에 있었는데 이 시기가 세종 치세에서 그러니까 좀 10년까지는 좀 안정적인 것들을 찾지 못하고 좀 여러 가지를 시험해보는 시기였다면 주요 성과가 나오는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1: 아.
0: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국정의 파트너였고 세종 18년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우리가 영의정을 중심으로 이제 정치를 하게 되는 의정부 서사제라는 것이 도입이 됩니다.
1: 의정부 서사제.
0: 그러면서 재상이 명실공히 국왕의 정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그전에는 왕이 모든 것을 그 칠라마는 육조 직계제의 형식이었다면 이 황희가 정승에 올라가고 나서 영의정이 되고 나서 5년 뒤에 그게 시행이 됐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1: 왕의 파트너
0: 세종의 파트너가 아닐까라고
1: 그렇죠.
0: 하는데 그런데 이제 황희 정승과 관련해서 이제 관직에 오르는 내력을 쭉 살펴보고 그의 이력 속에서 보면은 하나 딱 걸리는 게 그 세종이 왕위에 오르는 걸 거의 끝까지 반대했던 유일한 인물이 황희 정승이죠.
1: 그러니까 세종 왕 되는 걸 반대했어요.
0: 그렇죠. 태종 때 세자 교체가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세자의 성격, 그 태종의 성격 알잖아요.
1: 네.
0: 그리고 또 양녕대군이 그때 저질렀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서 이거는 태종의 판단이 맞아라고 보고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만약에 충녕이 세종이 되지 않았고 그랬다면 지금 한글이 있었을까?
1: 그렇죠.
0: 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그 부분은 당연히 태종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당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기는데
1: 양녕을 필세자한 건 옳은 판단이다.
0: 옳은 판단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황희정
1: 그걸 반대했다?
0: 그걸 반대하다가 심지어는 쫓겨나서 5년 동안이나 야인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세종이 바라볼 때 저 양반 내가 왕이 될 때
1: 알겠네.
0: 끝끝내 반대했던 그분 아니신가요? 라고 하면은 도대체 그분을 왜 발탁을 했으며 그런데 발탁한 이후에는 어떻게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차차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1: 예. 하기야 뭐 황희는 뭐 세종과 나이차도 있었으니까 태종과도 인연이 깊었던 신하일 텐데 그럼 황희가 어떤 인물인지 황희의 인생을 먼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0: 네. 황희 정승, 황희라고 하는 인물은 1363년생입니다.
1: 63년생.
0: 네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이 1392년
1: 고려 시대 때 태어났네요.
0: 건국했으니까 이제 요 연도를 염두에 두고 그 황희의 삶을 이제 어떻게 보면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네.
0: 1363년 개성에서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14살 때 음직으로 그러니까 그 하급 관리로 올라갔었다가 그래도 명색이 있는 집안인데 하면서 과거를 진사시 그다음에 문과까지 합격을 해서 공양왕 1년 1389년에 급제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관료 생활을 하려는 그
1: 관직에 들어간 것도 고려 시대네요.
0: 네. 참인데 89년에 들어갔는데 3년 뒤에 나라가 바뀝니다.
1: 그렇죠. 92년에.
0: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래도 고려의 신하인데 충신 불사 이군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충신이 두 명의 군주를 섬기겠느냐. 나는 여기서 떠나겠다라고 하고 떠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 네.
0: 그렇게 있다가 태종 3년에
1: 네.
0: 태종이 정말 신임에 마지 않았던 지신사였던 박성명이 황희를 추천합니다. 여기서 지신사라는 벼슬이 중요한데요.
1: 네, 지신사.
0: 조선 조금 지나면은 도승지가 되는.
1: 아 이게 도승지예요?
0: 그럼 왕의 비서실장.
1: 왕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성명이 추천을 합니다.
0: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러나면은 이 자리는 저 황희라는 사람이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1: 후임으로 심지어.
0: 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엔 안 듣잖아요. 태종이 의심이 많으니까 두 번째 다시 저 사람을 추천합니다. 안 들어요. 세 번째 이제는 자신이 물러나게 생겼잖아요. 나 저희 이제 지신사 이제 그만두려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했죠. 황희라고 하면서 이 황희를 추천을 하니까 태종으로 볼 때는 사람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신뢰가 쌓였다라고 보고 아하,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신사로서 태종의 측근으로서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0: 당시 이제 태종 같은 경우는 자신이 왕좌의 난을 일으켰지만 역설적으로 왕이 되고 나서는 각 귀족이나 왕자들이 갖고 있는 사병을 중앙군으로 편제하는 병제 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체제 정비를 하고 또 한편으로 세자를 제대로 가르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누군가가 맡아야 되는데 그 파트너로
1: 황희를
0: 선택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태종의 신임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태종 말년이죠. 태종 18년에 세자였던 양령이 도저히 왕이 될 자질이 없다고
1: 판단한 쟤한테 못 물려주겠다.
0: 네. 특히 여자 문제 가지고 어리라고 하는 여자 문제를 가지고
1: 이름이 어리입니까?
0: 네. 탁 하고 치니까 네. 여기에 이제 태종이 아 이거는 아니다 싶어갖고 폐세자.
1: 세자 교체.
0: 하고 하나 건너뛰고 효령대군이 아닌 충령을 이제 그 자리에 올리게 되는데요.
1: 네네.
0: 여기에 끝끝내 반대를 합니다. 황희가.
1: 그래도 장남한테 가야지 이런 입장인가요?
0: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5년 동안 관직에 떠나 있었는데 네네. 그러고 나서 세자를 교체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종이 이제 왕위에 오르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태종이 이제 세종 뒤에서 팔짱 끼고 네. 군무는 외척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
1: 아, 내가 다 쓸고 나가겠다.
0: 네.
1: 아,
0: 상왕으로서의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끝날 즈음 세종 4년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임금 그 황희는 다시 데려다 써야 될 것 같아.
1: 세종한테 말하는 거죠.
0: 추천을
1: 아버지가.
0: 하는 거죠. 예, 예. 태종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관직에 복귀를 했는데요.
1: 예.
0: 문제는 이때 관직에 복귀했을 때 황희의 나이가 60살.
1: 아, 세종 때 관직에 복귀했을 때 이미 60. 아.
0: 네. 그러니까 그때 세종대왕이 22살에 즉위를 했으니까 4년이 지나니까 26. 그러니까 26살의 왕과 60살의 추천을 받은 신하가 네. 들어왔는데요.
1: 지금이야 뭐 예순 한창이지만 그때는 엄청 고령이잖아요.
0: 그럼요. 네. 기로서에 들어가는 게 50 넘으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할 때였으니까
1: 네네.
0: 그런데 이후에 정력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이번에 정력적으로 일을 해서 9년 동안 일을 더해서 세종 13년에
1: 네.
0: 아까 말씀드렸던 영의정에 임명이 되고요.
1: 네.
0: 여기에서 다시 18년 동안 세종 31년까지 87세의 나이로 영의정에 머물다가 87살입니다.
1: 네.
0: 도저히 그 전까지 계속 물러나겠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할 때마다 재택근무 가능. 그다음에 조회 안 나와도 좋음. 네. 여러 조건.
1: 막 실무자들 집으로 보내주고.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다가 겨우겨우 87살에 물러나서 4년 뒤 90살의 나이로 문종 2년에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1: 아, 그럼 결국엔 세종이 돌아가고 나서야 은퇴할 수 있었던 거네요.
0: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거고.
1: 그러네, 그러네.
0: 세종 31년이면 사실 세종도 건강을 거의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네.
0: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황희정승 얘기를 하지만 황희라고 하는 인물이 세종과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한 게 60살부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파트너로서 또 한편으로 69살부터 영의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영의정으로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1: 네.
0: 그런 면에서 오늘은 이제 세종 이후의 황희와 세종과의 관계를 많이 살펴보는 내용들은 있지만
1: 네.
0: 태종 때 황희라는 인물은 정승이 되기 전에 물론 그때도 정승의 반열에 잠시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 모습은 어떠했을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고려시대 관직에 입문해서 태종, 세종, 문종까지 거쳤던 황인데 좋습니다. 그럼 태종 때 황희에 대한 평가는 어땠는지 들려주시죠.
0: 태종의 탁월한 점이라는 건 뭐 자신이 정도전을 죽이긴 했습니다만은 그가 만들어 놓은 제도는 따라가겠다라고 하니까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태종 옆에 공신들이 어우, 제가 아니었으면 왕이 되셨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1: 아, 예,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1: 알랑방귀 끼면서
0: 네, 예. 정변이나 정난을 일으키거나 반정을 일으키면 이 공신이 문제거든요.
1: 아.
0: 공신은 자신들이 항상 법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1: 아, 예, 예, 예.
0: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누군가가 같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파트너가 바로 원리 원칙주의자 황이었을 거다.
1: 아,
0: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1: 오히려 왕좌의 난 때 나를 지지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0: 그렇죠.
1: 일을 딱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
0: 그렇죠.
1: 있었던.
0: 그렇죠. 이제 황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신임을 얻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태종은 약간의 정치적인 문제를 황희한테 맡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바로 뭐냐면 자신이 쭉 정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신은 일정하게 제압을 했는데 외척은

0: 그대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 외척이 세자였던 양령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양령이 왕에 올라가는데 외삼촌들이 뭔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것들 욕망을 발현하게 되면은 규칙이 무너질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1: 그 외척이 민무구 민무질
0: 형제잖아요. 아. 원경왕후에. 그러니까 그렇죠. 이 일을 사실은 이제 태종이 밀어붙일 때 그거를 네. 적극적으로 호응해줬던 인물이 바로 또 황희이기도 아. 합니다. 그러니까 공신들을 제압하고 네. 외척들을 정리하고. 제압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막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는 기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이 시기에 황희와 그다음에 태종과의 대화 속에서 태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1: 예.
0: 이 일은 나와 경만이 알고 있으니 만약 누설된다면 경 아니면 내가 한 것이다.
1: 아, 우리 둘밖에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0: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면 네. 나 아니면 당신이다.
1: 근데 이 은밀한 대화조차 기록을 한 겁니까, 실록에?
0: 그럼요. 실록에 무서운.
1: 지독하네. 진짜 지독하네. 이런 비장하고 은밀한 대화까지 기록을 네. 한다고?
0: 그러니까 네. 이 시기에 태종이 얼마나 황희를 신뢰를 했는지.
1: 그러네요. 그러네요.
0: 둘만 네. 아는 이야기를 갖고 있다는 게 관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하잖아요.
1: 네.
0: 또
1: 네.
0: 실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 예, 예, 예.
0: 하루 이틀만 만나보지 않아도 네.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불러서 보았던 게 황이다 라고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네. 너만 알아. 어저께 우리 못 봤잖아.
1: 각별하네요.
0: 이거
1: 진짜.
0: 거의
1: 이런 거 뭐 페르소나를 넘어서
0: 그렇죠. 예. 더더군다나 황희가 63년생 네. 그다음에 방원이 67년생
1: 나이도 비슷하네요.
0: 4살 형이거든요. 예. 형 뭐 이런 느낌으로
1: 라고 하진 않았겠지만
0: 경을 뭐 믿는다라는 말들은 수백 번 하지 않았을까?
1: 그러네 진짜.
0: 이렇게 보여집니다.
1: 태종의 신임을 확실하게 얻었던 황인데 그럼에도 이제 앞서 언급하신 태종의 세자 교체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이제 양령대군을 피해세자 하는 거를 황희가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태종은 그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컸을 것 같은데.
0: 굉장히 배신감이 컸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태종이 숙청을 하는 과정들, 공신이 되었던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를 숙청할 때 이유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격이 모질어서, 나빠서, 죄를 졌잖아. 이런 네. 톤으로 바로 처벌을 하거든요.
1: 예, 예.
0: 그런데 황희를 내치는 과정은 정말 장문에 제 느낌은 예. 약간 연애 편지 같은
1: 감정이 들어갔구나.
0: 미 들어요. 그러니까 그 문장 자체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아꼈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그 톤인데.
1: 천하의 태종이.
0: 네, 그 문장의 일부를 제가 이제 그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1: 예, 좋습니다.
0: 일찍이 말하기를 내가 죽는 날에 황희는 따라 죽기를 원할 것이다라고 자기는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종이 내가 죽을 거야 그러면 황희도 전하 저도 따라 죽겠습니다.
1: 라고 말할 거라고 평소에
0: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동의를 했을 거다. 그리고 사실 자신이 태종이 설득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네. 야은길제라고 보통 길제. 고려말 사문이라고 하는 모근이색 그다음에 포은정몽주 야은길제인데 이 야은길제의 제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파를 만들거든요.
1: 예.
0: 그를 조선 조정에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난 안 간다. 절개를 네. 지킨다라고 네. 실패를 해서 너무 속상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1: 네.
0: 그런 속상함이 지금 황희에게서 느껴진다.
1: 그 정도의 사건이다.
0: 그래서 나는 황희가 네. 나한테 네. 이렇게 하리라고는
1: 진짜 애틋함이 느껴지네.
0: 생각하지 못했다.
1: 진짜 연애 편지 같네.
0: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신보다 더 아끼고 자신이 죽으면 따라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그 길제에게 느꼈던 그 배신감을 또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1: 그게 황희한테 느낄
0: 그거를
1: 줄이야.
0: 그거를 황희한테 느낄 줄이야. 어떡하니?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예, 예.
0: 이제 그런 면에서 결국은 이제 네 살 많은 황희 동료 의식도 네. 느꼈고 많이 의지했었을 것 같고 지금 이 결정이 진짜 몇백 년 조선의 역사를 바라볼 때는 나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태종 본인으로 볼 때는 사심이 없는 거잖아요. 뭐 큰아들인 셋째아들인 사심이 있겠습니까?
1: 네.
0: 그런데 왜 이거를 반대를 하지? 라고 하면서 결국은 반대를 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 정도면은 숙청을 해서 사형을
1: 네.
0: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1: 태종에게는
0: 그렇지만 네. 그래도 속상하지만
1: 그래도 사랑하는 황인데
0: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희야
0: 그렇죠.
1: 그렇네요.
0: 그 노래가
1: 갑자기 연애 편지라고 하셔가지고. 예.
0: 네, 그래서 이제 유배영으로 끝내게 되는데
1: 네.
0: 여기에는 황희가 이전 공신들하고는 다르게 권력 지향적이지도 않았고 자기 파당을 모으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저 사람 말 그대로 나만 보고 일을 했던 사람이었구나.

0: 라는 건 알고 있으니 지금 나에 대한 반대는 정말 괘씸하기 그지없지만 그렇다고 큰 벌은 내리지는 않겠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렇지만 잊을 수 있나요?
1: 못 잊죠.
0: 그렇죠. 네. 세종이 즉위하고 4년 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네. 세종에게 황희는 네. 진짜로 꼭 필요한 사람이니 써야 한다라고 자신이 예전에 박성명이 자신에게 추천했던 것처럼
1: 그렇지.
0: 이제는 이방원님 태종 상황께서 세종에게 추천을 하고 바로 그 다음에
1: 그러니까 자기 원칙이 네. 서 있다면 왕이 하고자 하는 것도 반대할 수 있는 그 점이 오히려 네. 아들인 세종에게는 그런 신하가 필요했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0: 아마 자신이 정치를 하게 되면서 네. 뭔가 더 나아가려고 하거나 덜 나갔을 때 그걸의 평균을 잡아주는 사람이 황이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1: 네.
0: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충령이 정말 똑똑하고 큰 일을 해야 될 거지만 아마 그 일을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고 전하 옳습니다. 맞습니다. 라고만 얘기를 하는 신하들이 있다면 네. 또는 반대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지 않는 네. 대관들이 대체로 그렇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중간에 누군가가 자리를 좀 중심을 잡아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1: 그런 생각을 한 건 태종을 네. 또 평가할 부분인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태종의 네. 인물 보는 눈은 탁월하다는 평이 있으니까요. 그런 면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 이렇게 황희는 세종 즉위 후에 다시 관직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럼 세종과의 만남 때는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좀 죽이 잘 맞았나요?
0: 쉽게 맞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1: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 네.
1: 세종은 알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내가 형 대신에 그 세자가 되는 거를 반대했던 인물이라는
0: 반대했던 인물. 사실은 충령대군도 우리는 세종이라는 성군의 그늘에서 봐서 그렇지 권력지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효령대군이 자신이 세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충령은 태종의 눈에 더 잘 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1: 아, 욕심이 있었군요.
0: 그럼요. 그 자리는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만 네.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할 건가를 조금 더 생각했던 인물이 충령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그런데 그 자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했다라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버지의 사람이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왕이 보통 네.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 노 대신을 인정은 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은 나하고 과연 이 코드를 맞춰 나갈 수 있을까? 아버지랑은 다른데 26살의 왕과 60살의 노 대신 둘의 만남 약간 서먹하지 않았습니까?
1: 아버지 그늘 안에 들어가는 느낌도 들 것 같고
0: 그렇죠. 예. 집현전에서 길러내는 학자들은 전부 다 세종보다 어리거나 곧 또래의 사람들이었거든요.
1: 아, 예, 예.
0: 그렇다면 세종이 가르치면서 뭐 이대리 김대리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사장님이 하는데 네. 회장님의 옛날 실장님께서
1: 네. 갑자기 대리들이랑 같이 있어
0: 네. 네.
1: 그러면서 회장님 옛날 실장이
0: 자네들 뭐 하는 짓인가 이러면 갑자기 사장이 조금 썰렁해지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기도 있죠. 한데요
1: 예, 예. 그렇죠. 정치적 약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0: 네.
1: 그럼에도 세종이 황희와 결국에 손을 잡고
0: 네.
1: 선택을 했던 그 핵심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0: 그때 이제 세종이 생각했던 게 바로 뭐냐면 무릇 왕도 정치라고 하는 것들은 왕과 신하가 더불어서 정치를 하는 것이지 왕이 혼자 끌고 가는 패도 정치는 아니다. 왕과 신하가 서로 논의하는 왕도 정치가 옛 그러니까 그 하은주 3대의 모범이다 라고 세종은 배웠단 말이죠.
1: 네네.
0: 그리고 실제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태종이 육조 직계제로 만들어놨는데 왕이 다 결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1: 예.
0: 만기칠람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만기칠람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새 프로젝트를 못해요.
1: 도장 찍느라 시간 당하는구나.
0: 그럼요. 행정일을 하는 사람한테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1: 과부하죠.
0: 그렇죠. 네. 이거는 다른 영역에서 해야 되는데
1: 네.
0: 문제는 그 도장 찍다가 보니까 새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세종 머릿속을 딱 치는 게 바로 뭐냐면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1: 아까 이제 영의정
0: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육조의 내용들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여기서 다 처결을 하고
1: 네.
0: 조금 더 중요한 궁극의 문제는 왕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일종의 여기를 중간에 그 국정 처리 공간으로 만들어 놓는 게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게 의정부 서사제거든요.
1: 그 전에는 이제 왕 밑에 육조 직계 형태였는데
0: 그렇죠. 네. 판서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의정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는데 사실 그분들은 그냥 그 결재만 하고 검토만 하지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1: 아, 네네. 왕 일일이 다 해야 되는
0: 그렇죠.
1: 건데.
0: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의정부에서 전결이 가능한.
1: 네네.
0: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1: 네.
0: 그럴 때 이때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이 사람을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뒀을 거예요. 맹사성도 있고 황희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한 10년 정도가 13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 13년.

0: 그러니까 황희가 69살 정도가 됐을 때
1: 네.
0: 이때 자신의 건강이 안 좋다라는 거를 세종이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1: 예, 예.
0: 더불어서 이때 정치적으로 많은 일을 정력적으로 20대 벌려놨는데
1: 네.
0: 그걸 수습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수습하려면은 나 혼자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일을 벌린 사람 보고 수습하라 그러면은 원리는 맞지만
1: 네.
0: 사실은 벌리는 사람 계속 벌리는 거고요.
1: 네.
0: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그거를 성과로 만들어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인데
1: 그렇죠.
0: 그거는 의정부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적임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1: 황희겠네요.
0: 황희겠다라는
1: 네.
0: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1: 네.
0: 의정부 서사제가 도입된 것이 세종 18년 그러니까 황희가 영의정이 된 게 세종 13년이니까 그 영의정으로서의 모습을 한 5년 정도 본 세종으로 볼 때는 이제 이분한테 맡기면 나는 좀 건강도 살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사실은 이 즈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종이 프로젝트로 생각했던 것이 한글 창제거든요.
1: 아, 요즘이군요.
0: 예, 한 세종 15년 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네, 네.
0: 그러면은 요즘에 자신은 또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는데
1: 아,
0: 그러면 국정 전반을 이제 좀 무난하게 이끌어 줄 파트너 황희
1: 아.
0: 이분만 한 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1: 네, 네. 자, 이렇게 태종의 곁에 있었던 황희와 세종의 곁에 있었던 황희를 차례차례 만나봤는데요. 마치면서 선생님께서 보시는 황희는 어떤 신하였나요?
0: 세종대왕은 황희정성한테 왜 개인적인 감정을 막 드러내진 않고 대신이니까
1: 네.
0: 훌륭하니까 네. 그리고 그만두면 안 되시니까 뭐 이런 톤으로 계속 잡고 있었다면 태종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일은 당신과
1: 나밖에 모르고
0: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따라 죽을 줄 알았다.
1: 그렇죠, 그렇지.
0: 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라면 제 느낌은 세종의 파트너이긴 하지만
1: 처음에 말씀하신 게 그거구나. 예.
0: 진정한 자신을 알아줬던 인물
1: 네.
0: 그러니까 영혼으로 통할 수 있었던 인물은
1: 태종의
0: 아니었을까.
1: 파트너.
0: 그러면은 이제 황희정승이라고 하는
1: 네.
0: 황희라고 하는 인물을 평가할 때 이제 그 이후에 60세 이후의 여정보다는 60세 이전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 황희에게 당신은 태종의 파트너입니까? 세종의 파트너입니까? 물어보면
0: 네.
1: 제가 볼 때는 그 농부한테 배운 거 그대로
0: 그렇습니다.
1: 원래 좋았어. 기속말로.
0: 그다음에
1: 아, 왜 기속말로 하십니까?
0: 그럼 그 여종들이 네. 얘기했던 것처럼
1: 그렇죠. 둘 다 둘 다 파트너.
0: 파트너예요.
1: 예, 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0: 대답을 하실 분이죠.
1: 예.
0: 네.
1: 그러네요. 세종의 파트너로만 국한할 게 절대 아닌 것 같고 예, 태종에게도 너무 각별했던 인연입니다. 두 왕의 남자였던 황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관희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6: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5: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7: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7: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렉

나란 일을 할 땐 고집스럽게 끝까지 시비를 가리고 왕에게도 간언하는 황이었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민담에 의하면 황이 집 앞 복숭아나무의 열매가 맛있게 익었을 때 동네 아이들이 몰려와서 따먹기 시작했는데요. 황이는 나지막이 다 먹지는 말아라. 나도 맛이나 하나 보자 라고 얘기했답니다. 하지만 황이가 잠시 후 다시 마당으로 나왔을 때 역시나 복숭아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저 같았으면 이때 바로 이놈 아저씨로 돌변했겠지만 황희는 아이들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얼마 뒤 배나무에 열린 배를 따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날과 어울리는 민담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5. 519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3: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4: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6: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폭발 화재 사고 원인이 분석되려면 앞으로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오늘 청와대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점검 회의가 끝난 뒤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강 수석 대변인은 예인선의 투입과 접안, 국내 조사 인력 파견 및 분석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걸릴 것이라며 정부는 신속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파악해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인 규명을 위해 선사 자체 조사와 별도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폭발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한국의 군사작전 참여를 압박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또 정부는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돼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이라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 정상화를 위한 여러 노력에 적극 참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도 주목하고 있다면서 미군이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한 데 대해 한미는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각각 50%를 적용한 결과 박 전 장관이 이영풍 전 KBS 기자를 꺾고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번 부산 북구갑 보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파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0: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라며 한 전 대표에 대한 출국 금지 사실을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과 모해 위증 교사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가 예고한 총파업을 2주 앞두고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사회 신재윤 의장은 사내 게시판에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노사 모두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회사가 직면한 무한 경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적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막다가 늦은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16.9도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2: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다시 보는 과학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양자역학이 만들어낸 궁극의 도구 양자 컴퓨터 한정훈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대중에 소개된 것은 불과 몇 년 사이의 일이지만 그 준비 작업은 아주 오랜 시간 수많은 과학자들의 헌신 속에 이뤄졌습니다. 이제 잘 키운 양자 컴퓨터라는 나무에서 탐스러운 열매를 수확할 때라고 하는데요. 광고 듣고 한정훈 씨의 강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일하는 지금은 집앤 시대.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N.

0: 다니고
1: 입학지원에서 레이저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한정훈입니다. 요즘 양자 컴퓨터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곧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고 세상이 확 바뀔 것만 같은 기대를 줍니다. 왜 갑자기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그 시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194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평생 정수론을 연구한 수학자 하디가 수필집 어느 수학자의 변명을 쓰고 있습니다. 책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은 정수론만큼이나 쓸모없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 책이 나온 지 불과 7년 뒤인 1947년 미국 벨 연구소에서 게르마늄 반도체를 이용한 세계 최초의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집니다. 아시다시피 트랜지스터는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키우는 증폭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학의 이진법에서 말하는 0과 1을 구현하는 데 쓸모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는 트랜지스터로 이진법 연산을 하는 기계입니다. 트랜지스터를 만든 3명의 연구자가 있습니다. 그중 2명은 양자 고체 물리학이라는 것을 공부한 박사인데 그중 쇼클리는 나중에 실리콘밸리에서 쇼클리 반도체라는 회사를 창업했고 짐 바디는 노벨 물리학상을 두 번이나 받은 사람입니다. 반도체로 전기 증폭기를 만들려면 우선 고체 속에서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양자역학적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매우 새로운 지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 시대를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미 양자 문명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양자역학적 지식이 없었다면 반도체 소자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양자 문명을 살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레이저입니다. 레이저는 굉장히 강하고 균일한 색을 내는 기계죠. 평범한 전구에서 나오는 빛과 뭔가 다르긴 한데 뭐가 다른지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빛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하면서 동시에 가장 양자역학적인 존재입니다. 빛에는 질량이 없습니다. 뉴턴이 발견한 자연 법칙에는 흥미롭게도 질량이 없는 입자를 설명할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오직 양자역학만이 질량이 있는 질량이 없는 입자의 거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를 만든 쇼클리와 바디는 사실 컴퓨터로 만들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인슈타인 역시 레이저를 만들겠다고 꿈을 꾼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대의 천재였지만 수십 년 뒤에 펼쳐질 미래를 내다본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호기심과 노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직면

당연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뿐이죠. 그러나 그 덕분에 양자 문명이란 새로운 세상이 이렇게 열린 겁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 문명 세상에 조만간 등장할 수도 있는 궁극의 양자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자 역학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도구가 아니라 궁극의 최종 기계인 셈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누가 처음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을까요? 컴퓨터의 기본 소자를 비트라고 하듯이 양자 컴퓨터의 기본이 되는 소자를 큐빗이라고 합니다. 큐빗을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들은 역시 양자 컴퓨터를 꿈꾸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는 무려 1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의 카메를링 오너스란 물리학자가 1882년 신임 교수로 부임합니다. 오너스의 연구 목표는 한 가지, 힐륨 기체를 아주 차갑게 만들어 액체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의 과학자들은 헬륨을 제외한 모든 기체를 액체로 만드는 것에 이미 성공한 상태였고 오직 헬륨만이 액체화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오너스는 헬륨을 액화한다는 높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세상에 없던 새로운 도구를 26년 동안 직접 개발했고 1908년 드디어 액체 헬륨 한 방울을 얻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헬륨이 액체로 변하는 온도는 절대 온도인 영하 273도보다 겨우 3도가 높은 영하 270도입니다. 이것은 우주 공간의 온도와 비슷합니다. 대단히 신기한 일이긴 하지만 액체 헬륨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30살 청년 학자가 무려 26년이란 세월을 쏟아부어 세계 최초로 액체 헬륨을 만들어냈다는 기록 하나로 모든 보상이 끝난 것일까요? 다행히도 오너스가 만든 절대 냉장고에선 신기한 발견이 하나둘씩 이어졌습니다. 물리학의 역사를 새로 쓸 발견들이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추전도체입니다. 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건전지를 떼면 멈춥니다. 전자가 전선을 따라 움직일 때 발생하는 마찰 때문이죠. 추전도체에는 마찰이 없습니다. 일단 한번 추전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영원히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온도만큼이나 차가운 영하 270도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실생활엔 별로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전도체의 매력에 푹 빠진 물리학자들은 뭔가 쓸모있는 물건을 만들어 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조셉슨 소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초전도체를 아주 작은 고리 모양으로 만든 게 조셉슨 소자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전류가 고리를 따라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한 번 흐른 전류는 지속적으로 흐르는 영구 전류입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컴퓨터 과학에서 말하는 비트에 해당이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비트가 0이고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면 비트는 1이 됩니다. 조셉슨 소자는 매우 낮은 온도에서만 작동하는 대단히 값비싼 비트인 셈이죠. 실리콘을 이용해 만든 비트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아무도 조셉슨 소자를 이용해 컴퓨터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큐빗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이죠. 양자역학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죠. 우리가 아는 고양이는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둘 중 하나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비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적 고양이는 살아있을 수도 죽어있을 수도 있는 중첩된 고양이입니다. 현실에서는 고양이를 큐빗 상태로 만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조셉슨 소자를 큐빗 상태로 만드는 건 비교적 쉽습니다. 고리에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상태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상태를 중첩시키기만 하면 되니까요. 물론 큐빗 하나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수천억, 수조 개의 비트가 모여 신비로운 일을 해내는 게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 논의가 시작된 1980년대에는 큐빗을 대량으로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이론 물리학자들과 수학자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약 양자 컴퓨터가 있다면 이란 가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인수분해 알고리즘과 양자

오류 보정이란 것입니다. 모두 피터 쇼라는 수학자가 1990년대 후반에 만든 이론입니다. 컴퓨터 업계의 용어를 빌리자면 양자 컴퓨터는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미 양자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킬러 앱이 나온 셈입니다. 이 점은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대단한 축복이자 부담이었습니다. 쇼의 알고리즘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수만 개 혹은 수십만 개의 큐빗이 작동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몇 개짜리 큐빗도 작동하게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장 앞선 양자 컴퓨터를 갖고 있다는 구글이나 IBM도 불과 몇십 개짜리 큐빗을 양자 컴퓨터로 작동하는 게 현재로선 최상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빠른 이유는 병렬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 컴퓨터도 병렬 계산을 합니다. 요즘 인공지능을 잘 하는 걸로 유명한 GPU도 병렬 계산을 합니다. GPU가 하는 병렬 계산이란 한 사람이 10시간 동안 할 일을 10조각 내에서 10명에게 나눠주고 1시간 만에 일을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병렬 계산은 그 원리가 아주 다릅니다. 양자 컴퓨터는 지수적 병렬 컴퓨터입니다. 여기 나무 새싹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줄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나무 줄기 끝에 마법의 약을 발랐더니 갑자기 한 줄기가 두 줄기로 갈라집니다. 두 줄기의 끝머리에 마법의 약을 발라줍니다. 두 줄기가 네 줄기, 그 다음엔 여덟 줄기, 이렇게 줄기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거목이 됩니다. 양자 컴퓨터의 작동 원리가 이렇습니다. 처음엔 단 하나의 양자 컴퓨터로 출발했는데 중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 수천, 수만 개가 넘는 컴퓨터가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다중우주에 존재하는 컴퓨터처럼 말입니다. 양자 컴퓨터에는 약점도 있습니다. 계속 나뭇가지가 갈라지려면 그 모든 가지의 뿌리가 하나이어야만 합니다. 나뭇가지가 많아졌다고 일부를 잘라서 옮겨 심으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기하급수적인 가지 갈라지기 마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것을 결계짐이라고 합니다. 양자 연산이 이루어지는 동안 양자 컴퓨터는 마치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지는 나무 가지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을 결맞음 또는 양자 일관성이라고 부릅니다. 결맞음이 중요한 마법의 나무이긴 한데 줄기가 너무 가늘고 섬세해서 바람만 살짝 불어도 가지가 부러지는 나무입니다. 양자 기술의 핵심은 가지를 부러뜨리지 않으면서 가능한 많은 가지 갈라지기를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과연 양자 컴퓨터가 완성될까요? 완성된다면 궁극의 계산기가 주어지는 셈입니다. 그동안 풀지 못했던 물질의 비밀을 풀어낼 도구가 되어 새로운 비료 제조법을 알려줄 수도 있고 암을 예방할 백신의 구조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학 연구는 이런저런 방법 중 어떤 게 잘 통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가능성을 동시에 탐험하고 그중에 최적의 답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벤져스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는 1400만 개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고 그중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딱 하나였다 라는 말을 합니다. 어쩌면 그 순간 닥터 스트레인지의 두뇌는 양자 컴퓨터로 변해서 온갖 가능성에 대한 계산을 동시에 진행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양자 컴퓨터가 실용적인 계산 도구로 자리 잡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양자 컴퓨터 성능이 지금 사용하는 GPU나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넘어서는 순간 인류 역사에서 또 하나의 특이점이 생길 것입니다. 볼타가 발명한 전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지가 생긴 덕분에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전기에 대한 각종 실험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 만한 것이 페러데이의 유도 전류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 덕분에 발전소가 세워지고 전기 문명이 가능해진 겁니다. 140년 전에 오너스가 시작한 탐구의 여정은

이 달갱이 광자를 큐비스로 이용한 양적 컴퓨터를 만들려는 노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그동안 잘 키운 양적 컴퓨터란 나무에서 대단히 탐스러운 열매를 수확할 때입니다. 이 강연을 통해 양적 컴퓨터라는 성대한 잔치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사연 전해볼까나 기약.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다시 보는 과학이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양자역학이 만들어낸 궁극의 도구, 양자 컴퓨터. 한정훈 교수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고요.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조용필의 바운스, 장현이 부른 미련 감상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 개팔자는 정말 상팔자일까요? 설채연 수의사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설채연 수의사는 그 해답을 내놨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공존하며 이해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려견의 속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반려견과의 소통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와. 안녕하세요.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개팔자는 상팔자다.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어렸을 적부터 이런 매체나 이런 데를 보면 개들이 막 이쁜 옷을 입고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쉬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개팔자가 상팔자다라는 얘기가 언론 매체에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학교 다닐 때는 집에서 맨날 쉬고 있는 저희 반려견을 보면서 아 부럽다. 네가 상팔자다. 일을 하다가는 또 이제 막 지쳐서 집에 들어왔을 때 저를 반겨주기도 하지만 좀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말에 상당히 동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수의사 중에서도 동물의 행동과 그리고 정신 그리고 보호자와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이 말이 정말 틀렸다라는 것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자유의 부재입니다. 제가 자유를 정말 많이 뺏겨본 적은 훈련소 들어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뭔가 그 시간과 공간에 거기 갇힌 것처럼 정말 힘들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몸이 힘든 건 전 참을 수 있어요. 저는 생긴 거랑 다르게 운동도 되게 좋아하고요. 약간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도 좋아하고요. 막 되게 열심히 운동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육체적으로 힘든 건 괜찮은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 남성분들 아시겠지만 밥 먹으러 갈 때도 줄 맞춰서 걸어야 돼요. 발 맞추면서. 화장실 가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옷도 마음대로 못 갈아입어요. 전 안 갈아입고 싶은데 계속 갈아입으라고 해요. 귀찮아 죽겠는데. 이런 걸 보면서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자유의지 측면에서 우리 반려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 세상에서 편입돼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사람의 사회, 인간 중심 사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려견들이 자유의지를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습니다. 물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표현조차도 우리는 문제 행동이라고 합니다. 산책을 나가고 싶어서 보호자한테 짖는다거나 뭔가를 표현하면 문제 행동이라고 하죠. 개들의 자유에 대해서 조금만 한 번 더 개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공부하다가 딱 생각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뭔지 아세요? 아시면 네,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보셨을 것 같은데 올드보이입니다.

어떠세요? 5대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감옥 같은 방에 갇혀서 군만두만 먹습니다. 우리 반려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집에서 사료만 먹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줘서 산책을 시켜준다거나 놀이를 좀 해주면 뭐 5대수보다는 훨씬 좋지만 그렇지 않은 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반려견들은 정말 5대수 같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도 조금은 간접 체험을 해봤습니다. 코로나죠. 나는 나가서 놀고 싶고 친구들과 만나고 싶고 그런 의지가 있었지만 억압당하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막 소리 지르는 경우들도 생겼었죠. 동물이 행복하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부적절한 영양관리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가 불쾌한 환경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가 신체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네 번째가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다섯 번째가 자연스러운 본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3번까지만 신경을 써줬습니다. 그냥 잘 먹이고 안 춥고 안 덥게 해주고 집에서 키우면서 그리고 아프면 병원 가주면 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4번, 5번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자연스러운 본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행동학을 하는 저로서는 그래서 좀 유명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자유를 어떻게 보장해 줄까? 사실 개는 사람과 다르죠. 개가 가지고 있는 본능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인 사람의 세상에서 편입돼서 살려면 대부분의 개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자유들은 억압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나마 허용된 그런 자유라도 제공을 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정말로 올드보이의 오대수처럼 아무 자유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삶은 저도 정말로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팔자가 상팔자가 아닌 이유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보다 불안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개들이 우리보다 더 불안이 많을까요? 첫 번째는 맥락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의 부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이외에도 강의를 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병원 왜 가세요? 그렇죠.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아파서라고 얘기해요. 이게 맥락을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아파서 병원 가세요? 치료하러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프면 치료해야 되고 치료하려면 병원에 가야 된다라는 이 맥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들은 알까요? 개들은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들에게 가장 미친놈 1순위는 누굴까요? 수의사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픈 곳을 막 더 헤집고요. 꾹꾹 누르고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표현을 해요. 야, 너 나한테 왜 그러냐? 하지 마. 그게 으르렁이에요. 으르렁 해요. 그럼 수의사들이 아, 그래 안 할게 라고 하나요? 명분이 있잖아요. 얘를 안 아프게 해줘야 되잖아요. 더 꾹 잡고 합니다. 아픈 데를 더 헤집고 하지 말라고 해도 더 하는 사람, 수의사.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무섭고 이해도 안 되고 짜증나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있어요. 이런 단어 써도 되는 거죠? 네, 개들에게 미친놈 2순위는 누굴까요? 정확합니다. 미용실장님들입니다. 사실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미용실 가면 얌전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안 한다고 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지금은 왜 잘할까요? 안 하면 제가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제 필요성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맥락과 이해가 있기 때문에 참는 거죠. 전 지금도 머리하는데 한 2시간 걸려요.

사실 염색을 해서 그렇지 저 안쪽을 보면 반백발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다 하는 데까지 총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들도 머리 오래 하시는 우리 여성분들이나 남자분들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머리 하다 보면 이 생각 꼭 하실 거예요. 집에 가고 싶다. 그렇죠? 내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데도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니까. 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앉아서 있는데 집에 가고 싶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개들 요즘 미용할 때 가위컷 많이 하시죠? 두세 시간을 서서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해도 억지로 하면서 두세 시간을 서서 해야 돼요. 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런 애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잘하는 애들이. 야, 나 같으면 저렇게 못했는데. 제가 만약에 개로 태어났으면 지금 뭐 진짜 문제견이라고 낙인 찍혔을 거예요. 병원에서도 미용실에서도 이렇게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싫다고 표현하는 애들을 정말 문제견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그냥 서열의 문제다. 서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얘가 나를 우습게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 억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솔루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원이나 미용실 말고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우리 집 강아지가 나 문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아, 손 많이 드셨어요. 네, 뒤에 많이 드셨어요. 아마 이런 분들 유튜브나 방송에서 보면 다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뭐라고 알고 계셨어요? 서열? 얘가 나를 우습게 봐서? 나를 우습게 봐서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보호자를 무는 경우는 개들이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호자가 억지로 계속할 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귀 닦기, 빗질하기, 목욕하기, 발톱 깎기, 항문낭 짜기. 개들이 왜 해야 되는지 알까요? 모릅니다. 그리고 개들은 충분히 표현합니다. 싫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으르렁 같은 이런 싫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으르렁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하지마. 근데 진짜 중요한 전제를 우리는 맨날 잊고 있어요. 동물학에서 사실 으르렁은 평화의 신호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평화의 신호. 으르렁의 정확한 의미는 사실 나는 싸우기 싫으니까 더 이상 하지맙니다. 싸우고 싶어하는 개들은 대부분 으르렁거리지 않아요. 사냥할 때 으르렁거릴까요? 하지 않죠. 으르렁은 내가 싸우기 싫으니까 나는 지금 이거 이해할 수 없고 더 이상 안 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야. 여기서 그만뒀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호자들 어떻게 해요? 이놈 새끼 이로 하면서 막 더 배웠잖아요. 서열 문제니까 더 억압하라고. 그렇게 되면 개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우리가 정말 싫다라고 했는데 계속하는 사람이랑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절교를 하거나 서로 신뢰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호자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수단은 뭘까요? 내가 정말 나 싫어, 나 싸우기 싫으니까 하지 마 라고 했는데 했어요. 그럼 마지막 수단은 뭐예요? 얘네들이 표할 수 있는. 무는 거죠.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다 겪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게 서열의 문제라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보다 서열이 높은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싸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싸웠죠? 사춘기 때, 아니면 뭐 지금도 싸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게 틀려요. 그리고 내가 설명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들어주지 않고 무조건 강요해요. 그러다가 소통이 깨지면 문 닫고 들어가 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 부모님과는 대화가 안 돼 하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부모님보다 서열이 높다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표현을 했을 뿐이죠. 물론 모든 개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싫은 것도 꾹꾹 참고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자기 싫은 거 막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건 어느 정도 유전적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런 애들 MG 강아지라고 부릅니다. 네. 자기 표현하는 거 막 다 표현하는 애들. 이렇게 반려동물이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관계를 풀어가는 방식이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서 반려동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측 가능성의 문제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전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자, 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진문 밖을 나오면서 어디 가는지 모르고 나오신 분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잖아요. 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개들은요, 내가 진문 밖을 나갈 때, 보호자의 줄에 이끌려서 진문 밖을 나갈 때, 어디 가는지 정확히 알고 나가는 애들이 있을까요? 이게 예측 가능성입니다. 개들은 우리만큼 예측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야, 가자. 나 따라와. 손잡고 막 끌고 가는데, 야, 어디 가는데? 얘기를 안 해줘. 그때의 감정. 불안하지 않을까요? 이렇기 때문에 개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팔자가 상팔자가 아닌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 때문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동물들이 세상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사람 중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방법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템플 그랜딘의 동물과의 대화 라는 책을 보면 그 템플 그랜딘이란 분이 동물학 교수신데 그분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시선에서 이 친구들이 무얼 무서워하는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안정되는지에 대해서 더잘알수 있었던 거죠. 그걸 통해서 동물학 교수가 됐고 정말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극복한. 그러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동물들은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네.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자극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극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가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소리가 나고 있었는데 안 들려요. 뭔가에 집중하고 있으면 안 들려요. 우리는 맥락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뭐 하나에 집중하면 그게 필터링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개들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그대로 다 와서 꽂힌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얼마 전에 정말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죠. 꽤 됐나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에서 나오는 우영우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시면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영우가 길거리 다닐 때 어떻게 하고 다녔나요? 헤드셋을 끼고 다녔죠. 소리에 대해서 민감했기 때문에.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뭐 밖에서 소리가 나면 짖는다거나, 특정 소리가 나면 깜짝깜짝 놀라서 도망가려고 한다거나, 이런 거 교육으로 될까요?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솔루션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교육하면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TV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만약에 모든 게 교육해서 고쳐지면 왜 사람들은 층간소음 교육을 안 할까요? 소리에 대해서 적응하는 교육 걔도 하면 사람이 더 잘할 텐데 왜 층간소음 교육을 안 해요? 안 돼요.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은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 차 타는 거 무서워하는 친구들, 도시에서 산책하는 거 무서운 아이들한테 우영우처럼 귀마개를 씌워봤어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내 강아지가 차를 잘 못한, 차 타는 것도 소리 무서워서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 타는 거 헥헥거리는 아이들한테 귀마개를 씌워준다거나 도시 산책할 때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귀마개 한번 씌워보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개팔자가 상팔자다라는 질문에서, 상팔자냐라는 질문에서 이 강의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꼭, 개들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는 연애를 11년 하고 결혼한 지 8년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초반에는 지금의 와이프이자 그때의 여자친구와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행동학을 배우면서 안 싸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구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랑 다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걔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도 내가 모든 것을 다내 기준에 맞출 수는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중에 그동안 걔에 대해서 오해한 것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우리 사회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 많은 이 사회 갈등들이 이 부분에서 다 시작된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소통의 부족. 물론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더 타협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더 올바르게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다시 보는 과학이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양자역학이 만들어낸 궁극의 도구, 양자 컴퓨터, 한정훈 교수의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개팔자는 정말 상팔자일까요? 수의사 설채연 씨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패티 페이지가 부른 도기 인 더 윈도우, 아서 프라이어 밴드의 연주 휘슬러 앤 히스 덕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라디오 세바시는 영화 국제시장에서 김슬기와 장미여관이 함께 부르는 노란 샤스의 사나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0: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한국 선박 남우호를 인근 항구로 옮긴 후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남우호를 두바이 항으로 예인한 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선이 예인선에 끌려 이동하면 속력을 내기 어렵고 국내 조사 인력 파견과 분석 기간을 고려할 때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남우호에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예비발전기가 가동되고 있고 식량과 식수도 확보돼 있어 선원들의 선내 생활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폭발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한국의 군사작전 참여를 압박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또 정부는 국제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돼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이라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 정상화를 위한 여러 노력에 적극 참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도 주목하고 있다면서 미군이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한 데 대해 한미는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각각 50%를 적용한 결과 박 전 장관이 이영풍 전 KBS 기자를 꺾고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번 부산 북구갑 보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파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라며 한 전 대표에 대한 출국 금지 사실을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과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가 예고한 총파업을 2주

0: 주 앞두고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사회 신재윤 의장은 사내 게시판에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회사가 직면한 무한 경쟁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적었습니다. 심야 도심 거리에서 별다른 목적 없이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장 씨는 오늘 새벽 광주 광산구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A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같은 나이인 B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2: 모순된 표현이지만 누가 봐도 악이면 그건 차라리 정직한 악입니다. 그러나 악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 그것이 정말 무서운 악입니다. 큰 이슈 없이 살았던 인생이지만 한 문장으로 정리했더니 불만으로 가득 차서 살았더라, 남을 짓밟으며 살았더라, 이렇게 귀결된다면 어떨까요? 악함, 야비함은 절대 악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얼굴을 한 사람들의 일상에도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평범함에 안도하지 맙시다.
1: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던 우리에게 라는 제목으로 김성권, 문영은 목사 부부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아니, 그 분명히 이제 아이들끼리 잘 노는 모습을 어른들은 보고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정말 찰나였겠죠. 예, 뭐 예. 몇 시간에 걸친 일이 아니었을 테고. 그 당시에 아이들이 발견이 된 건가요?
3: 아이들 시선에서 이렇게 네. 이제 어른들이 이제 어른들 따로 있고
2: 예.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또
3: 아이들끼리 있고 거기에 물론 이제 함께 있는 집사님들도 계시긴 예, 예. 했었는데 어른들도 순간 계셨는데. 이제 아이들 시선에서 벗어나니까 예. 물놀이 하고 있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 갑자기 이제 아이들이 안 보이니까 예. 찾게 되었고
2: 네.
3: 뭐 여기저기 찾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같이 갔던 이제 우리 이제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바닷가를 다 헤집고 다니고 네.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2: 예.
3: 근데 작은 아이는 먼저 이렇게 발견이 되어져서
2: 떠내려 예. 파도에 숨겨서 예. 온 거예요?
3: 발견이 되어
2: 됐고요.
3: 예. 예. 발견이 되어졌는데 큰 아이는 발견이 안 되어져서 이제 물속을 이제 저희가 더듬으면서 찾게 된 거죠. 여름 뭐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그래도 이제 물속에 가라앉아 있던 아이를 예.
2: 아휴, 너무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싫을 텐데 얼마나 정신이 없었어.
3: 네.
2: 정말 혼비백산이었을 텐데.
3: 네.
2: 그 후에 이제 뭐 응급조치를 하고.
3: 네.
2: 하지만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후에 발견이 된 건가요?
3: 네. 이제 작은 아이는 뭐 이렇게 이렇게 바로 발견해서 네. 인공호흡도 하고 네. 119에 요청을 해서 가까운 병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네. 워낙 바닷가

0: 하고 병원하고 거리가 머니까 오는데도 네.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응급차가 네. 응급차 오는데도 오래 걸렸고 가는데도 오래 걸렸고 이제 제가 이제 큰아이 곁에서 같이 구급차 타고 가면서 인공호흡을 같이 이제 구급대 요원하고 같이 이제 하면서 갔는데 병원에 도착해서 뭐 두 아이 다 인공호흡을 병원에서 실시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사망 진단을 받은 거죠.
1: 그 발견되기 전에 두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 바닷속을 예. 파고 찾아주셨을 텐데 예.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자녀 두 분의 이름을 외쳤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순간이었을 텐데요. 어머니인 문 목사님은 아휴 뭐 떠오르기 싫은 순간이시겠지만 얼마나 더 애 같았을까요?
2: 아이들이 형제가 마치 둘이 쌍둥이처럼 이렇게 두 살 더 어린데 지냈어요. 예. 또 형이 동생을 잘 돌봐줬고 예. 동생은 또 형을 너무나 잘 따랐고 그냥 같이 있었던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을 때 둘은 같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어디선가 둘이 따로 있으리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고 작은 아이를 먼저 물에서 건져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건져냈는지 그 모습은 제가 그때의 장면 생각이 나지 않고 근데 그때 분명히 그 근처에 큰아이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늘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근데 작은아이가 건져질 때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1: 그럼요.
2: 뭐 어떤 그 순간에는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요.
1: 그렇겠죠.
2: 그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이제 끝났구나. 우리 인생은 끝났구나 하는 그런 절망감. 그리고 이제 작은 아이를 제가 먼저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 이름도 모르겠고 어느 병원인지 또 어디로 아이를 데리고 갔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저 저는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우리 성현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대신 죽을게요. 아이들이 저보다 할 일이 더 많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기억 어른들이 아이는 가슴에 묻는다고 했던 그 말처럼 늘 그 순간을 이렇게 떠올리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고 그 당시에 그 장면 그냥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그 순간 그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3: 아이를 또 한꺼번에 둘을 잃었다는 게
1: 그렇죠.
3: 아, 상상조차 못할 고통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어느 정도로 힘드셨을지 가늠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걸 이겨내셔서 어떻게 지나가시게 하나님과의 또 만남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2: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다 사망 선고 내려지고 장례식장이 꾸며지고 식구들이 다 내려오고 그 앞에 이제 애들 사진을 갖다 놓는데 아휴. 못 보겠더라고요.
1: 아니, 못 보죠, 못 보죠.
2: 함께 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한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왜요? 제가 하나님한테 많은 거 원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정말 하나님 본을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정에 그 따뜻한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기를 원했고 또 아이들과 예배드리면서 또 전도사명 같이 나누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한참 큰 소리로 막 주변의 사람이고 누구고 의식되지 않고 단지 하나님한테밖에만 고함을 치를 수

0: 그렇죠.
1: 밖에 없었어요.
0: 네, 네.
1: 세상 누구의 유도도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소리치르다가 잠시 제가 좀 정신을 잃었죠.
0: 예, 예.
1: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얀 세마포를 입으시고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을 저희 아이들을 양손으로 이렇게 안으셨더라고요. 그리고는 내가 이 아이들 사랑한다. 근데 그 순간에는 사랑하시는데 왜요? 잠깐의 순간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반문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래 우리 아이들 천국에 갔지.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소망했잖아. 아이들하고 늘 가정예배 드리면서도 천국에 대해서 나누었잖아. 우리는 모두가 죽으면 천국에 가고 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늘 얘기했잖아. 이런 생각도 같이 함께 드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안으셨다는, 안고 계시다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큰 위로가 됐었고, 깨어났을 때 너무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큰 슬픔에서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2: 이제 저희들이 좀 어려운 시간을 참 많이 길게 지났어요.
0: 그렇죠,
2: 아이들의 흔적도 네, 있고 또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나름 한다고 했는데
0: 네, 네.
2: 주변에 바라보는 시선도 느껴지고
0: 네.
2: 예수 잘 믿었던 가정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는 그런 마음이 또 네, 들게 네. 하고 뭐 저희 가정이야 그런데 저희 가정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바라보는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막 저희 가정을 더 힘들게 하고
0: 네.
2: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뭐 저야 군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출근하면 네. 또 가정에 남아있는 아내는 또 아이들 흔적과 함께 또 지나야 되고 또 바로 이어지는 시간이 또 계약을 해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소리 내면서 아파트 앞을 지나가고 저희 이제 뒷베란다 창문을 열면 바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이 보이고 네. 멀지 않은 곳에 학교가 있었기 예, 때문에
0: 등하교하는 모습이
2: 등하교하는 모습 예. 보면서 그 시간에 참 고통스럽게 보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8월 말이니까 어떤 뜨겁잖아요.
0: 네.
1: 산에 필 꽃이 없거든요.
0: 네.
1: 그런데 너무나 짙은 향기인데 여지껏 그런 향을 맡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 꽃향기, 이게 꽃향기일까? 주변을 돌아보니까 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향기로운 향이 저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리고 이제 장례 일정 다 마치고 제가 이제 같이 가신 목사님한테 여쭤봤죠. 목사님 내려오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런 향기야. 향기로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거야. 그렇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천국에 갔구나.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 아이들이 그 힘들고 상상하면 물에 빠져서 허적일 때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그래 우리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고 그 산에서 받은 그 향 기로 다시 한번 위로를 받았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만지심이 철저하게 아주 세심하게 향기로 환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저에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학교 애들 가는 시간 되면은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는 밤새 잠 못 자고 하다가 이제 아침 출근할 때 잠깐 눈을 떠요. 일어나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그때 조금 있다가 아이들 학교 가는 소리 들리면 저는 더 괴로운 거죠.
0: 그럼요.
1: 늘 다니던데. 창문을 열면 학교가 보이고.

0: 가지고 아이들 가는 뒷모습을 보고 손을 흔들고 했던 그 당시 그런 길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없고 다른 아이들은 다 학교 가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많이 마음이 아팠는데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 잠을 재우시는 거예요. 출근하고 나서 저도 모르게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는데 잠들었다가 깨어보면 아이들 학교 다 가고 10시 정도 그 시간에 눈을 떠보면은 조용하게 아무도 없고 이것은 제가 뭐 억지로 자려고 해도 잠을 못 자던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표현을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훗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많이 위로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셨구나.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겨내고 또 그때 일어나서 청소기를 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한테 울부짖는 거죠. 왜였어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었어요?
1: 그럼요.
0: 하나님 왜 둘이었어요? 차라리 주시질 말지. 그렇게 막 소리치고 아이들이 그렇게 소리치고 있을 때 또 옆에서 이야기했던 조잘조잘했던 그런 음성들이 들리는 것 같고 그럴 때 더 괴롭고 그래서 그런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잊으려고 사실 늘 보던 이제 이 기독교 방송들을 켜놓고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그냥 찬양 소리 크게 말씀 소리 크게 들어놓고 옆에 뭐라고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제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들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늘 소망을 주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본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방송의 이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그때 깨달았죠.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저한테 있다고 생각이 듣고 저만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또 저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사람들이 그런 간증도 듣게 하시고 또 그런 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저 스스로도 느끼게 하시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셔서 조금씩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2: 그럼 지금 막 체험도 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도 막 직접적으로 본 것도 있고 혹시 아빠 입장에서는 그런 건 없었나요? 하나님의 위로라든가.
3: 이제 제가 막 기도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들에 대한 환상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깨끗한 물에 아이들이 발을 담그고 아이들이 물놀이 사고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둘이 제잘거리면서 아빠를 향해서 또 엄마를 향해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뭐 여러 번 있었던 일이고 저희 가정이 이제 특별히 거기에서 이제 전도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초급 장교들을 유격장에 가서 유격장 전도 집회를 많이 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뭐 10살, 8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 무슨 뭐 큰 무슨 지혜가 있었겠어요. 부모들이 하는 거 따라와서 같이 도와주고 하는 그 정도였는데 특별히 이제 큰아이는 이제 컴퓨터를 좀 할 수 있는 나이여서 아빠가 이렇게 찬양하면 찬양 가사를 PPT 넘겨주기도 하고 이제 집회가 끝나면 그 형들에게 간식 나눠주는 그 일 가운데 예수 믿으세요. 형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간식 나눠주면서 그렇게 했던 그것을 환상 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 마음이 자책감으로 죄책감으로 이렇게 짓눌렸던 시간을 또 아이들의 환상을 통해서

장례를 마치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같이 가셨던 목사님이 저희들을 늘 지켜보신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큰 위로 얻을 수 있는 길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기도원을 갔어요. 오살리의 순봉 기도원을 갔는데 그 당시 기도 제목은, 김 목사님은 군에서 아이를 잃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전군의 소문은 다 났죠. 군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의 삶의 방향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가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을 때 이제 나름대로의 응답이 있었고,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죄책감, 저한테는 너무나 컸거든요. 엄마로서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는, 아버지는 밖에서 일하시고 엄마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지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던 그 죄책감이, 하나님의 위로하심 있었지만 나는 이제 웃으면 안 돼, 우리 가정은 이제 웃을 수 없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게, 우리 보면서 자식 보내놓고 그것도 둘이나 보내놓고 웃을 수 있어? 네. 너무 뻔뻔하지 않아?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목사님이나 저나 웃음이 참 많았고 저희 가정이 잘 웃었고,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저희 가정에 이런 슬픔이 있는지 얼굴 보고는 아무도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모두 웃으면 안 돼, 그리고 오래 살아도 안 돼, 이런 죄책감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책감이 저를 누르고, 물론 뭐 웃을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까 웃을 일도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웃을 일에서도 아무리 앞에서 누군가 재밌게 얘기해서 다들 웃어도 제 스스로가 그것을 누르고 있었고, 그런데 그 기도원에 우리 삶 속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가정 사랑해 하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짧은 기간에, 장례 기간에 가졌던 그런, 이제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웃으면 안 되고 빨리 죽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되 정말 굵고 짧게 하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들을 거기서 만져주셔서 그 조금씩 조금씩 그 깨달음이 바로 크게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이 그 다음날 또 다른 메시지로, 또 다른 찬양으로, 위로로 하시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기도원에 가서 함께 기도했던 그 순간들, 그것이 바로 우리, 저의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었죠.

0: S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내일 후속편이 이어집니다.
1: CBS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사람은 어떻게 해야 현명해질까요? 우리는 과거의 회상이 아닌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 현명해지는 것이다. 책 속 이야기

0: 버나드 쇼의 말입니다.
1: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입니다.
2: 오래전 청소년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남학생과 여학생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학생이 하는 말이 요즘 6학년 애들 무섭다고,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학생이 하는 말이 맞다고, 정말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하자면 이 두 학생은 중1이었고 여름방학 이전, 즉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6학년 아이들과 세대 차이 느낀다고 진지하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세대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나서인지 세대 차이라는 말 자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세대 차이를 느끼십니까? 구약성경 사사기를 보면 세대 차이의 수준을 넘어서서 전혀 다른 세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세대가 둘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세대의 사람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모두 본 세대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입니다. 바로 앞 7절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에 의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약속의 땅에 살게 되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세대의 구분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으로 구분됩니다.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아는 자들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단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 세대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무엇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가 이것을 따질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세대의 시각입니다. 결국 다른 세대는 어떻게 행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상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왜 우상에게 넘어갔습니까? 그것이 더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공양미 300석에 몸을 던진 심청이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큰 돈을 들여서 구슬하는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자신에게 득이 되고 도움이 되어주는 신을 향한 믿음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세상에서 풍요롭게 해준다는 우상을 만나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선조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다 보니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결국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시편 102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장래 세대가 등장합니다. 새번역은 다음 세대로 번역을 합니다. 이들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 앞에 굳게 서는 세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신앙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세상에 복이 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였습니다.
3: CBS 문득 당신이 물었다.
4: 우리 무사히 나이 들어 저물어 갈 수 있을까?
3: 꼭 그러자고 다짐한다.

0: 바르는 나라에서
1: 바람을 부는 나라에서
2: 우리 서로를 돌보며 살자.
3: 기후위기를 넘어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4: 이 캠페인은 CBS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자,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전 722년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가 멸망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성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범하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경외한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외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경외한다면 그 결과는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멸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외의 대상에 놀랍게도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신 말씀에 예외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경외하라 하신 말씀이 부모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떻게 이처럼 높은 지위를 차지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공동의 창조 역사에 기여하였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함께한 생명의 공동 창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었습니다. 또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모는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십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자라갑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서 안아 길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먹였다. 자, 이러함으로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모습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이 땅에 처음 와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한 고집센 노인은 선교사의 전도에 끈질기게 반대를 하고 회방을 했습니다. 너희 서양 것들은 제사를 금하고 효를 무시하고 부모 공경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가 성경을 펼쳐서 성경에 효를 명하는 구절

하나하나를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어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니 이 선교사는 성경을 계속 읽어갔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23, 9절 말씀입니다. 이 선교사는 불효자에 관하여 언급해 놓은 이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읽어갔습니다. 그제서야 너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면서 기독교를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처럼 권고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윤리일 뿐 아니라 신앙의 윤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원리인 동시에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는 12가지의 저주받을 행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께 범한 죄와 부모에게 범한 죄를 같은 선상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거대한 홍수가 이 세상을 휩쓸고 갔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방주에서 나와서 밭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로 포도주를 마시고 그가 술에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바깥으로 나와서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술 취한 아버지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존중했다면 그는 그처럼 경홀히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의 공경에 히브리어 카베드는 무겁게 여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 한자어로 존중 역시 무겁게 여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성경의 언어가 유사합니다. 만일 함이 아버지를 무겁게 여겼다면 그는 그처럼 경솔히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두 아들 샘과 야벳은 그 소식을 듣고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립니다. 그런데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간 것은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를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약점이 있음에도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노아와 같은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노아처럼 우리의 부모님도 누군가의 손길 없이는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든 부모님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신학생의 고백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 알코올 중독자로 살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그의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함처럼 밖으로 나가 아버지를 흉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사방에 떠벌렸습니다.

아버지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담 교수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을 때 자네는 아버지 허물을 보았나 아니면 아버지의 고통을 보았나? 그 질문이 청년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죄를 지었고 허물투성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진 한 인간의 처절한 연약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처음으로 함의 시선을 버리고 샘과 야벳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라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비참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녀인 자신이 그 수치를 덮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의 잠든 그 발을 벗기고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부모보다는 자녀를 더 무겁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의 말기에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두 아들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기를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무시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때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제사장 엘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에서 중히 여겨라는 말이 앞서 말씀드린 히브리어 카베드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그에게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와 그의 아버지 엘리는 같은 날 죽임을 당합니다. 같은 단어가 부모를 향할 때와 자녀를 향할 때 그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오랜 생을 살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지 않은 생을 사시는 동안 친히 부모를 섬기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부모를 공경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할 수 없으나 부모를 공경하신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경의 이 모습은 십자가 자리까지 이어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그 혼절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바라보십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에서 울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 어머니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며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공경합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큰 일을 행하기에 어머니를 외면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에 어머니를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잘 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장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지 않고 장수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입니다. 또한 잘 되었으나 장수하지 못하는 것, 그것 또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일 여기에는 형통과 장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성경에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 그 생명이 길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 잘 되는 것, 모든 부모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식 잘 되기 위하여 자식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부모 공경의 도를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은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은 자식에게 효도를 바라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내가 바라지 않는다고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가 잘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 잘 되길 바라지 아니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아이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효를 가르쳐서 그들로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을 얻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까요? 여러분, 대놓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이 성경대로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공법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방법은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대 왕들의 생애를 소개할 때마다 마지막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자, 긍정적인 인물에 대하여 이처럼 말씀합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런데 부정적인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같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고 불효자가 불효자를 낳고 있습니다. 선왕 우시아는 아버지 아마샤를 본받고 있으며 악한 왕 스가랴가 아버지 여로보암을 본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에게 부모 공경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월에 부모님을 뵐 때는 꼭 자식을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용돈을 드릴 때 꼭 자식 보는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구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나 자녀 교육에 관한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부모를 공경할 때 문을 열고 네 자식이 볼 수 있도록 하여라. 이를 본 네 아이들이 너를 위해 갚아주리라. 자,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때는 반드시 자녀를 동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 흉내를 내게 하시길 바랍니다. 중심을 다하여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중심으로 부모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면 아이도 이렇게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무관심하면 자식들도 무관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가족 3대가
같은 교회에

0: 출석하는 것입니다. 함께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 모시고 함께 점심을 먹는 것입니다. 어린 손주가 그 모습에서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의 모습을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그 자리에 임할 것입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음이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은 십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제5계명에는 다른 계명과 다른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계명에는 초시계가 달려 있습니다.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다른 9가지 계명은 평생 동안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5계명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차하는 순간 부모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자,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리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5월에 가장 슬픈 계명이 이 제5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오 주님, 이 강물이 흐르고 흘러 나의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과 딸들이 강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공경, 부모님 공경의 효의 신앙을 실천하며 축복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전수하시는 하나님의 효자, 효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의 신촌 성결교회 박노훈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촌 성결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CBS.
1: Don't you know I'm losing
0: control.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0: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2: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3: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초등학교 미술 시간 필수 준비물을 꼽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제일 먼저 고르시겠습니까? 아마도 크레파스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쓴다는 인식 때문인지 초등학교 졸업 이후로는 만져볼 일이 없는 물건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 특정 회사의 상표인 크레파스라는 이름 대신 오일 파스텔이라는 원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죠. 이 오일 파스텔 사용법을 알려준 영상에는 어린 시절의 꿈을 되찾았다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린이의 마음으로 다시 흰 종이에 빨간, 노랑, 초록, 색색의 흔적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옛날 그 시절보다 남기고 싶은 것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박성우의 CCM 캠프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2026년 5월 5일 어린이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린이날 이제 2시간 남았어요. 오늘 하루 고생하신 분들 많죠? 네, 이제 좀 쉬십시오. 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함께해 주고 싶은 마음이 깊은 만큼 피곤함도 더하겠지만 그러나 함께 있는 시간도 얼마나 즐거웠어요. 그렇죠? 네, 내년까지는 이제 한동안 어린이날이 없으니까 네. 오늘 하루 애쓴 걸로 가름하시죠. 오늘도 두 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날 애 많이 쓰신 어머니, 아버님들, 조부모님들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1212, 샵1212 열려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이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곤소곤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만 보이는 비공개 글, 비밀 글, 신청곡, 사연, 고민상담 모두 모두 환영입니다. 오늘 2시간 함께 걸어보시죠. 자, 광고 듣고 이어갈까요?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KR3000

전 요엘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리고 리블링스의 나의 사랑 함께 들었습니다. 메리 제인의 나의 사랑하는 책도 함께 들었네요. 3436번님, 오늘 어린이날이었는데 저는 하루 종일 집안에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린이가 없거든요. 아, 그래서 대신 부모님과 통화하고 하루를 좀 평안하게 보냈습니다 하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글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요, 201번님의 사연입니다. 네. 어린이날 한 번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나가서 잘 지내고 왔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오랜만에 아이들과 뛰어노니 참 좋습니다 라고 써있는데 뒤에 왜 눈물 표시가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애 많이 쓰셨어요. 네, 이제 쉬세요. 쉬세요. 이러면 진짜 언젠가는 어른이 날도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워십 허브의 노래로 위로드립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기브너스의 새 이모들이 이곳에 우리 마음이 있으니 김다영, 오영은 빨간 이야기 함께 불렀죠. 네, 이어들었습니다. 새 이모들이 들을 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애쓴 많은 부모님들 네, 새 이모들이시라고 그리고 아이들도 오늘에 있었던 기억들 오늘에 있었던 추억들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아마 좋은 추억으로 자리할 겁니다. 아, 잠깐만 혹시 오늘 나들이 하다가 이렇게 막 어른이하고 막 신랑이하고 막 그렇게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이럴 거면 집으로 가! 막 이렇게. 떼쓰는 아이들도 없었을 거고, 야단치는 부모님도 없었을 거라 믿습니다. 혹시 있었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예, 손잡고 서로 화해의 시간 꼭 가져주세요. 어린이의 마음을 담은 노래. 그래서 좀 들어야죠. 네, 브레이브 소가 만든 곡이죠. 잘 때마다 그리고 1000번째 어린이 합창단의 엄마 따라 아빠 따라 함께 듣습니다.

우리 특성화 신주혜 자매님께 박수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아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특성을 준비했어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깨끗함으로 온전함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우의 CCM 캠프 5월 5일 1부 이제 마치고 2부로 갑니다. 1부 끝곡은요. 송정미의 노래 골랐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들으면서 2부로 갈 텐데요. 우리 오랜만에 숙제 좀 하시죠. 레인보우 선곡표에 하트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준 하트는 차곡차곡 쌓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CBS 뮤직 차트가 됩니다. 팝, 가요, 그리고 CCM 차트를 매주 발표하는 유일한 차트인데요. 여러분의 하트가 있어야지만 힘을 발휘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2부에서 다시 만나시죠.

0: 숨이 꽉꽉 넘어갔어. 선아야, 예수님이 널 진짜 지금 노래한 것처럼 사랑해?
1: 네.
0: 치마가 자꾸만 거기 땡겨? 잘 봤자. 괜찮아? 예수님이 선아를 얼마만큼 사랑해?
1: 이미.
0: 얼만큼 사랑해?
1: 이만큼
0: 사랑해? 그런데 선아가 이렇게 이쁘게 하고 예수님 찬양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말도 잘 안 듣고 엄마한테 떼쓰고 거짓말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 그치? 그때도 예수님이 널 사랑해?
2: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요.
0: 용서하시고 사랑해줘? 언니가 잘못할 때도 예수님 그래 주실까?
1: 네.
0: 그래?
1: 네.
0: 여기 참 많은 언니, 오빠,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너무 많이 왔잖아. 그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해봐, 선아야.
2: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0: 얼마만큼 사랑해요? 이분들은 너는 이만큼 사랑하고 이분들은 이만큼 사랑해? 이만큼? 너무너무 이쁘죠? 선아 우리 인사하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말이 잘 안 되네. 선아를 사랑하듯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했어요. 그거 믿으시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선아 일어나서 인사하고 자

너무 이쁘죠? 국민학교 2학년이거든요. 근데 무대 뒤에서 노래하기 바로 전에 무릎을 꽉 꿇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언니 오빠들 여기 계신 분들을 주님이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저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것을 전달하기 원하시는 만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 말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요 아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참 편하고 좋을 때는요 그 말들이 아 주님이 날 사랑하지라고 느끼지만 그런 절망에 빠져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 때도요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은요 가장 절망적일 때도

0: CBS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100...

0: 흑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CBS 교계 뉴스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교회에서 다양한 어린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회의 모든 공간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대규모 축제장으로 개방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교회 학교의 날 행사는 하나님 나라 놀이터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함께 초청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아이들이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영훈 담임 목사는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해성교회도 어린이날을 맞아 경신중고등학교 운동장과 언더우드 기념관에서 어린이 축제 우리들 세상을 열었습니다. 축제에는 놀이기구 등 44개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이날 하루 동안만 약 6천 명의 시민이 찾았습니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이번 축제에는 교인과 주민 등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했습니다. 또 교회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 이주민 가족 55명을 초청해 세대와 국적을 아우르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정명호 해성교회 담임 목사는 지역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5개 장로교단과 통합하며 한국교회 연합에 나섰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오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위치한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예장 백석대신총회 등 5개 교단과의 통합 환영 감사예배를 드리고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를 설립한 장종현 목사는 이번 통합은 분열로 상처입은 한국교회를 치유하고 하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라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한국교회에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981년 예장 연합총회와의 첫 통합 이후 9번째 통합에 나선 예장 백석총회는 앞으로도 교리와 신학이 같은 교단들과의 연합을 이어가며 한국교회 일치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가 일본 다카이치 내각이 국정과제로 선언한 평화헌법의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의 헌법 구조는 일본의 군사력 보유를 금지하는 등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일본의 재무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평화공동체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 2월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자민당이 창당일의 최대인 316석을 확보하며 헌법을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헌법 제9조는 단순한 조항이 아니라 과거 제국주의 역사의 잘못을 회개하고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이 평화를 해치는 시도를 멈추고 평화의 길로 돌아설 것을 촉구하며 온 세계의 전쟁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연대와 기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장세인이었습니다.
5: CBS
6: 모순된 표현이지만 누가 봐도 악이면 그건 차라리 정직한 악입니다. 그러나 악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 그것이 정말 무서운 악입니다. 큰 이슈 없이 살았던 인생이지만 한 문장으로 정리했더니 불만으로 가득 차서 살았더라, 남을 짓밟으며 살았더라, 이렇게 귀결된다면 어떨까요? 악함, 야비함은 절대 악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얼굴을 한 사람들의 일상에도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평범함에 안도하지 맙시다.
7: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0: 태어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1: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5월 5일 2부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린이날 1시간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죠. 아,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정말 힘드신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아직도 운전하고 계신 분 계신 건 아니겠죠? 네. 오늘 뭐 진짜 어린아이들, 네, 정말 유초등학교 자녀를 가진 분들은 뭐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했겠지만, 이제 조금 청소년기를 넘어간 친구들은 아, 뭐 어린이날 뭘 같이 가, 엄마 아빠 어디 다녀오세요, 뭐 우리는 그냥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런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2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오늘 즐거웠던 사진들도 기다려보겠습니다. 샵 1212로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화방에서 소곤소곤 대화도 함께 나누시고요. 비밀글 기능 누르면 진행자에게만 전달되는 비밀글, 비공개글, 또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또 고민상담 함께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2부에 광고 듣고 바로 음악 이어듣죠.

주의 순회가 알기 전 조수아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그 앞에 들으신 곡은 그대 주님을 닮았어요. 백소라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그 이런 날이 있어요. 네, 무슨

김양현의 시편 23편 그리고 손영진의 여호와 우리 주여 함께 들었습니다. 이렇게 선배님들의 노래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좋은데요. 예. 제가 문제가 없어서 섭섭했던 마음들이 다 풀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다음 곡은요. 예. 사연 소개도 안 하냐고요? 예, 안 합니다. 오늘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갈래요. 예. 브라이언입니다. 김 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마르지 않는 샘의 야베스의 기도 듣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마커스 워십의 꽃들도 소진영의 인도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도 물러갑니다. 5월 5일 잘 보냈으니까 이제 1년 동안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 또 부모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들 우리 서로서로 함께 가지면서 살아요. 오늘 끝곡 에미 그랜트의 노래입니다. Trees We'll Never See 함께 들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내일 또 만나시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CBS. I can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당신 곁에 CBS 라디오. Leave me behind. Out of your
1: life, I will go.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5: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4: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향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5월은 푸르구나 어린이 세상. 5월 5일 어린이날에 인사드리는 축복송입니다. 첫 곡으로 월드비전 한국어린이합창단이 부른 야곱의 축복 전해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다 한풀 담아 축복의 찬양으로 두 시간 함께 할게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옹 기장이 찬양 선교단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이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이삭의 축복 김인식 정소연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주안의 별빛 은정님 기분도 좋고 찬양 들으니 더 좋아요.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와주셨습니다. 청춘의 그 애틋함님 와주셨는데요. 청춘보다 조금 더 어려지고 싶은 오늘이네요. 좋은 씨앗에 우린 아이들처럼 찬양 전해드릴게요. 좋은 씨 장로님께서는 김영미의 너는 내게서를 써주시며 우리네 삶이 주님의 사랑과 고통 그리고 보혈로 세워져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그 사랑을 멀리하고 걸어가는 인생 여정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네요. 묵상하는 귀한 찬양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자, 이 곡도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보자도 김세환의 찬양으로 전해드릴 거고요. 나의 시편 한웅재님의 찬양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병희님께서 바쁜 시간 내려놓고 잠시 앉아 찬양의 귀를 기울인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바쁜 일상 살짝 좀 쉬어가시는 그런 오늘 아이들과 함께 더 바쁘게 보내실 부모님들도 계시겠죠? 응원해 드릴게요.

엊그제 어린이 주일에도 어린이와 관련된 찬양을 참 많이 선곡해서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린 아이들처럼 좋은 씨앗 그리고 너는 내게서 김영미의 찬양 신청곡 오늘도 꼬꼬무 이삭 줍기 해봤고요. 천국에서 만나보자는 김세환의 찬양 한웅재 나의 시편 전해드렸습니다. 6766님 피아워십 한결같은 주의 사랑 찬양 듣고 싶어요. 3665님께서 친정아버지 길이라 납골당 다녀오셨다고 너무 젊으실 때 돌아가시고 자상하셨던 우리 아버지의 추억을 네 자매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시며 네 자매가 함께 방송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시와 그림 아버지의 응원가도 써주셨어요. 어린이날 지나고 나면 곧 어버이날 다가오고 5월에는 참 감사한 분들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그런 시간이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 아버지의 응원가 전해드릴게요.

팀 아버지의 응원가 전해드렸고요. 피아워십 한결같은 주의 사랑 힘차게 나눠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찬양곡들 이렇게 고르다 보니 아이의 마음으로 저 이 곡 참 좋아하는데 아이들도 금방 따라 부르더라고요. 저 아이들 어렸을 때 이 곡을 약간 좀 많이 장난치듯 불러줬었던 기억이 납니다. 뽀뽀해 주세요 라는 곡이에요. 노아 키즈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호산나를 이유기님께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하셔서 호산나도 실은 아이들 목소리로 들으실 수 있거든요. 사랑의 교회 어린이 소년소녀 합창부의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곡의 어린이 찬양 전해드릴까요? 참 아름다워라 연주곡까지 해서 쭉 이어서 1부 마무리합니다.

0: SBS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1650-7803, 02-1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어버이날에 들어도 좋고 이렇게 어린이날에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들어도 참 좋은 두 곡이었는데요. 이인경 예수와 마마 베이비 그리고 조찬미가 부른 요괴뱃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꿈꾸는 시간이기도 하죠. 어린이날 찬양 가운데 멋지게 찬양 가운데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응원하는 그런 찬양곡들도 있잖아요. 아주 멋지고 힘찬 예배곡으로 준비를 했어요. 천관웅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 아이자야 61의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브라이드 워십의 춤추는 세대까지 함께 보시죠.

천관욱의 음성으로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 아이자야 61의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그리고 브라이드 워십의 춤추는 세대까지 전해드렸는데, 이 다음 세대의 우리 교회의 풍경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기대하게 됩니다. 노래하는 순례자님께서 제이어스의 찬양 신청곡으로 써주셨는데, 오늘은 나의 백성이 이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현정님께서는 어린이집 교사로 섬기고 계신데 어깨 골절로 재활하고 다시 그 자리에 갔을 때 아이들이 너무 많이 보고 싶었다는 그런 사연도 보내주셨죠. 아,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우는 그런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분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사의 노래, 소리엘의 보리라라는 찬양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미아님, 자녀 결혼식으로 여수에서 전주로 올라가는데 모든 풍경이 참 아름답고 또 아름답네요. 함께 축하해 주기 위해 이동 하는 모든 하객들 감사드립니다 하는 사연 남겨주셨어요. 7694님께서는 시와 그림의 항해자 남겨주셨는데, 오늘은 시와 그림의 토기장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아이들 정말 손가락 발가락 하나하나 만드신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축복의 찬양으로 함께 나누셨습니다.

제이어스의 나의 백성이 소리엘의 보리라에 이어서 시와 그림 토기장이까지 전해드렸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김도훈, 이상구, 박찬열 함께하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전해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생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작사자 낸시 프라이스는 1958년에 태어났으며 이타카 대학에서 음악 석사학위와 음악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현재 프리랜서로서 음악 사보가, 편집자, 교정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합창단의 솔리스트로서, 그리고 합창 코치 겸 행사 인도자로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곡자인 돈 베식은 1936년에 태어났습니다. 돈 베식 역시 낸시처럼 이타카 대학을 졸업했으며, 낸시가 성가대원으로 있는 뉴욕주 페어포트의 패딩턴 장로교회에서 지휘자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는 대부분 자신이 지도하는 합창단을 위해 곡을 썼는데, 현재까지 350곡 이상의 창작, 편곡 작품들이 발표됐고 1800만 부 이상의 악보가 판매됐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0: C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요즘은 가만히 있기가 더 어렵잖아요. 계속 볼 게 있고 손에는 늘 휴대전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하루에 딱 1분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알림도 끄고 화면도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처음엔 좀 불안하고 뭔가 놓치는 느낌도 들고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 1분이 지나고 나면 급하게 반응하던 게 조금 줄어들고 해야 할 일도 하나씩 정리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1분, 그 1분이 제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부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큰 뒷뿌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 뒷뿌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1: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 뒷뿌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0: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1: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0: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5월 6일 수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시간과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소망은 변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변하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세상은 여전히 전쟁의 혼란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이유를 다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작은 생명 하나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위로와 회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욕심과 경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라 이 땅에 평화를 만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게 하시고 지친 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선택 그리고 삶의 걸음이 주님을 향한 조용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송파구 낮은자리교회 김은득 목사였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CBS 새아침입니다. 듣고 계시는데요. 나무엔이 부르는 찬송가 147장 보내드립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옹기장이의 잔향 찬송가 275장 고요한 바다로. 이어서 크룩스가 부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0: 성경 낭독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느헤미야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라서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아와 말룩과 하뚜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잇도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야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

이삭과 힐기야와 여다야이다. 이들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 동료들이다. 레위 사람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니아이고, 그 가운데서 마따니아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찬양대를 맡았다. 그들의 동료 박부기아와 운노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과 마주보고 섰다.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다. 요야김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다음과 같다. 스라야 가문에서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가문에서는 하나니아요, 에스라 가문에서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아 가문에서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가문에서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가문에서는 요셉이요, 하림 가문에서는 아드나요, 무라욧 가문에서는 헬게요. 이또 가문에서는 스가리아요, 긴느돈 가문에서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가문에서는 시그리요, 미냐민과 모아디아 가문에서는 빌데요, 빌가 가문에서는 삼무아요, 스마야 가문에서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가문에서는 마뜨네요, 여다야 가문에서는 우시요, 살레 가문에서는 갈레요, 아목 가문에서는 에벨이요. 힐기야 가문에서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가문에서는 느다넬이다. 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의 레위 사람 가운데서 가문별 우두머리들의 이름과 제사장들의 이름은 다리우스가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의 왕실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의 자손 가운데 엘리아십의 아들인 요하난 때까지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의 이름도 왕실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는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멜의 아들 예수아이다.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왕의 지시한 대로 동료 레위 사람들과 함께 둘로 나뉘어 서로 마주보고 서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마따니아와 박부기아와 오바디아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성전 문지기이다. 이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각 문들에 딸린 창고를 지켰다. 이 사람들은 모두 요사닥의 손자이자 예수아의 아들인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인 에스라 제사장 시대에 활동한 사람들이다.

성경 낭독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클래식 화이어입니다. 찬송가 304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신용란이 부릅니다. 이어서 찬송가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예수 전도단이 전합니다.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본문으로 대한민국 자녀에게 쉼이 있습니까?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워본 부모라면 공감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자녀들 정말 쉼이 없습니다. 학교, 학원, 취미, 독서실, 크리스천 학생들은 주말에 교회, 큐티, 봉사까지 그야말로 하루도 숨쉴 틈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 3년만 고생해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고생의 시작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선행학습이 초등학교까지 내려왔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5, 6학년이 이미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 공부를 시킨다고 하니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자녀들의 선행학습 시간표는 빨라도 너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학습 학대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 초등학교 시절은 친구들과 여의도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해가 지고 배가 고파 돌아오기도 해봐야 되고 부모님 따라 시골 고향집에 가서 놀기도 하고 음악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발견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발견할 시간보다 대학 입시를 위한 삶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자녀들에게 쉼이 있을까요? 그런데 쉼이 없는 현실은 단지 공부 때문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마음 안에도 쉼이 없고 부모의 마음에도 쉼이 없습니다. 이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동이 정답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녀들에게 잠시라도 쉼이 되어줄 공간, 쉼이 되어줄 어른, 쉼이 되어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평가와 경쟁이 이어지는 자녀들에게 예수님 말씀처럼 잠시 숨을 고를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힘차게 돌아가는 기계도 전원을 내리고 쉬는 시간이 있듯 뜨거운 햇살엔 밭을 갈던 황소도 그늘의 쉼이 필요하듯 높은 크레인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지상으로 잠시 내려와 잠시 숨을 돌리도 오침을 하듯 아이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쉼의 장소가 어디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마저 교회마저 쉼의 장소가 아니라면 도대체 아이들은 어디서 쉬고 가야 할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과 사역을 주셨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예수님 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먼저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갈등이 해소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항상 영혼의 쉼, 육신의 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 부모도 결심해야 합니다. 가정만큼은 반드시 쉼의 장소가 되게 하자고 고백해야 합니다. 고되고 고된 하루, 그래도 집에 가면 쉼이 있지 자녀들이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며칠 전 학원에서 끝난 아들이 데리러 오라는 말을 듣고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중 오늘은 30분 더 늦게 끝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네다섯 명의 교복 입은 남녀 학생들이 시소를 타며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말합니다. 나는 오늘 집에 가기 싫어. 오늘 또 잔소리 들어야 하거든. 나는 엄마 아빠 주무시는 시간에 들어갈 거야.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또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새벽에 들어오셔. 때론

0: 잔소리도 부러울 때가 있어. 그러자 또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오늘 내일 분위기 좋을 때 성적표 사인 받아야 하는데 걱정이다. 밤 11시가 되어가는데 아이들은 집으로 갈 생각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이 아이들도 쉴 곳이 없구나. 그런데 이어진 그들의 뒷이야기가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한 아이가 말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도 요즘 힘든 것 같더라. 우리 엄마 아빠는 자주 다투시는데 나 때문인 것 같아 속상해. 또 한 아이가 말합니다. 요즘 경기도 나쁘고 다들 힘들어. 우리도 힘들지만 참 부모 노릇도 힘들 거야.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철없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다 압니다. 아이들은 훨씬 깊고 훨씬 많은 것을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어떤지, 경제 사정이 어떤지 엄마 아빠 속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는 그냥 던진 말이지만 아이는 그 말을 오래 붙잡고 밤에 혼자 누워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10대 시절은 가장 순수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예민하고 섬세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은 조용히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이의 장단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속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웃으면서 던진 말이 상처가 되고 진지하게 조언한 말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로 산다는 것은 이만큼 어렵습니다. 때론 부모의 말이 기회이기도 하고 상처이기도 합니다. 어떤 집은 아이가 들어오면 왔니 반갑게 맞이하지만 어떤 집은 아이가 들어오면 눈치를 보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어떤 집은 아이가 실패했을 때 괜찮다 다시 해보자 등을 두드리나 어떤 집은 그럴 줄 알았다 마음을 닫습니다. 같은 집인데도 어떤 집은 아이가 쉴수 있는 집이고 어떤 집은 아이가 숨쉴수 없는 집입니다. 어떤 자녀는 집에서 힘을 얻고 어떤 아이는 집에서 더 지칩니다. 사실 아이는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가정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전체 교육 시스템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 가정만큼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처럼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내 아들, 내 딸아, 사랑하는 아이야. 오늘 편하게 집에 들어오렴.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가정 말입니다. 학교에 있는 동안은 성적도 걱정되고 미래도 답답하지만 집에만 들어오는 순간만큼은 전쟁터에서 돌아온 부상병을 맞이하듯 따뜻하게 맞이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생일을 맞아서도 웬만한 선물은 이미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선물은 비싼 선물이 아닙니다. 따뜻한 시선, 대화, 쉼, 그리고 기다려주는 손길입니다. 씨앗도 땅에 심자마자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흙으로 덮어주고 햇빛과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녀들아, 오늘도 무사히 돌아오렴.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 집에서만큼은 실컷 쉬다가 다시 내일 일어나거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부모 먼저 주님 안에서 쉬고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화난 채로 자녀를 기다리지 않고 악에 받쳐 마음이 다친 상태에서 맞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충분한 쉼을 얻은 후 자녀들에게 쉼을 선물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어린이날 선물은 쉼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쉼 어떨까요?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 이한규가 부르는 찬송가 450장 듣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5월 6일 수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호산나 싱어즈가 부르는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주찬양 선교단과 최덕신이 부르는 주님 가신 길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저희는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실상 저희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능력과 인품으로 보아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믿었고, 그분은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왕국을 세우셔서 통치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 하나쯤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가득 찼었죠. 또 저희는 다른 제자들보다 상당히 조건이 유리했습니다. 바로 저희는 예수님과 친척이 되는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제일 높은 자리 하나씩 주십사고 넌지시 청탁을 드렸죠. 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이니 뭐니 하시면서 저희를 나무라셨지 뭡니까?
1: 저희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능력과 인기와 인품을 가지고서 왜 고난의 길을 가고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고 하시는지 적지 않게 실망도 되더군요. 때문에 주님께서 잡히셔서 고난당하실 때 부끄럽게도 저희는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신 후에야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와 저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말입니다. 주님의 크신 뜻을 모르고 자리다툼만 했던 저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모릅니다.
0: 저는 갈릴레의 어부였던 베드로 올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제일 극성스러운 추종자였죠. 그러나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 말입니다. 왜냐고요? 저는 그날 밤 제 일생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잘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일 말입니다. 새벽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제 마음속의 충격이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내 자신이 저주스럽고 저는 도저히 서 있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 전날 저녁 예수님께서 내일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아,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 다른 사람을 몰라도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장담했었죠. 그러나 저에게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렇게 한심하게도 주님을 모른 척하게 될 줄은 정말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제 믿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증오하는 이름의 사나이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죠. 제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 기대에 어긋났었는지, 어쨌든 그때 제가 뭔가에 크게 뒤집어 씌운 것이 분명합니다. 죄 없는 분을 팔아넘긴 저의 잘못을 깨닫고 난 후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괴로워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주님을 팔아넘긴 것보다도 더 크게 후회가 되고 괴로운 것은 제가 자살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무죄한 분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아넘긴 저 자신의 죄에 대해 죽는 길밖에는 보상할 길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요.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제가 자살만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두 번의 잘못 생각은 저를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날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왜 깨닫지 못했는지.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교회에서 다양한 어린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교회의 모든 공간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대규모 축제장으로 개방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열린 교회 학교의 날 행사는 하나님 나라 놀이터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함께 초청해 아이들이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영훈 담임 목사는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혜성교회도 어린이날을 맞아 경신중고등학교 운동장과 언더우드 기념관에서 어린이 축제 우리들 세상을 열었습니다. 축제에는 놀이기구 등 44개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이날 하루 동안만 약 6천 명의 시민이 찾았습니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이번 축제에는 교인과 주민 등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했습니다. 정명호 혜성교회 담임 목사는 지역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5개 장로교단과 통합하며 한국교회 연합에 나섰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어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위치한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예장 백석대신총회 등 5개 교단과의 통합 환영 감사예배를 드리고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를 설립한 장종현 목사는

0: 이번 통합은 분열로 상처 입은 한국 교회를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라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한국 교회에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981년 예장 연합총회와의 첫 통합 이후 아홉 번째 통합에 나선 예장 백석총회는 앞으로도 교리와 신학이 같은 교단들과의 연합을 이어가며 한국교회 일치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가 일본 다카이치 내각이 국정과제로 선언한 평화헌법의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평화공동체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온 세계의 전쟁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연대와 기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장세인이었습니다.
1: CBS I can't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Leave me behind out of your life. I will
3: go.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 모두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그분입니다. 다른 것들 있다면 좋겠죠? 조금 더 통장의 잔고가 넉넉하면 더 좋을 테고요.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가게 된다면 또 좋은 일일 테고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분이 계셔야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분이 계셔야 우리 자녀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계셔야 부모인 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어제 모든 말씀을 준비하고 신문을 받아들였죠. 신문을 받았더니 그 신문에 전면에 한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인 청소년 아이들에게 SNS를 금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스타그램을 하고 유튜브를 보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제약을 가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내용을 쫙 적어놨습니다. 30대 이후에 부모님들의 60% 이상이 자녀들에게 SNS를 제한해 주면 좋겠다, 그런 통계가 나왔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너무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으면 걱정되시죠? 그래서 그런 마음 있지 않겠어요? 그때때로 그것 때문에 자녀들과 다투기도 하시지 않나요? 근데요, 그 문제요, 물론 법적으로 해결하면 될지 모르겠네요. 법으로 제한하면 말이죠. 호주라는 나라는 작년 말에 16세 이하의 자녀들에게는 SNS 금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초부터 16세 아이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브라질에서는 16세 아이들이 SNS를 계정을 열려면 그 계정이 반드시 부모님과 연동이 되어야 한다고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무엇을 보는지 모두 부모가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그것으로 해결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랬더니 10대의 청소년의 SNS에 이야기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법으로 막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다른 길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지 라고 말해요. 더더욱이 왜 자기들은 옛날에 젊어서 학원 땡땡이 치고 학교도 안 가고 놀다가 왜 우리 보고 그것 못하게 하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다 잘하셨나요? 그래요. 제가 이 얘기는요, SNS를 마음대로 허용하자라는 말도 아니고요, 혹은 마음대로 허용해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다만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합니다. 알코올 중독? 그렇게 나쁜데 왜 안 막고 왜 우리 보고 SNS만 막으려고 그래? 그러는 겁니다. 왜 부모들은 음란한 것 쳐다봐도 괜찮은데 우리는 안 되는 거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저는요, 이 문제 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법도 해 보이지만요, 더 중요한 해결책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내 자녀가 자신의 거룩한 삶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 된다고요? 그들은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그들에게 무언가를 충고하면 그들이 잘 듣고만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어가는 이야기의 처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출애굽의 이야기에 무슨 내용이 담겼냐 하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두려워져서요, 혹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이집트 제국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들을 더욱더 억압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폭동을 일으키든지 데모를 하든지 싸움을 하든지 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텐데 성경은 그렇게 적지 않아요. 어떻게 적느냐 하면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애굽 출애굽의 고통, 출애굽의 역사, 이것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부르짖음.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는요 다른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해결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숫자가 많아서 힘으로요? 법이 막아준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담배가 많은 해악을 끼친대요. 그래서 국가의 의료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간대요. 근데 왜 안 막아요? 왜 안 막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그렇게 중독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안 막아요, 여러분? 법이 한다고요? 어느 정도 하죠. 근데요, 그렇지 않아.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시작되고 이루어져요. 여러분 가정에요 어려움이 생기거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대요. 여러분, 들으신다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그냥 얘기해봐 나 들어볼게,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듣는다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하여 듣고 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기 위하여 듣는다라는 뜻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그냥 귀로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느 때가 가장 좋을지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니 이미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신음소리가 들릴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삼손은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두 눈이 빠져버리는, 두 눈을 빼앗겨버리는, 그리고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의 놀잇감이 되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음의 마지막에 이를 때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여러분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가정, 여러분의 삶, 이 문제는요 다른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이르게 되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소망을 품는 겁니다. 내 자녀를 보지만, 내 자녀의 문제를 보지만,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보지만, 우리 모든 삶의 난관과 고난과 고통을 보지만, 우리의 부르짖음의 순간에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자녀를 어떻게 잘 기르고 싶으냐고요?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냐고요? 많은 자녀 교육의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지 않나요? 그래요. 금쪽 뭔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요, 그것은 절대적인 해결이 될 수 없어요. 언제 어떤 변수가 그 자녀에게 일어나게 될지 몰라요. SNS를 금지시킨다고요?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마음에 계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셔야 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저는 이 자리에 부모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무엇으로 자녀의 마음을 바꾸고 싶으세요? 무엇으로 자녀에게 영향력 있는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그때요, 하나님께 꼭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요, 이거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들려주세요. 오늘 우리 자녀들도 다 읽어서 외우시면 진짜 좋아요.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럼 성경은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 기쁨을 드리게 되면요, 그 기쁨의 결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요, 기쁨을 얻은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에게 기쁨을 준 사람이 있다면 제가 기쁨을 준 그에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상 주시는 이심이 있다, 상 주시는 분이 있다. 다시 말해, 여기에 상을 준다는 건 되갚아준다라는 뜻입니다. 되갚아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되갚아주는 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자녀를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면 이길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나요? 조금만 지나면 없을걸요. 어릴 때야 이길 듯해 보이죠. 그래서 마음대로 소리쳐요. 어린 자녀가 자기에게 덤빌 수 없으니까 막 소리쳐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소리칠 일이 아니고요, 부르짖으시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랬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대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믿고 있는 이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기에 찾는 것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저게 있네, 저런 일이 있네, 여기에 뭐가 있네, 이게 아니고요, 찾아 나서서 발견해낸다라는 뜻이에요. 찾아 나서서, 찾아 나서서. 그냥 보니까 여기에 꽃이 있네, 여기 보니까 하트 모양으로 됐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참.

찾아나서 그것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여기에 찾는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나갈 때 그때라야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지난 시간 여러분이 묵상한 것처럼 약속한 그 무언가가 있다고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더더욱이 오늘 말씀 25절에는 그 백성들을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기억한다라는 단어는 위에 등장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언약을 기억하는 그 단어와 동일하게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예요. 무슨 단어냐면 말씀드렸죠? 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내 자녀를 향한 내 아픈 마음을 알아요. 아니,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자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나 엄마 때문에 너무 화가 나. 나 아빠 때문에 정말 견딜 수 없어. 이거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 필요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해야 돼. 부모들도 말할 것도 없어요. 자녀를 향하여 부르짖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대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오늘요, 모세의 출애굽의 이야기지만 이것은 우리 모든 삶에 다 해당이 돼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어쩔 줄 몰라 해요.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가정을 지키는 일도 힘들고요, 부모 노릇 하는 것도 힘들고요, 자식으로 사는 것도 힘들고요, 공부하는 일도 힘들고요. 그렇지만 그 모든 힘든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정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정에 계시도록 하기만 하면 그러면 언젠가 그 모든 아픔과 눈물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모두 벗어나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힘들 때 다른 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생각하세요. 일이 안 된다고요? 자식이 어긋난다고요?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그때 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된 데, 하늘에 알려진 데, 하나님께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십니다. 들으시고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가정이 꼭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꼭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아니,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으니 주님 살아계신 것과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

기만 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상 주시는 자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적인 경험을, 믿음의 경험을 우리 모든 부모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3: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에 자리한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은 무엇이 자녀 사랑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랑하는가는 숙제입니다. 잘하시는 분도 있고 숙제를 못하시는 분도 계시죠. 자녀 사랑과 교육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생각과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부모는 자녀 교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공부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알아서 크겠지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 잘못해 놓으면 노년에 부모를 자녀가 배신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헛살았다, 내가 자식 키웠는데 자식 농사 잘못 지었다, 이게 먹고 자식한테 배신당하고 재산 다 빼앗기고 양론에 가고 아니면 떠들이 신세가 되고 불쌍한 사람 된 사람 많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부모는 통곡을 하죠. 왜? 자녀 교육 잘못시켜서 그렇게 된 거예요. 반대로 자녀 교육을 잘 해놓으면 노년에 행복해요. 왜? 자녀가 부모를 항상 노년이 되니까 잘 챙겨주거든요. 잘 챙겨줘요. 부모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항상 부모를 돌보려고 그러고 효율을 행하니까 부모가 돈이 있든 없든 자녀가 노년에 자기를 잘 챙겨주면 자식 키운 보람이 있는 거죠.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잘하면 좋은 겁니다. 자녀한테도 좋고 자신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녀 교육을 잘 시키려면 잘못된 것부터 알아야 돼요. 이렇게 시키면 자녀 교육 잘못하는 거다. 두 번째는 이렇게 자녀 교육을 시켜야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 된다. 이걸 배워야 되겠죠. 첫째, 잘못된 자녀 교육. 너무 잘해주는 것. 너무 잘해줘서 아이들 편만 들어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 어려서부터 아이들은요, 예, 자기 위주로만 해. 뭐든지 엄마 아빠가 자기 위주로 안 해주면 막, 예, 어린 두 살, 세 살, 네 살인데도 막 띵깡을 놓는다고 그러죠. 아, 난리를 칩니다. 막 이런 자녀가 되지 않으려면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심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안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교육시키는지 부모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자녀 교육 잘못 시키는 거, 무관심한 거. 자녀를 낳았으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학교를 가는지 안 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자녀에게 관심을 두고 어려서부터 내 자식이니까 교육을 잘 시켜야지. 가장 좋은 교육이 학교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학교 나온 게 아니라고요. 인성교육을 똑바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부모들이. 그냥 돈 줘서 학교만 보내면 학교만 나오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인성교육이 되면요, 어느 회사를 들어가도 그 사람이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성교육이 안 된 사람은 어느 회사를 들어가도 그 사람이 욕먹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잘못된 자녀교육은 학대하는 것.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화가 날 때 막 이런 말을 써요. 내가 너 엄마한테 태어났으면 벌써 딴 데로 가가지고 내가 혼자 살살 탄데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에 참고 사는 거야. 이런 거. 이거 학대예요. 막 애들한테 성질 부리고 화내고 욕하고 밥도 주지 않고. 이거요? 죄예요. 죄. 이렇게 써놨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자식을 낳고 자식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너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불신자는 뭐예요? 지옥 갈 사람. 영벌받아 지옥 갈 사람. 너 영벌받아 지옥 갈 사람보다 더 악한 자다. 교회에 나오면서 네가 그런 짓 하고 있다면 너는 더 악해. 그 사람 지옥 간다면 너는 지옥에다 지옥을 가야 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몰라.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녀 교육을 엉망으로 시키는 거죠. 깨달았으면 자녀 교육을 똑바로 잘 시켰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자녀가 잘못해. 애들이니까 모르니까 실수 많이 하죠. 그러면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훈계, 말로서 잘 훈계를 해서 잘잘못을 깨닫게 해라. 잘잘못. 잘잘못을 깨닫게 해가지고 양육을 해라. 가르쳐라. 잘잘못만 가르쳐주면 돼요. 잘잘못. 그러면 애들이 다 알아듣고 해요. 애들 막 띵깡 놓으면은 그 소리 지르고 욕한다고 걔가 고쳐요? 안 고쳐요. 그렇게 하는 애들은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밥을 딱 굶겨요. 너 한 번 띵깡 놓을 때마다 밥 안 줘. 두 번 하면 두 번 아침 저녁 굶겨요. 시키는 대로 해봐요. 그러면 다섯 번 가기 전에 띵깡 못 놔요. 세 번째 걸렸다. 너는 오늘 세 번째 걸렸어. 하루 종일 굶어. 절대 주지 말아요. 물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말아요. 물만 먹어도 절대 안 죽으니까 과자 한 개도 주지 말아요. 그 다음 자녀 학교 보내지 않는 거. 아무리 어려도 기본 교육은 시켜야 돼요. 고등학교까지는 보내줘야 합니다. 부모가 뼈가 가루가 되어도 의무 교육은 시켜줘야 돼요. 요즘은 의무 교육이 고등학교까지잖아요. 이것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고등학교에서 보내. 그 다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 말 드라마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드라마에서 애들을 생각해주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거요, 방치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망하도록 돼 있어요. 성인이 되면 하고 싶어도 환경이 안 되면 참아야 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이렇게 세상 살기가 힘든데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된다.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요, 전혀 총각들, 남자나 여자 사귈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가, 참고 인내하면서 사는가, 그거부터 봐야 돼요.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하고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100% 후회해요. 100%. 왜? 가정에 충실하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어른이라고요. 그걸 잘 해낸 사람들이 40, 50에 가서 빌라라도 하나 사고 아파트라도 하나 사서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며가는 거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여자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편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집은 쪽박 잘 집안이에요. 그러면 자녀들 어렸을 때 뭘 가르쳐야 돼?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 야, 아빠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못 살아. 그러니까 너 지금 너 중학생이지? 너 공부하기 싫지?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너 거지 돼. 노숙자 돼.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공부해. 1등 하라 안 할 테니까 중간 이상만이라도 봐줘. 이렇게 가르쳐야죠. 그게 부모가 할 일이라고요. 하기 싫어도 해.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교육이 있어요. 첫째가 영성교육이죠.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경외를 가르쳐야 되고, 십계명을 지키는 걸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5장은 모세가 십계명을 말씀해요. 그 다음에 신명기 6장에서는 이 십계명을 너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지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너는 크게 번성하리라. 그래서 너는 십계명을 네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너부터 지킨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해요. 그러면 자녀가 영적으로 살고 육신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녀는 저주받고 영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도 해요. 이 경고를 무시했다가 다윗 같은 왕, 그렇게 믿음이 좋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다윗 같은 왕도 십계명 자식들한테 안 가르쳤어. 자기는 지키면서. 자기는 지키면서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암놈, 이복 누이 동생을 가늠했어. 그래가지고 그 이백 누이 동생의 친오빠가 압살롬이야. 셋째야, 셋째. 셋째 아들이야.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 초청해갖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십계명 안 가르치니까 가늠죄 딱 범하니까 셋째가 이 새끼가 내 동생을 형이라도 쓸데없어 확 죽여버려. 봐요, 십계명 가르쳤으면 암논이 그런 죄를 범했겠어요? 안 했지. 그 다음 셋째 압살롬, 똑똑하고 머리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놈도 십계명을 안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형 갖다 살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데려와다가 노니까 아버지가 미운 거야. 아버지가 미워가지고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반역을 일으켜서 난리를 쳐요. 그런데 결국은 다윗의 장군 요압한테 죽지요. 그 전쟁에서 죄도 나쁜 짓도 많이 저질러요. 그래서 죽어요. 재수없게 머리가 나무가지 걸려가지고, 상투가 걸려가지고 벼랑대에 매달려서 죽어요. 압살 그 요압이 가서 그냥 죽여버려요. 봐요, 십계명 안 가르치니까 또 그렇게 죽지. 넷째 아도나야, 아도니야, 넷째 아들이 아도니야. 이것도 십계명을 안 배웠어. 이제 다윗이 70이 돼가지고 들어놓아서 이제 기력이 다 떨어져서 정치를 제대로 못하니까 아도니야가, 이제 왕될 만한 건 나밖에 없네. 둘째는 미련하고, 그러니까 미련한 것은 왕될 수 없으니까 내가 돼야지 하고 제사장 데리고 가서 자기가 왕 즉위식을 해버리네. 이 소문이 밧세바의 귀에 들어가니까 밧세바가 왕한테 가서 얘기해가지고, 왕이요, 솔로몬한테 왕위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 즉위식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즉시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솔로몬을 왕 즉위식을 예루살렘에서 시키라고 딱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왕 즉위식을 딱 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살려고 성전으로 도망가서 성전 제단 뿔을 붙잡아요, 살려고. 근데 솔로몬이 죽여버려요. 죽어요. 십계명 안 가르치

그러니까 이 넷째는 지가 욕심부리다 죽는 거예요. 십계명의 열 번째가 뭐예요?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 자식한테 너무 자식들을 사랑하는 나머지 제대로 가르쳐주질 않았어. 그래서 이 난리가 벌어졌어. 여러분도 똑같아요. 난 지금 다윗 얘기하지만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똑바르게 십계명 안 가르쳐 놓으면 그 죄를 범하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늦었는데 어떻게? 지금이라도 가르쳐야죠.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서 자녀들 십계명 잘 지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십계명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너도 지키고 내 아들도 지키고 내 손자들도 지켜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예요? 십계명 지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모세가 지금 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복을 받고 이 계명을 잘 지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잘 지켜라. 그 법이 십계명이요. 잘 지켜라. 그러면 내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른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십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계명을 지켜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켜라. 그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겨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두르는 출입문에다 써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써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딱 간단하게. 근데 그게 지금 십계명의 요약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성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이런 진리를 가르쳐줘도 듣고 잊어버린다니까요. 하나도 안 지켜요. 그래서 자기도 저주받는 길로 가고 자식들도 다 저주의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거야. 정말 답답하고요.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에요. 신명기 11장 19절에 모세가 또 말을 해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신약성경 요한 2서 1장 4절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받은 계명 십계명이잖아요.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네. 하나님이 계명대로 사는 사람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교육은 인성교육이에요. 부모 공경부터 가르쳐야 돼요. 십계명의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5계명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 넣었냐?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고 5에서부터 10번째는 인

인간과 인간끼리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런데 인간과 인간끼리 지켜야 될 계명이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일 위에다 부모를 공경하라. 왜 놨느냐? 인성교육의 기본이 부모 공경이에요. 시작이. 그래서 집에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학교 가서 선생님이 윗사람이잖아. 잘 공경해요. 사회에 나와도 어른들을 보면은 어른들을 잘 공경해요. 인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써놨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가르쳐라. 그러면 그 자녀가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장수한다. 건강하다. 건강. 건강하니까 장수를 하죠. 그 다음에 복을 누리라.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리라. 부모를 공경하니까 부모가 야 십계명 지켜야 돼. 너 하나님 경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해도 돼. 그러니까 너 하나님 잘 경외.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영적 구원도 이루고 땅에서 복도 받고 그러죠. 이런 기본 교회를 다니면서도 몰라. 이런 기본도 가르쳐줘도 잊어버려. 그러니까 마귀가 뺏어간다고 예수님이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부모 공경하라는 얘기 안 해요. 부모 공경부터 가르쳐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부터 인성 교육이 시작이 되는데 이걸 못 시켜놓으니까 애들이 밖에 나와서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부모 말 안 듣는데 선생 말 듣겠어요. 성경의 가르침이 맞아요. 할렐루야. 결론, 가정에서 제발 교인보감을 자녀와 함께 하십시오. 교인보감으로 부모가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배우고 따라합니다. 제일 좋은 스승은 본을 보이는 자라고 합니다. 내가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단다. 이렇게 해야 된단다. 부모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그대로 배워 사는 거예요. 자녀가 제일 많이 배우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예요. 왜? 결혼하기 전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살아요. 그러잖아요. 결혼 전까지는. 어? 가장 많은 시간 같이 있고 보고 배우는 게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이에요. 부모가 제일 좋은 스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가 본을 보이는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스승은 본을 보이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본을 딱 보이고 제자들한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본을 보이면서 나를 따라오라 한 거예요. 근데 왜 이 좋은 스승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냐 그 말이지요. 교인 보감에는 영성교육, 인성교육, 예절, 자기개발, 사회활동 등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 교훈을 담아놨거든요. 교인 보감을 실천만 해도 사회에 나가서 인정받고 지도자가 될 충분한 것을 다 집어넣었어요. 156가지를 집어넣었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근데 왜 부모는 안 하냐 이게. 세상을 잘 사는 데는 일정한 규칙과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인정받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서 성공하고 평안하고 행복해요. 이제부터 내가 어디 가든지 질서와 규칙과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꿔야죠. 나를 반드시 사람은 법과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좋은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육을 잘 시킨 부모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 학교 보내면 너 학교 가면 학교 규칙 잘 지켜?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따지지 말고 이해하고 선생님이 하는 말에 토달지 마.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왜 그걸 못해갖고 선생님이 잘못한 게 없어. 애가 말을 안 들으라고 선생님이 꾸중했더니 그 얘기를 집어가니까 엄마가 성질 나고 학과 가지고 선생님 머리카락을 자꾸 막 흔들어 버렸대잖아. 뉴스에 나오잖아. 그럼 그 자식은 이제 교육 불가능해. 왜? 아, 우리 엄마한테만 얘기하면 다 업작을 못 하는구나. 말 안 듣는 거죠.

0: 이런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자식은요 불보듯이 보내요. 그 아이가 청년이 되고 결혼하면요 부모 남몰라라 해요. 쳐다도 안 봅니다. 있는 재산 안 뺏기면 다행인데 어떻게든지 다 뺏어갈 거예요. 무엇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부모는 자녀 교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자녀 교육을 잘하여 자녀들이 구원받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899-9185-6번입니다.

0: CBS
1: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어디에 시간을 써야 할지, 누구에게 마음을 써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판단 기준이 늘 옳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죠. 축복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막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쁘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시간을 쓰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아이들과 부모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고요. 왜 화를 내셨을까요? 단순히 아이들을 좋아하셔서가 아닙니다. 가장 약한 존재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능력 있고 도움되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존재를 가장 먼저 품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소외된 사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을 향해 가장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가치가 아니라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마음에 담아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람, 귀찮다고 생각했던 존재, 시간을 아깝다고 여겼던 대상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교목부총장 강인한 목사였습니다.

0: SBS
1: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3: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카티프로 시

0: 퀄리티 프로.
1: 소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Good Music Station. CBS FM.

평촌 중앙공원에서 출근 전 아침 운동하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9971 뒷자리 쓰시는 분. 김영호님 딱 직장 도착했어요. 직원 예배 전까지 운동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부지런한 청취자가 많으십니다. When he comes, 예수께서 오실 때,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5일 연휴 잘 쉬고 오늘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만주창님. 예, 지난 금요일 5월 1일 노동절부터 시작해서

5월 4일 하루 휴가를 낸다면 최장 쉴 수 있는 게 5일이었는데요. 어제까지. 만주창님은 그 행운의 주인공이셨네요. 잘 보내셨어요,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오세요. 음악 FM과 표준 FM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0105 문자 주신 분은 아버님 기일을 맞아 호국원 다녀왔는데요. 고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한 듯 온갖 종류의 차들 구경 실컷 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고생하셨네요. 0105님 신청하신 곡은 Pass Me Now, The Gentle Savior, 인내하신 곳의 주여입니다.

7317님께서도 어린이 성가대 시절 자주 부르던 찬송 주의 팔에 반갑고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경쾌하다고 최선자님께서도 좀 전에 Leaning on Jesus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흐를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하늘과였습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 세상이라는 이 노랫말에 어울리는 정말 청명한 5월의 아침이에요. 어제가 어린이날이면서 이 어린이날에 가려 있었지만 또 절기 입하였습니다. 예, 입하가 지나면 여름이라고 하는데 봄을 충분히 누리셨나요? 아직 여름을 논하기엔 이르고 또 아침 저녁 공기에는 서늘함도 들어 있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I must tell Jesus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듣고 나서 묵상의 시간입니다.

미국 민권운동의 거목 제임스 로슨 목사는 평생 비폭력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이 길을 걷게 한 건 10살 무렵 어머니가 건넨 짧은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로스는 자신을 흑인이라고 놀리는 백인 아이를 주먹으로 때려주고 돌아왔죠. 무용담처럼 이야기를 늘어놓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낮게 읊조렸습니다. 네가 그 아이를 때려서 세상이 달라졌니?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다르게 만드는 길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다.

그날 밤 어머니께서는 등을 돌린 채 말없이 우셨습니다. 그 뒷모습은 아들의 심장에 깊이 박혔죠. 로스는 그때부터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었고 그 끝은 인종차별의 벽을 허무는 사회 변화의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부모의 한마디는 자녀 인생에 심기는 씨앗입니다. 세상이 아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더 높은 길을 몸소 보여주는 부모의 가르침이 자녀를 거목으로 키워낸답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을 다르게 사는 법을 전하는 복된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다르게 사는 길 말해주기.

0: 알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서울사.

0: 이라.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광고 전에 흐른 곡은 My Heart Sings Praise, 내 마음 다해. My Life is in You, Lord, 생명 주께 있네. 초롱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 제자학교 찬양이 생명 주께 있네 라고 반갑게 들으셨다고 게시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5월이 참 좋은 계절인 만큼 여러 날들이 들어있죠. 어린 자녀와 어린 손주 두고 계신 댁은 그래도 어린이날이 가장 크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집안에 어린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예, 우리의 큰 임무입니다. 아휴, 이거 해서 뭐 하려고 이렇게 사려고 하냐. 말은 하면서도 하루, 아니, 한 시간이라도 기분 좋아하는 그 모습 보려고 어른들은 지갑을 흔쾌히 열기도 하죠. 큰날 하나 이제 지나 보냈고요. 5월의 남은 날들도 감사 가득히 평안히 잘 지나 보내야겠습니다. 5월 들어 본격적인 일상의 시작과도 같은 오늘이에요. 1부 끝곡은 나나위나 Let the Children Have a World 들으면서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닫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장희관의

0: 지금 자연은
1: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수요일 CBS 아침 뉴스 이지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선사화물선 남우호의 폭발 및 화재 사고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우호가 선박의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하기로 한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들은 공격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우호의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으로 기정사실화하며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복구 기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우호를 인근 항구로 옮긴 후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남우호를 두바이항으로 예인한 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선이 예인선에 끌려 이동하면 속력을 내기 어렵고 국내 조사 인력 파견과 분석 기간을 고려할 때 조사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남우호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예비 발전기가 가동되고 있고 식량과 식수도 확보돼 있어 선원들의 선내 생활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남우호 인근에 정박한 한국 선박들에게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들은 약 500km 떨어진 카타르 부근 해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이 자국 선박의 보호를 위해 더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에 참여할 것을 공식 촉구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남우호의 사고를 두고 이란의 무차별적 행태라고 날을 세우며 미국 중부사령부가 해당 선박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과의 휴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란이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작전 참여 공개 압박에도 정부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주목하고 있으며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하여 관련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에 따라 정부의 대외 기조가 바뀔 수 있고 파병 시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과 대미 관계 등을 감안해 분석 결과를 기다리며 후속 조치를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교통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보도했습니다. 프레스TV는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공식 이메일을 통해 안내사항과 통행 규정을 전달받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선박들은 이 규정에 맞춰 운항 방식을 조정해야 하며 해협을

0: 을 건너기 전에 반드시 사전 통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광주시 도심에서 심야에 여고생을 묻지마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 씨는 어제 새벽 광주 광산구의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같은 나이인 B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각각 50%를 적용한 결과 박전 장관이 이영풍 전 KBS 기자를 꺾고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번 부산 북구갑 보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파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소재 한인타운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당국은 텍사스 댈러스 북부 캐럴턴의 K타운 플라자에서 60대 한모 씨가 다른 한국인들을 총으로 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사건 현장 인근에서 붙잡혔으며 사상자들은 한 씨와 사업 관계에서 만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이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1: 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겠는데요. 현재 서울 10도 안팎의 서늘한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낮 동안 24도까지 예상돼 포근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은 동두천과 춘천이 24도, 대전과 광주 25도, 대구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봄바람이 다소 강한 곳이 많아서 이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외선이 강하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울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CBS
5: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이순환 우수제품.
7: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무상 방문 수거.
7: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7: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8: 물이 새는 축사나 공장의 지붕을 고치는 작업,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작업, 채광창을 밟아서 깨지거나 발을 헛디뎌 떨어질 수 있는 장소, 잠깐이라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추락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광창을 덮거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9: 정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안전시설 설치 비용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산업안전포털에서 신청하세요.
8: 내일 더 안전하게,
9: 내일 더 행복하게.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0: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1: 엄마.
12: 민준아. 유정아.
13: 필요할 때 확장돌봄.
14: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0: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2: 나도 바쁘니까 끊어.
0: 주말에도 긴급 돌봄.
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활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3: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0: 7시 10분입니다. 이어서 박성태의 뉴스쇼가 방송됩니다.
1: 박성태의 뉴스쇼.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7도로 일교차는 15도 안팎입니다. 호르무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대응책 마련과 미국의 군함 파견 요구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박원근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는 여의도 빅포 토론입니다.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 초반 예상과 달리 일부 지역에서는 박빙의 접전도 펼쳐지는 곳이 있습니다. 공천 갈등과 또 조작기소 특검과 같은 이슈들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각 당의 대표 스피커들과 집중적으로 토론해보겠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박성태 뉴스쇼 출발합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현대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2: 청와대 호르무즈 대응 전략 고심.
1: 예,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우리 선박이 피격이 추정되는 겁니다. 어제 박순봉 기자가 얘기를 해줬는데 일단 여기에 정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고요?
2: 네. 어제 후속 조치도 마련하고 또 상황도 파악해야 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동시에 열었거든요. 청와대는 강훈식 실장 주제로 회의를 했고요. 외교부도 2차관 주제로 이 재해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지 이걸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 정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거로는 인명피해는 없고요.
1: 예.
2: 그리고 4시간 만에 화재는 자체 진압한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추가 피해는 없는 걸로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계획은 선박을 인근 항구 두바이 항구로 옮긴 다음에요. 현지에서 인력 파견해서 일단은 안전검사를 하고요.
1: 예.
2: 그다음에 정부에서 조사관 보내가지고 왜 불이 났는지, 왜 폭발이 났는지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0: 우리 정부의 기조가 좀 중요한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아까 피격이 추정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 예.
0: 지금 정부 입장은 공개적으로 피격됐다라고 표현한 적은 없고 폭발과 화재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 기관실 좌현, 그러니까 배의 왼쪽 사이드에서 폭발이랑 화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부에서 화재가 난 건 아닌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폭발과 화재가 있었다. 이 두 가지도 역시 근거로, 피격의 근거로 보이는 지점들이거든요.
1: 피격의 가능성이 크지만 단정할 수 없는 거고 그건 우리가 보는 거고 이제 정부는 아직 조사를 해봐야 할 수 있다. 신중한 입장이군요.
0: 맞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새벽에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1: 예.
0: 이란이 폭격했다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같이 구출 작전하자, 프리덤 프로젝트 같이 하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어제 청와대랑 그다음에 외교부 등등에서 입장이 쭉 나왔는데 정부 입장을 딱 요약을 해보면 프리덤 프로젝트, 그러니까 미국이 이 구출 작전 존중하는데 그렇지만 아직 원인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대응은 원인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볼게.
1: 예.
0: 이런 정도의 입장이고요. 더 요약을 해보면 신중 모두, 신중 기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양자를 모두 고려한 그런 외교 스탠스를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1: 예.
0: 같아요.
1: 그러니까 트럼프는 한국도 당했잖아. 자, 같이 싸우자. 이런 것이고 우리는 잠시만 당했는지 일단은 알아보고 그 뒤에 또 우리가 대응책을 낼게. 뭐 이런 거군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조사관 파견한다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을
1: 예.
0: 거고요. 미국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브리핑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한국을 딱 찍었습니다. 한국이 나서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물론 일본, 호주, 유럽도 얘기를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방어에 참여해야 된다 이 얘기를 분명히 했다라고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1: 예, 예, 이 부분 좀 더 김준일 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황은 정확히는 모르죠. 현재 우리 조사단이 가서 이게 피격이 맞는지 어떤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이제 안전이 될 테고요.
2: 예.
1: 청와대가 그렇게 신중하는 것도 이유가 따로 있죠.
2: 예, 일단 그 배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 지역으로 좀 옮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1: 예.
2: 한국 선박들이,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조금 더 호르무즈 해협 그 딱 좁은 구역에 좀 더 이제 예. 뭐 붙어 있다라면 카타르는 안쪽에 있거든요.
1: 좀 더 안쪽으로 옮겨갔군요.
2: 페르시아만 예.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한국 선원들 안전을 위해서 옮긴 상황이고 이게 지금 약간 미스테리예요. 좀 박순봉 기자가 간단히 얘기를 했지만은
1: 예.
2: 소위 말해서 이제 외부 천공 구멍이 안 뚫렸다라는 거예요.
1: 만약 구멍이 안 뚫렸다.
2: 예, 외부에서 공격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배 구멍이 나가지고 이렇게 막 난리가 났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예.
2: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제 내부 폭발이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뭐 화재가 나기는 했는데 그게 뭐 그러니까
1: 안쪽에서 난 건
2: 예,
1: 아니고
2: 안쪽에서 났다라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오일 탱크가 없는 기관실이라고 보면은 만약에 내부에서 났다라고 하면은 뭐 이 배의 결함으로
1: 예.
2: 그러면은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 나는 게 보통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수중 드론이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기뢰나 이런 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게 반드시 예를 들면은 꼭 직격을 맞지 않더라도 뭐 버블 제트에 의해서 뭐 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1: 예.
2: 가지 가능성들이 일단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1: 기뢰는 이제 버블 제트 같은데 아는데 뭐 현재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다른 쪽에서 피격된 뭐 이란 드론이 와서 잠깐 부딪혔다든지
2: 예.
1: 파편이 또 날라왔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2: 그래서 이제 정밀한 감식이 필요한데 이게 꽤 오래 걸릴 것 같다
1: 예.
2: 그 와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 선박이 혼자 움직여가지고 된 거니까 빨리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라 이런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일단은 검토를 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게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
1: 예.
2: 이란 정부에 이제 50억 달러를 이제 지급을 한 게 있거든요 지원을 정확하게는
1: 예.
2: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이나 이제 서방 국가에서는 소위 말해서 통행료 낸 거 아니냐 지금 이란은 완전히 이제 세팅까지 다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1: 예.
2: 미국 선박은 통과 못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돈을 받겠다
1: 예.
2: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미국이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런 긴장 관계가 있고 최근에 교전도 있었던 건데 한국이 이거를 지급한 거 아니냐 사실상 뭐 이런 의심도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압박이 가해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 만약에 이란에 의해서 우발적이었든 의도적이었든 공격이 확인이 되면은 이 프로젝트의 프리덤 프로젝트 프리덤에 참여할 가능성이 꽤 높

0: 커진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앞서 이제 이란의 인도 적절 50만 달러 지원을 한 건데
0: 아 제가 50억 달러라고
1: 예, 50억 달러 너무 많아가지고
0: 너무, 예, 죄송합니다.
1: 50만 달러 예, 예. 지원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란이 만약에 우리가 피격을 당했다고 해도 이란의 고속 함정이랄지 또는 어떤 공격 수단이 한국 선박인 HMM 소속 선박을 타깃으로 한 건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어떤지.
0: 그렇죠. 이제 이게 우발적인지 아닌지 다만 그게 타깃으로 했는지 여부가 밝혀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인은 알 수가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의도성을 하려면은 그쪽에서 다 대답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냈는지
1: 그렇군요.
0: 일부러.
1: 그쪽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다 나와야 되겠군요.
0: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물밑에서 소통을 하고 있는 거는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확인될지는 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1: 이게 이제 이란과의 관계도 신경을 써야 되고 미국과의 또 한미 동맹 관계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상당히 힘든 국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돼야 될 건 우리 국민의 안전일 거고요. 이건 좀 뒤에 박원근 교수님과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볼까요?
2: 2차 특검 한동훈 출국 금지.
1: 예, 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냈습니다.
2: 네. 예. 이게 알려진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2차 특검이 먼저 브리핑을 하거나 뭐 공지를 한 건 아니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 일이니까 조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조회를 해보니까 출국 금지가 돼 있으니까 이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특검이 다시 이제 문의가 또 많았을 거잖아요.
1: 예.
2: 확인해주는 공지 문자를 보내면서 알려지게 된 거고요. 시간 순서대로 쭉 보면은 어제 오후 4시 4분에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씁니다. 이재명 정권의 종합특검이 저를 출국 금지했다. 정치 특검하고 민주당이 쇼만 거듭하고 있다. 이번에도 할 테면 해보라라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단 선거 개입은 안 된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기자들이 이 글을 보고 나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 2차 특검의 공지 카톡방이 있거든요.
1: 예.
2: 여기에서 대변인이 4시 41분하고 51분 두 차례 공지를 하는데 내용을 요약하면은 출국 금지한 거 맞다. 네, 사건은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이고 고발장 접수돼서 했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이 뭐냐면은
1: 예.
2: 그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를 했었잖아요.
1: 예.
2: 그 이거를 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한 건데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 정적 제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을 해가지고 표적 조작 수사를 시켰다. 이런 의혹입니다. 그래서
1: 예.
2: 한동훈 전 대표뿐 아니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이원석 전 검찰총장, 그다음에 수원지검 관련된 여러 검사들,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이제 뭐 논란이 되고 있는 박상용 검사 이런 인물들까지 그 고발 대상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1: 예.
2: 한동훈 전 대표는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해 주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 출국 금지 기간이 4월 13일부터 5월 12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4월 13일 그날이 자신이 이제 만덕 집을 구한 날이라고 이제 알려진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출마를 하겠다라고 한 걸 좀 보여준 날에
1: 예.
2: 특검이 그 출금을 걸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선거 개입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친한계 쪽의 분위기를 들어봤는데 일단 이게 뭐 악재냐 호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호재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인사가. 그러면서 이게 영남권이고 탄압받는 그림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선거 후보한테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뭐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1: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을 압박해서 뒤에서 조종해서 어떤 당시 이재명 대표 사건에 관여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고발했는데 그때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전 대표도 고발했고 그때 이원석 검찰총장 뭐 윤석열 다 고발했던 이분들도 지금 출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2: 이거는 이제 본인이 확인해줘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1: 본인이 확인해야
2: 지금 특검이
1: 거군요.
2: 공식적으로 먼저 우리가 누구 출금했다 이렇게 밝히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수사기관들이
1: 예.
2: 우리 누구 출국 금지 시켰어요 이렇게는 잘 공지는 안 하거든요.
1: 원래 이제 개인에게 통보도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경우도 많고
2: 그렇죠. 자신이 조회해서 아는 경우가 오히려 많겠죠.
1: 예. 자 김준일 평론가는 어디에 주목하셨습니까?
0: 뭐 출국 금지 이제 수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지금 특검에서 이 답변한 게 보고 좀 의아했어요. 뭐냐면은 한 시민 단체가 고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예. 했다. 시민 단체가 고발하면은 다 출국 금지 않아요?
1: 그러니까 뭔가 의심의 정황이 수사의 필요성 정황이 좀 많아야
0: 예.
1: 하는 거지 고발하면 다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이 혐의를 포착을 했거나
1: 예.
0: 그리고 수사가 지금 이제 5월 13일까지면은 5월 12일까지면은 이제 절반 지난 거잖아요. 지금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그러면은 이 출국 금지 기간 동안 수사가

0: 진척이 됐었어야 되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뭐 언론 보도가 아직 뭐 취재가 안 돼서 있을 수 있지만은 나온 내용이 없어요, 지금까지. 뭘 하고 있는지, 실제 그러면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뭐 이원석 다른 분들도 다 그러니까 출국 금지가 됐을 거예요. 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만 했겠어요, 그러니까.
1: 그렇죠, 다 했겠죠.
0: 고발 들어온 사람들은 다 했을 텐데 이게 좀 이상하다, 제가 보기에는. 관례적이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치적 뭐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비춰질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1: 제가 보니까 보통 네. 법무부 장관이 수사가 필요할 때 출국 금지를 승인할 수 있는데 원래 검찰이 요구해서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좀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게 짙을 텐데 지금 선거 뛰는 사람이긴 한데.
0: 그러니까요. 뭐 다른 사람들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을 수는 있겠죠. 뭐 예. 이원석 수원 전 수원지검장 차장 뭐 검사들을 다 이제 그러니까
1: 이게 추계하면서 통으로
0: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시켜가지고 한동훈 시켜가지고 한동훈이 이를테면 이원석 검찰총장 시키고 이원석이 수원지검장 시키고 이 라인을 싹 고발한 거거든요.
1: 예.
0: 뭐 이게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이 한 달 동안에 밝혀질 것인가? 이게 사실 그리고 이제 지금 조작 기소 특검하는데 그쪽에 들어갈 내용이기는 해요. 이게
1: 예.
0: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이쪽에서 2차 종합 특검에서 할 내용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이게 좀 이상하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예. 음모론 그런 게 아니라 통상적이진 않다 사실은.
1: 뭐 예. 과하다 정도는 될 수가 있겠고요.
0: 좀 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 예. 예.
0: 근데 이제 오히려 이런 정무적 고려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왔으니까 그러면 일단 다 걸어두고 이런 식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후보가 요거를 요 타이밍에 좀 활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1: 근데 한동훈 전 대표도 이거 본인이 조회한 거잖아요. 원래 시스템에 조회하면. 나오게 돼 있는 건데.
0: 근데 뭐 어제 조회했겠어요. 그 전에 조회했겠죠. 근데 푸는 타임 이거는 뭐 추론이긴 합니다.
1: 예.
0: 푸는 타이밍이 지금 타이밍에 한번 푸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1: 김진일 평론가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선거에 도움이 됩니까? 악영향입니까?
0: 딱히 손해 볼 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5월 12일 안에 그러면 뭐가 무슨 범죄 혐의점이 나오면은 당연히
1: 예.
0: 뭐가 되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됐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서. 예.
1: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뒤에 또 저희 스페셜 토론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좀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부산 북구감 뉴스입니다. 어제 부산 북구감의 공천이 마무리됐죠?
2: 네. 박민식 후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 박민식 전 장관하고 이영풍 전 KBS 기자가 경선을 했는데 여기서 승리해서 후보가 된 거고요.
1: 예.
2: 이렇게 되면 3자 구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이미 하정우 전 수석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방금 대화 나눴던 무소속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총 3명, 그러니까 야권 후보는 2명, 그다음에 여당 후보 1명 이렇게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구도다 보니까 사실은 단일화가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 예.
2: 지금 야권의 후보들은 모두 일단 거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자회견을 바로 했는데 단일화 가능성 제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친한 개인 신지호 전 의원이 어제 라디오 출연해가지고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 50보 100보 윤어게인 아니냐. 그런데 이재명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서 윤어게인이랑 연합한다는 게 명분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지 않는 게 낫다 단일화는 이런 입장을 양쪽 모두 내놨습니다.
1: 예.
2: 그리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원래 계속 단일화하면 안 된다 연대하면 징계할 거야 이런 입장이었었잖아요.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 입장을 다시 한번 못을 박았거든요. 이 얘기는 직접 한번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누시죠.
1: 네.
3: 제명을 했던 인사에 대한 연대, 이 문제와 다른 당과의 연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예전에도 밝혔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 입장에 변화는 없습니다.
2: 요약하면은 원칙 갖고 제명을 한 거고 제명한 사람이랑 연대하면 안 돼. 입장 변화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1: 예.
2: 분위기 속내가 진짜 어떤가 그 당권파 인사하고 친한 게 쪽하고 고루 물어봤는데 좀 흥미로웠던 점은 논리가 크게 보면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속내로도 단일화 안 하는 게 낫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당권파 인사 어제 만나서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은 만약에 박 후보랑 그다음에 한 후보, 그러니까 박민식, 한동훈이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표가 한쪽으로 온전히 넘어가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1: 예.
2: 당대표 지지자들 중에서 대부분이 한동훈 전 대표가 당을 망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단일화를 했는데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로 단일화가 됐다 이랬을 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아 대표 말 듣고 쫓아가서 찍을까? 아닐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1: 예.
2: 한동훈 전 대표가 망쳤는데 이러면서 안 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한동훈 전 대표를 찍으려던 사람이 박민식 전 장관으로 단일화가 됐다라고 해서 가서 찍을 거냐?

0: 으로 득표율이 높았던 거지 하정우 전 수석은 전재수 전 의원만큼은 못 갈 거니까 결국엔 30%대 득표율에 갇힐 거고 그러면 오히려 단일화를 안 하고 삼자구도에서 박민식 전 장관을 쪼그라뜨리는 게 낫다.
1: 예.
0: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쏠림 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거다. 이것도 양쪽 모두 입장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1: 한동훈 전 대표 쪽이나 박민식 후보 쪽이나 다 그냥 3자구도로 가는 게 낫다라는 입장인 거군요.
0: 일단은 네. 그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물론 또 단일화는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김준일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북갑의 구도 지금 3자구도로 약간 굳어지는 모양새이기도 해요.
2: 예,
1: 예 말씀 박수봉 기자 얘기처럼 일단은 뭐 양 후보 측에서 어차피 일 플러스 1이 2도 안 된다.
2: 네.
1: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2: 어제 그 여론조사 SBS 여론조사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설명드릴게요.
1: 예.
2: SBS가 여론조사 기간 입소스에 의해 지난 1일부터 3일 부산 북구 지역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했어요.
1: 예.
2: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삼자구도에서는 하정우 38, 박민식 26, 한동훈 21. 그래서 물론 이제 오차범위 내기는 하지만 박민식 후보가 수치가 더 나왔어요. 한동훈 후보보다.
1: 예.
2: 그러니까 1강 2중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나왔던 그 부산 MBC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한 부산 북구감 유권자 대상으로 584명 이것도 5월 1일부터 3일까지 동일한 기간이에요.
1: 같은 기간이네요.
2: 네. 정확하게 같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정우 34.3 한동훈 33.5 그리고 박민식 21.5. 그래서 이게 완전히 여기는 2강 1중이에요.
1: 예.
2: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같은 기간에 조사를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1: SBS가 입소스에 의한 조사. 또 앞서 이제 하정우 한동훈이 양강 구도를 형성한 거는 부산 MBC가 한길 리서치에 의한 조사.
2: 예.
1: 기간은 같은데요. 방식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됐습니까?
2: 그러니까 이게
1: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네. 이거 그러니까 뭐 필요한 것만 체리피킹하면 안 되고요. 네.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부산 아니 그 SBS 입소스는 무선 전화 면접이에요.
1: 무선 전화 면접 100%.
2: 예, 100%라고 하고 요 지금 MBC 부산 MBC 한길 리서치는 ARS 무선
1: 예.
2: ARS가 84.3% 한 85% 정도 되고 유선 RDD 랜덤으로
1: 예.
2: 이제 유선으로 건 게 15.7. 그래서 유선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보수 유권자들이 좀 더 많이 잡힌다.
1: 유선 전화를 받는.
2: 예. 예. 그게 이제 집에 있는 사람들이 뭐 노인이시거나 뭐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가정 주부거나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약간 더 강한 사람들이 많이 받는다 하나.
1: 예.
2: 또 하나는 정치 고관여층들이 ARS에 더 많이 응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정치 고관여층들은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한동훈.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응답을 많이 했다라고 보는데
1: 예.
2: 전화 면접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직은 그 일반 시민들까지는 이게 한동훈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이 불진 않았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일반적인데 여기에서 재밌는 게 단일화를 물어봤거든요.
1: 예.
2: 보수 단일화에 대해서 찬성 39, 반대 34인데 특히 국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64, 반대 23. 그러니까 더블 스코어예요. 그 얘기인즉슨 박민식 후보가 안 한다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단일화를 안 할 수 없는 환경으로 갈 수도 있겠다 지금.
1: 예. 예.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절대 다수가 무조건 단일화해서 이겨야 된다. 이건 아닌 게 좀 보이네요. 찬성이 앞서 64라고 하셨으면 일부는 서로 싫어 단일화 안 해도 돼. 이런
2: 네.
1: 국민의힘 지지층 내 민심도 있다는 거잖아요.
2: 그렇죠. 근데 3분의 2와 3분의 1이면은 정치에서의 여론조사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1: 꽤
2: 다수가 꽤 큰 다수가 이제 단일화를 원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두 조사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쪽은 유선 15% 그리고 ARS 조사했고 한쪽은 전화 면접 조사였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네,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호르무즈 해협 사고 관련된 겁니다. 해협 인근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고요. 우리 정부는 이제 이에 따른 대처 방안, 왜냐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선박도 당했잖아. 같이 호르무즈

0: 해방작전에 참여합시다 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 사건 어떻게 봐야 될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일단 이 사고부터 아직은 모릅니다. 우리 조사단도 이제 가서 알아볼 건데 선박 외부에서 폭발이 있었고 화재가 났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피격일까요? 사고일까요?
1: 현재로서는 사고보다는 피격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라는 것이 판단이고요. 근데 피격도 단순히 이란이 직접적으로 한국 선박을 노렸느냐, 의도적으로 피격을 했느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프리덤 프로젝트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은 분명하게 피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랑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까지 다 나서서 그래서 한국 선박을 노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좀 신중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HMM 그 전 현대상선 그 관계자 남우호죠. 따르면 일단 내부에 의한 사고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외부에 의해서 타격을 받았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유실된 기뢰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것은 우리 정부가 좀 더 확인을 하고 밝혀야 되는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결정이 확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방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사실 지금 휴전 중인데 계속 이 휴전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트럼프는 해방 프로젝트라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개방시키겠다. 무력으로 개방시키겠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란에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막겠다. 움직이면 쏜다. 사실 이 분위기예요. 몇 다른 나라의 화물선도 좀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긴장이 조금 높아진 것 같긴 합니다.
1: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새로운 또 카드를 이번에 해방 프로젝트, 프리덤 프로젝트라고 부르면서 던진 거죠.
0: 예.
1: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오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군사작전에 가까운데 내세운 명분은 인도주의적인 명분입니다.
0: 예.
1: 왜냐하면 그 안에 미국 발표에 따르면 약 1,550척 정도의 그런 선박들이 갇혀 있지 않습니까?
0: 예.
1: 벌써 두 달이 넘어가는 거고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그 선원들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1,500척 정도 되는 그 선박들을 빼내는 것이 이번 그 해방 프로젝트의 기본 목적이다.
0: 예.
1: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말이 그렇지 이것은 사실상 군사작전이고 뭐 미사일 유도함 전함을 비롯해서 미군의 15,000명 정도의 병력이 지금 동원되고 있고요. 헬기도 있고요.
0: 예.
1: 그렇다면 만약에 이 그 해방 프로젝트가 제대로 구성이 돼서 시행이 되고 성공을 한다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은 미국이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것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현재까지 보면 그 나온 선박은 사실은 미국의 호의를 받았다 해더라도 미국이 한척 호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약간 안전 통로를 만들어주고 정보를 제공하면서 나와라고 얘기를 해갖고 미국 상선 두 척이 지금 나왔다.
0: 예.
1: 그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의 나머지 통제권은 이란이 반발함으로써 더욱더 그 못 나오고 있다. 최소한 그전에든 하루에 한 자리 정도 숫자의 그 함선들이 나오고 선박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못 나오고 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0: 예. 해방 프로젝트 관련돼서는 잠시 뒤에 또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선박이 피격으로 추정되는 그런 게 다 있으니까 약간 해협 내 군사적 긴장은 더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1: 그렇습니다. 그 당연히 이란의 입장에서는 그 한국 선박뿐만 아니라 영국 선박 두 개 또 푸자이장 한 쪽에도 공격을 시작을 했고 또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레이트 쪽도 19발의 드론과 미사일에 그런 공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란과 미국이 둘 다 이것이 완전히 휴전협정이 결렬돼서 전면전으로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전보다는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서로 간의 무력 충돌이 더욱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한복판에 현재 한국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0: 예, 한국 화물선 26척이 지금 해협 안쪽에 있습니다. 일단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1: 그래서 일단은 그 이번 같은 경우에도 남호 같은 경우에도 이 해방 프로젝트 저희가 자세한 내막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쪽

0: 그 이른바 이란이 통제하고 있다는 그 구역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난 거라고 판단이 되고 정부는 그것을 일단 안쪽으로 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깊숙한 안쪽이죠. 예. 그렇다면 아랍에미레이트 쪽으로 많이들 다시 우리 선박들을 움직이라고 했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좀 안전하죠. 왜냐하면 예. 늘 그 군사적인 충돌이나 사고가 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나중에 탈출하기가 더 어렵다. 왜냐하면 1,500척 정도가 있고 정말 이란과 뭐 미국이 성공적으로 종전을 해서 완전히 항행에 통과가 될 그런 상황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우리를 일정에서는 탈출을 해내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그만큼 나오는 길이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 시간도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해협 쪽에 지금 그러니까 혹시 기회가 생길까 해서 배들이 많이 몰렸는데 일단 피격인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란이 여기서 군사적 소요를 일으켰다. 뭐 이렇게 현재는 이해하고 있는 게 낫겠군요.
0: 그렇죠. 왜냐하면 이란이 공개적으로 미국의 그 해방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신들이 대응을 하고 이것은 군사작전을 통해서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현재로서의 우리가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긴 하겠지만 어떤 이란에 의한 그 어떤 행위의 결과로 우리가 피해를 봤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란이 만약에 공격을 한 거라면,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피격을 당한 거라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란의 특사도 파견하고 얼마 전 이란 외무장관과 우리 외무장관의 통화 이런 내용 보면 관계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0: 우리의 그 가능성, 의도적일 가능성은 저는 커 보이진 않습니다. 방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미국의 동맹국들 중에 그래도 중립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 중립적인 위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한국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란의 반관영 통신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사설을 냈는데 어쨌든 나머지 국가들은 직접적으로 미국의 군사작전에 참여하진 않지만 그래도 미국 편을 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사도 파견을 됐고 우리가 또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50만 불 뭐 그렇게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1: 예.
0: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의 동맹국이긴 하지만 이란과의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다.
1: 예.
0: 또 이란의 입장에서는 현재 외교적인 고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립을 탈파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도 한국과의 그런 어떤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고 있다.
1: 예.
0: 이제 그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의도적으로 한국 선박만을 또 타격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의구심이 남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 의도적이라고 보기에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고요. 지금 속보가 하나 있는데 이란 대통령이 이란은 국제법 내에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무력은 불허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속보인데요. 이란 대통령입니다.
0: 예.
1: 대통령이 이제 최고 실권자는 이란에서 아니더라고요.
0: 예.
1: 어쨌든 우리는 무력은 불허한다. 이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0: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이란의 기본적인 이른바 뭐 협상파와 강경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은 좀 논쟁적인 부분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페제시키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제법, 협상, 외교를 중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1: 예.
0: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군사적인 충돌이 혹시라도 확전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내부 사정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은 알려지고 있는 거고 경제적으로
1: 예.
0: 어려움이 큰 거죠. 그래서 과연 시간은 누구 싸움인가라는 걸 이란과 미국 사이에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란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무력 충돌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특히 페제스키안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서 미국과의 좀 대화를 해나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또 그런 담화가 나왔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1: 예.
0: 특히 최근에 방금 말씀 나누고 있는 이 해방 프로젝트에서 한국을 비롯해서 영국 또 그런 데에서 무력을 사용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세스 국방장관까지 나서서 이것은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뭔가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 예, 사실 최근 하루 이틀 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앞서 이제 해방 프로젝트 관련돼서 또 이란이 이제 선박들을 화물선들을 공격하기도 했고 미국도 이란의 고속정을 침몰시키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와서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아 이런 메시지로도 해석이 충분히 되네요.
0: 그렇습니다. 이게 이란과 미국이 서로 간에 일정 수준 무력 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모멘텀을 계속 가져가려고

0: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이란을 비난을 하면서 또 같이 얘기하는 것이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1: 예.
0: 이란도 공격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을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지켜봐야긴 했습니다만 과연 이란에서의 통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1: 이란의 통제 체제라고 하면
0: 왜냐하면 지금 페제스키안 대통령 같은 사람은 어쨌든 무력을 원치 않는다라는 예. 국제법 안에서 움직이고 또 협상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 선박을 비롯해서 또 영국 선박들이 공격을 받은 것은 이란 혁명 수비대의 해군들의 역할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테헤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현장에서 지도자와 현상 지휘관과의 소통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1: 예.
0: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 이란은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0: 예.
1: 그 외에는 이제 무스타바가 있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앞서 이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나 또는 갈리바프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병렬적인 권력을 갖고 있나 아니면 혁명수비대 지휘를 받는 건가요?
0: 현재로서는 모스타바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예. 그
0: 최고 지도자가 방금 말씀하신 혁명수비대의 그런 권력들도 있는 거고 또 이 행정부의 대통령의 그런 권력들도 있는 거고 그것을
1: 예.
0: 총괄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모스타바 최고 지도자인데
1: 예.
0: 우리가 그간 봐왔습니다만 아직 좀 묘연하지 않습니까? 정말 제대로 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뭐 심지어는 뭐 그 이란에 없다라는 얘기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1: 예.
0: 얘기가 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현재 모스타바를 비롯한 최고 지도자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페제스키안이나 아그라치나 그런 외무부 장관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협상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1: 예.
0: 혁명수비대는 아주 강경한 군사적인 옵션을 여전히 열어놓고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 둘 간에 얼마만큼 조율이 되고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1: 예.
0: 지금까지 보고 있는 것을 보면 조율에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보이고 있다. 특히 그 이번에 우리 한국 선박이 피격을 받은 것이 과연 그런 조율이 잘 돼서 나타난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우발적인 것인가라는 것들은 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 일부에서는 이제 협상파와 강경파. 강경파라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국합, 배드캅 전략으로 해서 협상력을 높이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원래 둘이 사이 안 좋아. 그냥 서로 각자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0: 완전히 권력 투쟁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1: 예.
0: 모든 국가들이 다 비슷하죠. 왜냐하면 그 국가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 예.
0: 그거는 이란이 신정 체제라고 하고 사실은 상당히 권위주의 체제고 최고 지도자가 모든 결정을 하긴 하지만 심지어는 북한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서 다른 내용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런 면으로 놓고 볼 때 아마도 이란 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거고요. 다만 그중에 어떤 의견을 취사 선택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최고 지도자의 역할인데 그것이 그렇게 아주 유연하거나 혹은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 예.
0: 강경한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면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협상안들이
1: 예.
0: 뭐 14개가 됐다, 9개가 됐다, 10개가 됐다 계속 오고 가는데 그중에 가장 미국이 원하는 이란의 그 핵 능력을 제한하는 거.
1: 예.
0: 그것은 아예 협상은 종전 이후에 하자라고 얘기하니까.
1: 이란 측에서.
0: 그렇죠. 예. 이란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미국과의 사실상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읽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려지는 있는 것이죠.
1: 예. 지금까지 이제 우리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의 뭐 피격 정황과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을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게 압박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해협에이스는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 군도 참여해라 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하냐면 해방 프로젝트 관련된 한국의 함유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이란이 발포를 했다. 이제 한국도 작전에 참여할 때가 됐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제 나왔는데요. 핵심을 얘기하면 검토입니다.
0: 네.
1: 일단 진상 파악도 하고 그다음에 한반도 대비 태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현재 약간 어떻게 보면 유보적인 입장을 낸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우리 정부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1: 예.
0: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서 말씀드린 헤그세스 장관까지 나서서 한국의 동참을 요구 사실상 해오고 있는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동참을 한

0: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까지의 미국의 동맹국들 중에 유일하게 동참하는 국가가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동참이 아니라 사실상 군사 작전에 준하게 되는 것이죠.
1: 전쟁터에 우리 군이 가는 거죠.
0: 그렇죠. 이게 해방 프로젝트라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안에서 이란과 미국 사이에 교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1: 예.
0: 그렇다면 우리가 해군력 뭐 그 우리의 군함을 파견한다 하면은 그 교전의 한복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의 그런 요구를 완전히 거부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간 봐왔습니다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 수준 보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나토의 독일 같은 경우에 물론 이것은 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원래 계획되긴 했지만 정치적 메시지를 살려서 단기간 내에 5천 명을 지금 빼겠다 그 이상을
1: 주동미군을
0: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1: 예.
0: 이게 똑같은 게 한국 주한미군이랑 우리 관세 문제에 걸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격까지 당했다라고 미국이 주장을 하는데 한국 선박이 만약에 한국이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또 미국에 의한 보복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1: 예.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이것은 만약에 이것이 피격이 맞다라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란이 그랬다 하면은 이것은 우리 자국 성과 우리 그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가 또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여전히 25척이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데 그 25척, 예, 한 척을 빼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 정부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차원의 방정식이 우리 앞에 지금 던져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일단 말씀하신 대로 뭐 영국, 독일 어떤 나라도 이 작전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좀 거부해놓고 시간을 끄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을 강조해서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는 주장도 일부 이제 극우층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1차적으로 저는 정부가 지금 시간 벌기를 좀 하고 있다라고 벌써 생각이 듭니다.
1: 예.
0: 왜냐하면은 이것의 가장 큰 중요한 전제는 과연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 우리 선박이 공격을 받았고 또 피해가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부유된 기뢰에 의한 것인지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이것이 이란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표적으로 한 것인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던져지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 작업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게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시간을 좀 벌어야 되겠죠.
1: 예.
0: 벌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놓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 미국에 올인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양자택일이 아니라 중간 정도에서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그 고민을 해야 된다. 1차적으로는 일단 그 다국적 군이 구성될 가능성은 여전히 놀려 있지 않습니까?
1: 예.
0: 뭐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일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가정하에 정말 이란의 피격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단 군사적으로 우리가 군함을 보내기보다는 후방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 지금 필요한 방어 무기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1: 예.
0: 이제 그런 걸 보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또 대처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상황을 보고 시간을 버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예, 상황을 보고 시간을 버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라도 만약 정말 급박하게 트럼프가 또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요.
0: 네.
1: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자동차 관세 같은 걸 얘기하면서 압박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일단은 유보적으로 가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조언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0: 다른 국가와 같이 행보를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죠.
1: 예.
0: 우리가 피격을 받았다라는 것은 있긴 하지만 피격을 받은 것은 영국도 피격을 받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근데 다만 나토 국가처럼 완전히 딱 선을 그어서 자신들은 군사적인 것에 참여하지 않고
1: 예.
0: 더군다나 이제 종전 이후에나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또 트럼프를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이 일단 확실한 상황을 좀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옵션. 제가 뭐 일부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4단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대응 전략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1: 예.
0: 4단계가 이제 군사적인 그런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단계를 하나하나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선박의 안전, 또 우리 그 안에 있는 한국민들의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
1: 예.
0: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1: 일단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는데 이게 아 이제 미국 이란 전쟁이 더 다시 되겠구나 또는 협상을 위한 마지막 순간이다. 시간이 약 30초 남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0: 뭐 아직은 협상의 장이 열렸다라고 보는 게 낫죠. 왜냐하면 지금같이 교전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습니다.

0: 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 양쪽에서 이것이 협상의 휴전의 완전 종결은 아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중재를 해서 서로 간의 중재안이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은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이화여대 박원근 교수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6: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7: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8: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7: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9: 새벽밤 김치.
7: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10: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렉

0: TBS. Don't you know? 당신 곁에 CBS 라디오
1: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2: 아빠, 무슨 일이야?
3: 약을 먹었는데 열도 나고 두드러기가 심해져서 입원했어.
2: 의약품 부작용 아니야? 여기 전화해봐. 143330 6자리 상담번호
3: 143330 무슨 번호야?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번호. 약을 처방대로 먹었는데도 부작용이 생기면 정부가 보상해준대. 소송도 필요 없고 무료로 상담도 가능하니까 한번 해봐.
3: 번호가 뭐라고?
2: 143330 6자리 상담번호 143330.
4: 이 캠페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함께합니다.
5: 안전모 착용, 안전대 점검, 안전벨트 고정. 생명을 지키는 책임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노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집중 계도를 실시합니다. 사업주도 노동자도 우리 모두가 안전실천의 주체입니다.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코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알레르기 비염. 어떻게 예방 관리할까요?

0: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사무총장 조영주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개인별 원인 물질의 회피와 심한 계절엔 꾸준한 약물 치료가 중요합니다. 청결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시고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외출을 삼가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1: 검증된 치료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해 알레르기 질환을 이겨냅시다. 이 캠페인은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와 함께합니다.
2: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3: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4: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은 스페셜이 있는 날입니다. 여의도 픽포 토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여야의 대표적 스피커 이 네 분과 함께 28일 남은 지방선거 판세 그리고 쟁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아 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아 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0: 예, 오늘 스페셜 여의도 사당 대표 스피커들과 전국의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스페셜 덕분에 오늘 박성태 한 컷은 아이템을 제가 못 찾은 것도 있고 빠지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김재선 의원, 조국혁신당의 신장식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서로
2: 네.
0: 응원하는 의미에서 우리 같이 모셨으니까.
1: 네, 네.
0: 갑자기요? 축하드립니다. 좋잖아요, 아침에.
3: 아, 좋아요.
1: 예.
3: 좋잖아요.
4: 분위기 좋아요.
0: 네, 분위기 좋죠. 예. 천하람 의원님은 티를
2: 네.
0: 속옷을 축구 입고 지금 조기 축구에 갔다
2: 그냥 내복 아니에요 스타일이에요. 예. 아 제가 요새 그 초등학교에서 점심 시간에 축구 못하게 하는 문제랑 아. 그 운동에 사라지는 문제를 지적을 많이 예. 했는데 그걸 박성태 한 컷에서 다뤄 주셨어요.
1: 네.
2: 그래서 이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려고 예. 입고 온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우리 김재섭 의원님께서 관련해서 제가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법이라는 걸 발의했거든요.
0: 예.
2: 그래서 거기 공동 발의도 해주시고 그래서 약간 두 분께 감사한 마음을 또 이렇게.
0: 그러면 가실 때 벗어서 주시는 거예요?
2: 사인하고 사인해서 드릴까요?
1: 사인까지
0: 굳이 그렇게 빨아서 주신다면 혹시 모르겠는데요.
3: 목도리 벗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 아니, 벗고 가지 뭐.
3: 예. 범죄예요, 범죄.
1: 아니, 그 넥타이 범죄야? 색깔이 그래서 서로 지금
2: 아, 신장식 의원님 짜고 온거 아니냐.
0: 제가 중학생 넥타이

0: 좀 좋아하긴 하는데 네네네. 사실 너무 개혁신당 색과 같다 해서 잘 안 매거든요.
1: 아, 그럼 제 유니폼이랑 바꾸죠 뭐 넥타이랑.
0: 아니에요.
2: 더해지는 거잖아.
0: 근데 수요일 날 기자들이 저희 한겨레 뭐 시사인 시사인 김희재 오는데 반응들이 너무 진보 쪽 기자들만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 제가 아, 요땐 이 나이트를 매도 되겠다 했는데
3: 하지만 자켓은 파란색이라는 거
0: 오늘
3: 네. 파란색이 더 많아요.
0: 바뀐 줄 몰랐어요.
3: 파란색이 더 많아요.
0: 그런데 제가 넥타이를 벗으려고 그랬더니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님이 그냥 벗지 마세요. 좋아요라고 했고 김재수 의원님께 물어보니까 괜찮아요라고 해서 그냥 요 색을 계속 매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은 개혁신당 선전을 바라는 거죠.
4: 아니 개혁신당도 열심히 해야죠. 한국 사회에 이런 개혁신당이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당사의 기록에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아,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두 분이 사이 좋은 건 정말
2: 네. 선거 때 특히 사이가 더 좋습니다.
0: 선거 때.
4: 네, 정치에서 개혁신당이 좀 올라오면 밟아야 돼 또.
1: 아직은 그런 그러니까 저희가 있어. 아직 그 위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3: 저도 조국 혁신당 응원합니다.
0: 아, 그래요? 아, 이렇게 아 그러네. 아, 예. 예.
3: 모종의 이유로
1: 아, 자리 바꿔야 되겠네.
0: 정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제 28일 4주 남았습니다. 각 당에서 이번까지의 선거운동 어떻게 평가하고 또 우리가 주목하는 쟁점 뭔지 잠깐씩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일당인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님부터 얘기해 주시면.
4: 우리가 선거를 보면 이제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변수도 예. 있고 이제 뭐야 1차 방정식이냐 고차 방정식이냐 하는데 대체적으로 선거를 보면 여러 변수들이 있고 복잡한 것 같은데 구도가 딱 정해져요. 하나 그러니까 1차 방정식에 비슷해요.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전체 지방선거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업적과 이 국정 운영이 잘 되느냐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0: 예.
4: 그랬을 때 괜찮다 또 더 잘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일 선거 단일 전선의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것이 6월 3일 날 최종 그렇게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좀 더 잘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선거로 지금 가고 있다.
0: 이재명 정부의 중간 평가인데 예. 공부를 워낙 잘해놨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4: 걱정이 없다기보다는 그러한 흐름으로 이 선거가 치러지게 되고 그 흐름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0: 예. 제1야당 국민의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그러니까 우리 박성준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이고
0: 예.
3: 국민의힘 지지율도 낮고 뭐 어떤 심판적 성격도 강한 게 사실이었으나 과거형입니다. 최근에 그 공소취소 문제가 상당한 어떤 지선의 지형을 흔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공소취소라는 사건 자체도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는 듯한 그러니까 스스로 심판자가 돼서 자신의 재판을 하게 되는 그 최고의 권력자가 이제 이런 예. 것들은 중도층 민심에 대단히 큰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게다가 뭐 물론 최종 공천은 안 됐지만 김용 부원장에 대한 그 공천을 하자라는 의원들이 한 70명인가요? 뭐 사인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여당이 굉장히 오만해 보일 수 있다. 이제 예. 이 생각이 아마 지선을 임하는 유권자들의 생각에 깊이 박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제일 집중하고 있는 건 당연히 서울인데 이런 어떤 민주당의 오만, 그러니까 골프 칠 때 머리 들면 안 되고 예. 선거 치를 때 머리 들면 안 되는데 이 머리를 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 겹쳐서 모든 광역단체장 후보들 중에서 서울시장 민주당 정원 후보가 가장 최약체여가지고 아마 서울 지선판은 지금 상당히 많이 흔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여당의 또 정부의 오만을 평가하는 것이다라고 김재섭 의원이 얘기해 주셨고요. 제3당인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냐 중간 평가로 가면 그냥 민주당이 그냥 다 이깁니다.
0: 예.
2: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 윤호계인 아직도 윤호기는 제대로 못했네. 약간 2018년 선거 때
0: 예.
2: 야당 심판론이 작동을 했잖아요. 지금 오히려 야당 심판론이 작동하고 있는 선거 아닌가? 물밑에서. 겉으로는 위에서는 민주당 정부의 그 이재명 정부의 중간평가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만 그냥
0: 예.
2: 기본적으로 중간에 있는 선거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 절윤했느냐 윤호개인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중간평가 내지는 심판하는 성

0: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또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제 국힘 제로를 위해서 뭐 대구에서 부산에서 민주당이랑 전부 다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런데 이제 보면 뭐 평택이나 호남을 보면 야, 이 그 동지냐 동업자냐 이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우리 유권자들이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1: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0: 동지냐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아니라 후보 개개인의 면면을 봤을 때
1: 후보 개개인의
0: 예 당은 다르지만 이 사람은 이재명의 동지 민주당의 동지인 것 같고 또 민주당 당적을 파란 옷을 입었지만 약간 동업자 아니야 이재명에 기대서
1: 예
0: 동업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야라고 하는 게 어제도 제가 호남을 갔다 왔는데 호남이나 뭐 평택이나 이런 데서는 그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크게는 야당 심판 선거가 될 거다.
1: 야당
0: 국민의힘 심판 선거가 될 거다라고 보입니다.
1: 예. 예, 야당 심판 선거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 중에 네. 동진진 통합자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다.
0: 네, 그렇죠.
1: 혹시 성이 김 씨 아닙니까?
0: 뭐 김 씨도 있고 이 씨도 있고 좀 그래. 있습니다.
2: 네, 왠지 김모 씨의 아들이신 용남 후보님이 아니신가 생각도 드는데.
1: 예.
0: 네. 그 네. 바로 알아들으시네.
1: 천안한
0: 그쪽 당에서 같이 계셨으니까
2: 저도
0: 잘 아시겠네.
2: 그렇죠. 네. 그 저도 되게 재밌는 게 그 지금 평택 을 선거가 있잖아요.
1: 예.
2: 거기 여러 후보들이 있잖아요. 각 당에 대여섯 분 계시는데 친윤이었던 후보가 김용남 후보밖에 없어요. 되게 재밌는 게. 아무튼 이거 막간에 토막 네. 재미로 한번 하고 그다음에
1: 그래서 당 떠나면 힘들어지는군요.
2: 네, 유일한 친윤 경력
3: 아니 오늘 보니까 선거가 3자 연대인데.
0: 무슨 말씀이세요. 선거에서 3자 연대는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2: 우선 저도 그 보면 앞에서 말씀해 준 거에 조금 요약하자면
1: 예.
2: 이번 선거 프레임이 민주당의 오만 대 국민의힘의 무능으로 잡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는 박성준 의원님 얘기에 제가 조금 반박을 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디커플링 된 것 같다. 조금 분리된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4: 맞아요.
2: 오만 대 무능 프레임이 저는 제일 잘 보이는 데가 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1: 예.
2: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되게 오만하게 공천한 거예요. 물론 당원들의 경선을 거쳤다고 하지만 상황이 좀 안 좋았으면 민주당이 이런 후보를 냈을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좋아할 후보보다는 민주당 당원들이 좋아할 후보를 공천하는 모습이 저는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1: 예.
2: 그다음에 뭐 전재수 후보, 뭐 까르띠에 논란, 김경수 후보 드루킹 뭐 이런 거에다가 더해져서 요즘 공소취소 특검 이슈까지 되면서 쭉 합쳐져가지고 아 민주당이 너무 오만한 것 아니냐라는
1: 예.
2: 프레임이 좀 강조가 되고 있고 국민의힘의 무능은 이제 항상 깔려 있는 거긴 한데 요즘 역설적으로 장동혁 대표 이런 사람들이 좀 덜 보이면서
1: 예.
2: 상대적으로 지금 격전지에서 조금 민주당이 좀 주춤하는 모양새로 나오는 것 아닌가 싶고.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오만한 추미애 후보, 국민의힘이 무능한 양양자 후보를 공천한 경기도에서 개혁신당이 새로운 바람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1: 예. 경기도의 네. 종천 후보가 관전 포인트다.
2: 네. 네
1: 알겠습니다. 갑자기 좀 급판에서 받으려고 했더니.
3: 이렇게 보니까 영화 대사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우리 천하람 의원이 얘기하니까.
1: 영화
3: 관상에 네. 송강호가 마지막에 이런 대사를 해요. 자기는 파도만 봤다. 이 파도 뒤에 시대의 네. 흐름인 바람. 큰 바람이 어떻게 일고 있는지를 못 봤다.
1: 그래서 예.
3: 선거할 때 그 부분 보면 잔파도만 읽거든요. 그래서 송강호의 관상에 나온 명대사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흐르는지 흐름이 어떤 건지 지금 저는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뭐 오만 모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왜 성공해야 되느냐 그 내면에는 윤 어긴 세력들이 있는 거죠.
0: 네, 맞아요.
3: 그래서 이 세력들에 대해서 심판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인물구도 바람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보면은 부분을 보면 잔파도만 읽게 되는 건데 이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역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윤 어긴 세력들이 지금 다시 한번 활기를 치고 있으니까
1: 예.
3: 국민들을 바라볼 때 납득하겠어요. 그게 더 오만인 것이죠.
1: 바람은 네. 뭐 저륜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4: 아, 물론 그렇긴데
1: 김재성 의원님 말씀만 듣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4: 아니, 이게 그 이제 썰물 밀물 순식간에 바뀌거든요. 그래서 큰 이 해일이 이제 일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에 지금 우리 천하람이 잘 얘기하셨지만은 이 공천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히 선거 앞두고 공소 취소 얘기를 꺼낸다는 거는 이거는 순식간에 썰물을 밀

0: 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저는 민주당이 좀잘 생각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던데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서 수도권의 후보들, 그러니까 인천, 경기 그리고 서울의 후보들이 역대 민주당 후보들 중에 가장 최악체다라는 평가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누구내도 우리가 이긴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영남은 대구는 김부겸 총리 전 총리는 좀 다르지만 부울경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 분 플러스 저 뭐 김상우에 대한 평가는 좀 뭐 다른다고 하지만은 약간
1: 평가해 주세요.
0: 그 보수 진영 내에서 그러니까 보수세가
2: 그렇게 높지 않은 건 맞아요.
0: 보수 그 유권자들이 보기에 다들 못마땅한 분들을 지금 공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전반적으로 지선 큰 판에서 보면 이거 약간 이건 무슨 썰물이라고 너무 아무나 공천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러면 이제 바로 밀물로 바뀌는 거죠.
3: 예.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개 오만과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오만을 야당에서 얘기하고 또 범진보 지정에서는 절윤을 얘기하셨는데 먼저 절윤 쪽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본인은 계속 하고 싶어해요. 추경호도 공천받는데 난 왜 안 되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어요.
1: 아니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정진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지. 내란 주요 인물 종사자로서
0: 그런 데서 공감하지 마세요.
1: 재판받는 분한테.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정진석 한 사람으로 포커스를 맞춰놓고 예. 다른 부분들을 사실 가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진수. 추경호. 어떻게 할 거예요? 추경호.
4: 말도 안 되는 거죠.
1: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용. 예. 호위무사 이용.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여럿이 있는데 정진석 한 사람으로 아 이거 퉁치고 넘어가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고 그다음에 요즘 장동혁 대표의 어법은 여의도 판도끼를 돌려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정진석 실장에 대해 전 실장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보통 이전 여의도 판도끼면 국민이 납득할 공천을 하겠다 그러면은 공천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3: 예.
1: 근데 그분이 국민이 납득할이라고 얘기했을 때 국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할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
3: 가늠을 못 하겠다.
1: 100번을 돌려도 가늠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라보고 있는 국민이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국민만 바라보는구나.
3: 예.
1: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2: 그 일단 일단 그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 말 자체가 해당 행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공천이 어쨌든 된 후보를 걸고 넘어지면서 나는 왜 안 되냐. 근데 문제는 추경호 후보는 그 사돈이 공관위원장이 아니잖아요.
3: 예.
2: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진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공관위원장이 본인 사돈 지간인 박덕흠 의원 아닙니까?
3: 예.
2: 아니 이런 상황에서 뭐 당에서 요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우리 사돈이 공관위원장 하는 상황에서 나 공천 주세요. 뭐 내가 뭐가 특별히 나빠. 아니, 특별히 나쁘지. 여기는 실제로 계엄이 일어날 때 비서실장이었잖아요. 예. 본인이 뭐 그걸 알았냐 몰랐냐 뭐 형사적으로 처벌받냐 그건 변론으로 하고 어쨌든 대통령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치광이 행동을 하는 거를 직근에서 막지 못한 정치적 책임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경호 후보 같은 경우는 물론 원내대표긴 했지만 뭐 조금 다르지 않, 그러니까 용산에서 일했던 거랑은 저는 예. 약간 다른 면이 있다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정진석 실장이 지금 타이밍에 등장하는 거는 아주 부적절하다. 그렇게
3: 아주 부적절하다.
0: 사실 곤란하죠, 굉장히. 그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름이 함합형으로 계속 오르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담이긴 합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 후보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좀 했거든요.
3: 예.
0: 근데 사실 이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이게 오세훈 후보랑 정진석 전 실장이랑 가까운 관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을 거에도 불구하고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공천했을 때 전국 판세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또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에도 충청에서 오랫동안 같이 정치를 하신 분인데도 만약에 정진석 공천하면 나 탈당하고 무소속 나가겠다 할 정도로 배수진을 치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사실 이름이 오르는 것만으로도 좀 불편하죠. 민주당이 공격하기 딱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계속 뭐 무슨 윤어게인이니 뭐 이런 전륜 선언이 어떻게 됐느니 이런 식의 공격을 포인트가 딱 너무 좋아지는 거라 가지고
3: 예.
0: 사실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하긴 합니다.
5: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정치를 하면 우리도 이제 정치하고 있잖아요. 자리를 누리는 후보들이 있어요. 내 자리만 찾고 내 자리만 후보를 누리는

0: 후보들의 특징이 뭐냐면 참지를 못해요. 물러날 수 없어요, 항상. 그래서 정진석 후보 같은 경우는 국회 부의장 했지, 대통령 비서실장 했지. 그러면 대부분 정계 은퇴하는 거예요. 왜 정계 은퇴를 하냐.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이 됐잖아요.
1: 예.
0: 그러면 선비는 야, 내가 모셨던 분이 저렇게 됐으면 물러나야 된다. 그래서 후배들의 길을 터주고 우리가 얘기하는 보수가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보수 길을 터주자. 이게 기본적인 정치인의 도리 아니에요? 예. 다시 또 고개를 내밀고 그게 진짜 오만인 것이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봐. 충청도 정치에 있어서 충청이라는 게 뭐예요? 절기 아니에요.
1: 예.
0: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전혀 정서에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1: 대전 출신 박성준
0: 의원. 예. 아니 박덕흠하고 정진석하고 사돈지간이에요. 자기들끼리 짬짬이 하는 겁니까 지금? 정치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김태흠 지사가 예. 말 잘한 거예요.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문을 누가 열어줬어요? 김태흠 충남지사가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김태흠 지사가 장동혁 대표에게 이렇게 예, 직격탄을 날리겠어요. 그 정도면 여기서 제가 이제 마지막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윤석열 저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몇선 의원들 한 서너 명이 됐든 몇 명이 우리 물러나자. 진짜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나와. 한 명도.
2: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 이번에 송영길 대표랑 이광재 지사가 출마한다는 사실도.
3: 아 근데 그거랑 다르지.
0: 다르죠.
2: 누릴 만큼 누린 분들이 또 이렇게 나온다는
4: 얘기에서는. 대란을 한 건 아니잖아.
3: 아니, 그거를 이거는 박성준 의원님 말씀이 맞나보다.
2: 내 편을 안 들어주네.
0: 지난번에 천하를
1: 체육복 입었잖아요.
0: 같이 저녁을 하는데 얘기가 잘 통하더라고요.
2: 제가 그 저녁 자리 못 가가지고
1: 잠시만요. 그때 박박수 누가 했는지
0: 제가 상식적으로 맞아요.
3: 맞아 이건 맞는 얘기.
1: 맞는 얘기.
3: 그렇죠. 위장도 하셨네 생각해 보니까.
4: 송영길 뭐 이런 양반이 내란에 가담하진 않았잖아. 내란과 연루되진 않았잖아.
2: 예. 근데 저는 납득하도록 하겠습니다.
4: 두 가지인데 이게 이제 정진석 공천을 하든 안 하든
1: 예.
4: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공천을 안 하면 전 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장동혁 말씀을 이렇게 판독기를 돌려도. 정진석 공천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절연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진숙, 이효용,
1: 예.
4: 뭐 추경호 이런 공천을 이렇게 가리는 효과를 노릴 수 있겠다. 정진석 한 사람으로.
1: 함으로.
4: 예, 근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정진석은 또 이렇게 뭐 박덕흠 공관위원장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를 포함을 해서 부적절하다는 것이지
1: 예.
4: 그거 하나로 절윤했다라는 식의 상징 효과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1: 안 된다.
0: 저는 그냥 번째고요. 개인적으로 볼 때 장동혁 대표가 정진석 예. 공천했으면 좋겠어요. 서울 선거에 영향이 커요.
3: 아, 그럼요.
4: 공천을 하면 공천을 하는 대로
3: 저희 경선에서도 도움 될 것 같아요.
1: 정진석 비서실장에게는 여러분들의 단합된 의견으로 사실은 불법 계엄의 책임이 있으면 꼭 뭐 말리냐 안 말리냐 이걸 떠나서 책임이 있으면 정기한 타행에 맞다라고 세 분이 얘기하셨고 여기에 김재섭 의원이 납득이 됩니다라고 하면서 정리가 됐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아, 예. 초라하게 뭐 후퇴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계 은퇴하시라는 분에게 우리가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도 실례인 것 같아요. 이제 농작물 뭐가 좋은지 이런 거 좀 알아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재심하신 것 같은데.
1: 아, 아닙니다. 예,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이죠. 서울. 서울은 최근 민주당 정원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의 공방이 뜨거운데 일단 여론조사를 보고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여론조사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SBS가 입소스에 의뢰하여 지난 1일에서 3일까지 서울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한 조사입니다. 정원 후보가 41%, 오세훈 후보가 34%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오세훈 후보 측에서 일하시는데 좀 나중에 여쭤보고요. 천하람 의원님한테 먼저 여쭤볼까요?
3: 네. 우선 정원호 후보가 좀 약체라는 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이 정도로 높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지율과 싱크로 되는 비율이 원래 높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수도권이고 한국 정치의 핵심 지역이니까. 근데 요즘은 정원호 후보가 조금 주춤한 것 같기는 하고요. 특히 최근에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가 큰 선거에서 검증의 대상이 돼본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1: 예.
3: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뭐 외유성 논란, 뭐 김재섭 의원이 한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정원호 후보에게 뭔가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은 최소한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게다가 최근에 있었던 뭐 컨설팅 받으라고

0: 한 내용이었나요? 뭐 이렇게 상 이제 남대문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예. 가서
1: 도로 넓힐 필요 없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0: 아 그렇죠. 차 뭐 수요 네. 같은 공급. 얘기도 하시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이 아 시장 상인 분들께서 아 장사하기 참 어려워요 하는데 컨설팅 받으세요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보법이거든요. 이 답변이 가능하다 그러면 정치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아 컨설팅 받으시라고 그러면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겹쳐지면서 과연 천만 서울시를 책임질 정도로 정치적으로 훈련된 후보인가라는 예.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2: 예, 여기에 대해서는 박성준 의원님이 반박을 하신다.
3: 이거는 이제 제가 또 한번 흐름을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원호 후보가 왜 민주당의 후보가 됐느냐, 오세훈의 대항마로서 강력한 후보가 됐느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 좀 해봐라. 일 잘하는 후보가 누구냐. 그런데 정원호 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거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과거의 정치적 문법인 정쟁보다는 나의 삶에 대변해주고 나의 일을 해주고 실제 일로서 성과와 업적을 만들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을 서울시민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거예요.
2: 예.
3: 그래서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는 과거의 선거는 정치적 전선이 굉장히 크죠.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 천만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큰 선거의 판을 구도를 했다고 하면은
2: 예.
3: 이번 선거는 아주 내 삶을 반영해 준 일할 수 있는 사람 업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누구를 검증하냐면 일 잘할 수 있느냐를 검증하는데 오세훈 후보는 아예 검증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일을 한 게 없거든. 사선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에 대한 자체에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아요 시민들이.
2: 예.
3: 왜 궁금해요? 안 했거든. 그래서 누구에게 맡겨봐라. 정원에게 한번 맡겨봐라. 일 잘한다. 이 구도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2: 그러면 오세훈 선대위에서 일하고 있는 김재섭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 잘한다는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상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의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줄어들어요. 이번에 SBS 조사를 보면 이제는 한 자릿수까지 붙어뒀거든요.
2: 예.
1: 근데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이 이게 막 보수 지지층이 결집해서 붙었다라고 보기에는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오른 건 아니에요. 유의미하게 오르진 않았어요. 그 전이랑 비교해 보면. 다만 그 이제 정원호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굉장히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 전형적으로 검증 때 올려놓으니까 아 일 잘한다는 게 거품이구나. 아까 전에 천하람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일 잘한다는 게 아 컨설팅 받으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2: 예.
1: 내지는 아 뭐 도로 넓힐 필요 없다. 그냥 뭐 차량 공급 줄이면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온다는 게 아 이 사람 일 잘한 거 맞아라는 의구심이 이제 천만 서울 시민에게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당장 이런 거예요. 저만 해도 도봉구에서 출퇴근하는데 동부간선도로 새벽 5시부터 막혀요. 여기 도봉구, 노원구, 뭐 강북구에 사시는 분들한테 도로 넓힐 필요 없다 얘기하면 이거 뚜껑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뭔가 성동구에서 잘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너무 좁구나. 이 사람한테 맡기기 어렵겠구나. 초보구나. 아마추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정원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는 게 오세훈 시장과의 격차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지금 포인트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뭐 토론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민낯이 드러날 거랍니다. 아까 전에 그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이 뭐 했냐라는 이야기도 어차피 거기서 나올 거예요.
2: 예.
1: 반면에 정원호 후보는 앞으로 계속 폐가 까지면 까질수록 그리고 입을 열면 열수록 계속 표 떨어진 얘기만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거든요. 저는 이래서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공소취소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서울판은 지금 민주당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일 거라는 그 직감을 아마 스스로도 하실 거라고 봅니다.
2: 예, 신장식 의원님은
0: 아직 어떻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은 네. 아닌 것 같은데. 네.
1: 저는 아니, 오늘 편 안 들어줘. 자꾸 편 안 들어줘.
2: 두 분이 뭐 사이 안 좋은 일이 최근에 있었나봐요. 네.
4: 서울시의 국회의원분들이 전부 다 이제 정원호 캠프에 결합을 하신 거잖아요. 네. 박성준 의원님이 결합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 현란한 드리블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3: 어제부터. 어제 이제 제가
1: 어제부터
3: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4: 근데 뭐
1: 일을 위기의 방징이라니까요. 네.
4: 아니 이거는
1: 지금 이제 스트라이커가 나온 거잖아. 계속 지금 그전까지는 같으니까
3: 그전까지 이 조작소에 대해서만 열심히
4: 하셨잖아요.
1: 아 이거 극정조사 큰일 나니까 우리도 선수를 내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선수가 투입되는 거잖아요. 위기라니까.
4: 이게
0: 팀 좋네요.
4: 이게 뭐냐면 그 일을 잘 했냐 안 했냐 이 저는 이제 김재섭 의원에게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누가 일 잘하냐 예. 이렇게 하면 오세훈 후보.

0: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장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한다 하면 진짜 생각하기가 싫으실 것 같아. 그런데
1: 예.
0: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 그나마 보수표를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 국민들은 이미 근데 이 서울 시민들은 아 누가 나의 삶을 조금 더 개선시켜 줄 수 있지, 누가 더 일을 척척척 잘할 수 있지,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예. 보니까 구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싸움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지금 어떨 때는 제가 일 잘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보수표 보수정당 개혁을 위해서 해야 될 거. 근데 이 메시지가 단일화되기가 어려워요 지금.
1: 심장식 의원님 말씀은 아, 네. 일부 보수 지지자 중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되면 장동의 체제가 유지되고 이것보다는 애매하고 고민된다. 지금 그런 분들이 꽤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2: 그런 분들이 또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 고민하시거든요.
1: 네. 예. 아, 예. 아 그렇군요. 저도 제가
0: 딜레마일 거예요. 딜레마.
1: 지금 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0: 오세훈 캠프의 딜레마일 거예요. 이거.
1: 예, 저도 일을 좀 해야 돼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아, 네. 중요하죠.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쇼.
1: 예, 서울 저희가 짚어봤고요. 다음은 수도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 동네도 지금 제가 뭐 정치부 기자부터 한 15년 이상을 있었는데 보기 드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평택을로 가보겠습니다. 네. 평택을에 민주당의 김영남 후보,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진보당 김재현 후보, 자유혁신당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 등 5명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보면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일부 후보가 3을 앞자리가 3인 경우도 있지만 아주 박빙이에요. 쭉 5명이 다 일정 지분은 다 갖고 있는 구도입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뉴스토마토가 의뢰해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1일과 2일 평택을 성인 804명을 무선 AR에서 조사한 겁니다. 김영남 28.8, 유희동 22.5, 조국 22.2, 황교안 8.9, 김지현 8.8입니다. 존칭은 생략했습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 보고 평택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뭐 단일화 이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박성준 의원님.
6: 저는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간다고 봐요. 6월 3일까지. 큰 흐름이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과연 이제 뭐 여러 이제 정치적 분석하는 분들도 단일화 변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후보가 결정되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섯 명의 후보가 6월 3일까지 선거를 치르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황교안 후보도 단일화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6: 저는 그거는 유의미한 분석이 안 된다고 봐요. 아. 황교안 자체가 뭐 누구를 지지하고 손을 들어준다고 해서 판세가 될 수 있는
1: 건 아니다. 아니다.
6: 그 과잉된 거라고 봤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황교안에 대한 지지율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아요.
1: 예, 알겠습니다.
6: 의미를 줄 사람도 아니고.
3: 아니, 지지 선언하는 순간 표가 빠질 수는 있습니다.
6: 그럴 수 있죠.
3: 그 후보가 표가 빠질 수는 있습니다.
6: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자체가 없는 거죠. 오히려.
1: 지금 국민의힘의 고민은 약간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3: 그렇죠.
1: 당 지도부가 미는 후보가 있고 또 미는 후보가 있는데 구구 지지체 미는 후보가 물러나면서 지지해봐야 저쪽에 도움이 안 되더라.
3: 뭐 그렇죠. 이제 사실 지금 여론조사상에서는 꽤 유의미하게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지금 이제 보수 진영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황교안이라고 하면은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거 주장하시는 분이고
1: 예.
3: 되게 이상한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정도로 보수 진영 내에서 일부지만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죠. 근데 막상 또 투표장에 가면 그분들이 누구를 찍을지는 저 결국엔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를 찍을 거라고 보긴 보는데 사표 방지나 이런 것들 좀 있는데 제가 이제 확실히 여기서 재밌는 거는 조국 대표랑 이제 김영남 후보 간의 이제 이거죠. 이게 저는 최근에 제가 재미있게 보고 있는 민주당 내의 세력 분화의 아주 단적인 모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위시한 어떤 정부를 지지하는 뉴이재명 세력과 그다음에 과거 친노 친문 세력을 이어가는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 간의 그 어떤 갈등이 저는 그 자리에서 폭발하는 거라고 봐요.

0: 그러니까 예. 누가 뭐래도 친문 뭐 친노 세력의 적통을 이어가는 사람은 조국 대표라고 저는 보고 민주 진영 내에서는 반면에 김영남 그 후보는 이재명이 없었으면 민주당 내에서 존재할 수 없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재명의 상징 같은 분인데 이게 그러면은 이제 친문 친노 세력은 이제 김어준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또 장외 스피커들이 붙어주는 그런 상황들이고 실제로 제가 뭐 어디 보니까 김영남 의원이 저 뉴스공장 나오려고 했다가 뭐 취소되고 뭐 조국 저 뭐 이렇게 약간 그렇게 됐나 봐요. 제가 예. 어디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연기됐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당내의 갈등이 딱 표면화되는 후보들이라고 저는 보고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약간 디커플링 되는 것도 사실 이런 맥락인 건데
1: 예.
0: 그래서 저는 뉴 이재명의 상징인 김용남과 친문 친노의 적자인 적자? 아무튼 적자라고 부를 수 있는 조국 간의 갈등이 이 평택이라는 데서 폭발할 거다. 그리고 있다. 결국 유희동이 이길 거다. 이렇게
2: 이게 어쨌든 막 아니, 저쪽 얘기 한참 하시더니 그러니까.
0: 그래서 결론은 이제 유희동이 이긴다.
3: 열매는 양강 구도로 갈 거고요. 예. 양강 구도로 갈 거고요.
1: 여기서 양강은
3: 예 김용남 그 조국 예. 김용남 조국 이렇게 시원님? 조국 대 그 예. 김용남 양강 구도로 갈 거고요. 유희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삼선하면서 제가 평택에 자주 가지 않겠습니까? 가서 보면 이제 재밌는 게 유희동 전 의원은 평택 사람이다라는 거 말고 업적이 없어요. 예, 평택 사람이다라는 거 말고는 선거할 뭐가 없어요. 그냥 평가의 대상이 안 돼요. 예. 예, 정부가 심지어 약속해 준 것까지도 못 받아왔다. 2008년에 캠프 험프리 그쪽으로 평택으로 미군 기지 가면서 정부가 경로당도 해주고 멋도 해주고 그다음에 KTX 경기 남부역도 만들어주겠다라고 다 약속했거든요.
1: 예.
3: 근데 그것도 못 받아왔어. 그냥 동네 가면 경로당만 몇 개 있어요. 그게 무슨 뭐 평택 사람이라는 거 말고는 업적이 없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요. 생각보다 그분은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낙선해도 좋다. 나는 내가 가진 생각을 국민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나의 이 선거의 목표다. 부정선거론을 얘기하는 게 그분의 이 선거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단일화 조건은 부정선거론에 공동투쟁하겠다라는 거 말고는 단일화 안 할 거예요.
0: 근데 왜 선거에 나오냐고요. 부정선거론.
3: 그러니까 참
0: 난 그게 이해가. 그래서 저는 신장시원님이랑 다르다고
1: 말해요.
3: 그럴 수 있죠.
1: 신장시원님
3: 네. 네. 어쨌든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평택에 이제 양강 구도로 갈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은 물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특히 이재명 정부를 함께 만든 선대위 공동선대위 저도 경기도당 선대위원장이었거든요. 당시 이재명 캠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실제로 이재명에 기대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재명을 도울 사람이냐 실제 그다음에 동지냐 동업자냐 이런 부분들에 예.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민주당 지지자들께서.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까지 한번 뭐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4: 예, 저도 듣다가 뭐.
1: 전화라모님.
4: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은 선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4: 자기의 논리 모순인 거잖아요. 네, 부정선거가 네.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걸로 밥벌이는 하시면서 선거는 나온다. 이거. 형 뭐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걸 일단 먼저 하나 짚고요.
1: 안 돼서 역시 부정선거였다라고 한번 주장할 수 있는
4: 돈벌이 한번 더 하려고 나오는 거죠.
1: 찾기 위해서 네. 그런 거 아닐까요?
4: 저는 그렇다고 네. 보고요. 그래서 지금 그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강용석의 길을 갈 거라고 봅니다. 여론조사는 좀 잡히지만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1% 언더로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0: 네. 보수 진영이 냉정해요.
4: 그리고 진짜 냉정해요. 황교안 후보가 보수 유권자들이. 먼저 스타트를 했어요. 여기 그 저도 평택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좀 먼저 스타트를 해서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붙어 있는 표가 있는데 곧 빠질 거다라는 분석이 많고요.
1: 예.
4: 그 지금 김용남 후보, 조국 후보 오늘 뭐 두 분 말씀만 들어봐도 세게 붙을 것 같고 저는 단일화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진보당 김재현 후보가 있어요. 진보당도 지금 민주당과의 단일화 협상을 바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울산시장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1: 예.
4: 근데 진보당이 있는 상황에서 양자만 단일화한다. 이건 진보당 입장에서 더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불쾌한 얘기이기 때문에 3자 단일화를 지금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 안 될 것 같고 글쎄요. 저는 신장식 의원님 동지 동업자론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가려면 유이재명하고 이제 뭐 친청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예. 뭐 친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하고 정말로 어떤 갈등이 없는

0: 상황이면 이 신장식 의원님 얘기가 먹힐 수가 있는데 지금 정치 고관여층이나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는 나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세를 조국 대표가 그대로 받아가기는 좀 어려울 거다.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김영남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한 판으로 가지 않겠나 정도로.
1: 잠시만요. 그 얘기는 이제 신장식 의원님을 쳐다보시면서.
0: 아, 예, 예, 예. 아니, 아무튼 저는 뭐 그렇게 제 예상이니까요. 예.
1: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정책들이 여러 정당에 복잡한 구도가 다 엮여 있는 것입니다. 일단 황교안 단일화 안 될 것이다. 지금 분위기 봐서는 뭐 신장식 의원님과 박선주 의원님은
2: 언급하는 것 자체가 여기 안 맞아요.
0: 아, 맞아요.
2: 오늘
0: 아,
2: 여기서
0: 제가 잘못했습니다.
2: 예. 대상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1: 김지한 인정합니다. 진보당 네. 후보는 어떻습니까?
3: 글쎄요.
1: 단일화 가능할까요? 조국의 신당과 단일화 가능할까요?
3: 김재현 후보는 아마 중앙당 차원에서 단일화를 한번 제안했던 것 같아요. 중앙당 차원에서. 근데 이제 뭐 이건 전국적 선거 상황 때문에 아마 진보당이 예. 생각하는 뭐 울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울산에서 김종훈 후보라든지 이렇게 울산에서 발신되는 메시지하고는 또 좀 결이 달라요. 울산에서는 울산 시민들의 선택을 이야기하거든요. 진보당에서도. 예. 왜냐하면 울산은 그 시장과 구청장과 광역위원들이 이렇게 패키지로 있기 때문에 울산은 울산 내부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싶은 메시지가 행간에서 좀 읽히고
1: 예.
3: 그다음에 김재현 후보는 중앙당 차원에서 울산 포함해서 본인으로 정리해주기를 바라는 이제 이런 메시지가 읽혀서 이거는 뭐 글쎄요. 좀 그래서 메시지가 서로 좀 달라서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1: 그럼 저희가 빨리 다른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 가시죠.
1: 부산.
4: 부산.
1: 부산은 아. 전재수 박형준 후보 간 격차가 여기도 조금 좁혀지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여론조사가 좀 튀는 여론조사들이 그러니까 약간 결이 좀 많이 다른 여론조사를 좀 나오고 있어요. 전반적인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부산은 좀 빠르게 진행해 볼까요? 먼저 박성준 의원님.
2: 그 저는 역대 모든 선거를 이렇게 쭉 보면
1: 예.
2: 삭발한 후보는 안 되더라고요. 머리를 깎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자기의 불안에 대한 발로거든요. 자신감 있으면 삭발을 하지 않아요.
1: 예.
2: 그거 자체로 이미 박형준 후보의 상태를 보여준 것이다 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재수 후보의 이 경쟁력은 뭐냐면 부산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을 누비고 다니면서
1: 예.
2: 그냥 다지고 다지고 다져서 3선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서너 번 떨어지면서 다져서 했던 그 맷집과 돌파력이 같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 더 하나 있다고 하면은 부산은 새로운 또 변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변화가 예. 뭐냐면 해상 물류국가뿐만 아니라 물류도시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었던 이 가덕도 신공항이든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누구와 함께 갈 수 있느냐. 이재명 정부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해양수산부 장관을 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췄던 후보이기 때문에 전재수 후보가 지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 예.
2: 라고 하는 상징적 인물로서의 부산시장 새로운 후보로서 전재수와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 인물로서의 박형주 후보가 대립되는 구도거든요.
1: 예.
2: 그럼 새로운 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5: 근데 그
1: 김재수 의원님
5: 보통 장동혁 대표를 제일 많이 응원하는 분들이 민주당 의원님들이신데 그러니까 거기에 그 뭐 감사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소 취소라는 카드를 꺼내셔가지고
1: 예.
5: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히 영남 지역에서는 선거적인 면에서 선거라는 면에서는 호재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영남은 기본적으로 보수세가 강하잖아요. 특히 부산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보수세가 강한 부산 같은 데에서 장동혁 대표 때문에 아 내가 이번에 투표장 나가기 싫다라는 그 인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실제 저희 도봉도 마찬가지지만
1: 예.
5: 보수진영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갈 위인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지하는 당의 당대표가 저 모양이니. 근데 공소 취소라는 거는 보수가 결집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명분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아니
1: 예.
5: 아무리 대통령 지지율이 좋고 뭐 잘하는 거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돼라고 하면서 특히 보수가 강한 지역들은 유권자들이 이제 투표장에 나갈 명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전재수 후보랑 그 박형준 후보가 확 붙거나 이제 막 오차범위 내로 붙은 것도 저는 그런 요인들이 상당히 작용했을 거라고 보는데
1: 예.
5: 게다가 지금 그 까르띠의 시계 문제로도 이제 사법 리스크까지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부산판은 그 공소 취소 덕분에 많이 뒤집혔을 거라고
1: 공소
5: 봅니다.
1: 취소를 얘기하려면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5: 가시죠. 가시죠.
3: 나 부산이요?
1: 부산 내 한동훈 후보까지 부산 북극가까지 얘기해서
2: 아 한동훈 형. 얘기도 해야 되는데
3: 일단 거기는 단일화 안 될 것 같고요.
1: 네,
3: 단일화 안 돼서 하정훈 수석이 이길 거라고
2: 이기죠.
3: 보고요.
2: 네.
3: 예, 예. 다 30%대에 걸리지 않을까 내지

0: 30, 20 요렇게 좀 나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이번 그 국민의힘 공천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 현역 불패. 삭발 불패. 삭발한 현역들이 전부 다 공천 받았어요.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코너에 몰렸다는 거거든요. 예. 삭발하고 현역 삭발하니까 현역 다시 거꾸로 그 김진태 그 예. 지사도 그렇고 이게 다 올려졌거든요. 삭발 불패, 현역 불패 거기다가 또 윤어게인 이렇게 공천해가지고 저는 아무리 부울경이라고 하더라도
1: 예.
0: 어떤 뭐 보수 결집의 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가 있는 한 글쎄요. 저는 쉽지 않다고
1: 쉽지
0: 봅니다.
1: 않다.
2: 네. 근데 저는 지금 어쨌든 여론 추이도 보면 국민들이 민주당의 오만을 더 세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재수 후보 원래 이미지 좋았던 거 맞습니다. 부산에서 열심히 하고. 근데
1: 예.
2: 이미지가 좋았던 사람이 악재가 터지면은 타격이 더 세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 그 까르띠에 문제나 후원금 문제가 살아 있는 게 나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공소시효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 안 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부산 시민들이 야, 이 권력 있으면 처벌 안 받는 거냐. 근데 거기에 또 공소시효 취소 문제가 또 덧붙여지고 그리고 이게 그 지금 부산에서는 또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은 전재수 후보는 처벌 안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지금 35살, 24살 비서관 이분들은 그 하드디스크 뭐 논두렁인가요? 폐기했는지 뭐 PC 포맷하고 이래가지고
3: 그렇죠.
2: 증거인멸로 지금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 예.
2: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이슈가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도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전재수 후보도 청년, 부산이 지금 청년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 비서관들은 본인과 관련된 일로 형사처벌받게 생겼다.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부산 선거도 가면 갈수록 전재수 후보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나. 전국 이슈들도 말씀드린 대로 안 도와주고 부산의 얘기 들어보니까 추미애 후보의 악영향이 부산까지도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갈 거야.
4: 너무 이렇게
2: 경기도 전국이 한생활권이죠. 뭐.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의 그 비호감도는 민주당에서 느끼는 거보다 훨씬 커요.
1: 네. 예.
4: 너무 멀다.
1: 이제 김찬아라면은 이제 댓글에
3: 인정.
1: 오늘 왜 갖고 체육복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조기 축구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초등학교에
2: 네,
1: 축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알리려고 하셨다.
2: 네, 그럼요.
1: 그리고 모든 대화는 경기도로 향한다라고.
2: 그렇죠. 그렇죠. 종천 후보가 또
1: 조혁신당은 모든 대화는 평택으로 지금 향하고 있고요.
0: 아, 그렇지 않습니다.
1: 아, 그래? 네.
0: 그러면 평택과 호남 그다음에 또 영남에서는 그 민주당과
1: 네.
0: 선거 공조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공소 취소 문제 네. 정확히는 조작 기소 특검인데요. 이 네. 특검에 8조 공소 취소 권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계속 김재섭 의원이 얘기했으니까 짧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 의미 문제가 있는지.
3: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 조작 기소 관련한 국정조사를 했고 그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사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등장했던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이어서 특검까지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혐의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지지율도 좋고 힘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혐의를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지워도 되냐라는
1: 예.
3: 것이 이번 어떤 조작 특검에 그러니까 무슨 특검이요? 아무튼 그 공소 취소 특검에
4: 공소 취소 특검
1: 조작 기소 특검에
3: 공소 취소 특검에 가장 큰 문제다.
1: 문제다.
3: 아마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실 거다 생각합니다.
5: 근데 예. 이제 여기 세 분 다 법률가잖아요.
3: 아니, 전 아니.
5: 아, 그래도 법을 네. 공부하셨잖아요. 세 분 다 이렇게 법률 전문가인데 그 시민들한테 공소 취소가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10명 중에 8, 9명은 잘 몰라요. 공소 취소 뜻이
3: 주변엔 다 아시더라고요. 네?
5: 아니 정치 고관여층들 하는데 그래서 이미 이거는 선거 전략상 어려운 거예요. 공천 취소를 해야 되는데 공소 취소 얘기를 해. 여기 지금 국민의힘은 공천 취소할 사람들이 많은데 공소 취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1: 예.
5: 근데 국민들은 아는 게 뭐냐? 이번 국정조사 해봤더니 야 검찰이 이 정도로 조작을 했어? 그거 밝혀야 되겠네? 특검이 필요하네?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정치 제가 이번에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의 가장 기본은 뭐냐. 나의 삶의 반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 예.
5: 이렇게 정치 논쟁 법률 논쟁으로 들어가면은 시민들이 일단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전략상 상당히 잘못 선택한 거다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작 기소는 단순해요. 야 조작 기소했어? 이거 특검해야 되겠네?

0: 심플하단 말이에요. 그 공천 저 공소 취소를 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1: 게 익숙치 않은 거기 때문에 아니 뭐 공격받을 수 있지만 제한적이다.
0: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1: 그다음에 예, 제, 잠시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2: 네. 다른 분 10초만 얘기해.
3: 전화로 뜨겁네 뜨거워.
4: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3: 시간이 없어.
2: 나 10초만 하면 안 돼.
4: 근데 맞아요.
2: 근데 저 민심은 천심이라서 이 법률적인 아주 디테일까지는 모르신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저는 이게 어떤 취지로 가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 민심은 천신이 그러니까 천하람이 또 이어서 예. 저의 마음도 말씀드리면 이게 저도 공소 취소의 어려운 부분을 막 이야기하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 예.
4: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줄 수 있다. 이거는 심플해요.
1: 그건 심플.
4: 이거는 전 극도의 이해상충으로 충분하고
3: 예. 그렇죠.
4: 또 한 가지는
1: 예.
4: 선거 전에 이렇게 오만한 이슈를 꺼내든다고?
1: 알겠습니다.
4: 저는 이거 확인을 심하다고 봅니다.
1: 예. 시간이 다 돼서 예. 유튜브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3: 공소 취소는 조국 대표가 예. 제일 먼저 주장했다니까.
5: 예.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D-BAN.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12: 르노.
13: 네, 열띤 토론 저희는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0: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 당신의 재능을 잘 관리하라. 시간을 지켜라. 내면의 삶을 살찌워라. 지나친 소음은 피하라. 좋은 책을 읽고 좋은 문장을 귀에 담아라. 가능한 한 자주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걸어라. 전화기는 꺼두어라. 규칙적으로 일하라. 책 속 이야기, 글을 쓴다는 것에 나오는 제인 캐논의 이야기입니다.
3: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인 오늘도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이상 커지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9도 안팎의 꽤 서늘한 날씨로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 서울 24도까지 예상돼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부산 22도, 동두천과 춘천 24도, 대전 광주 25도, 대구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당분간 아침과 밤에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편이어서 옷차림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번 주는 내일을 제외하고 한낮에는 계속해서 20도를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4: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5: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 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6: 엄마 회사 같이 갈래?
7: 엄마.
8: 민준아. 유정아.
9: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0: 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1: 아빠. 늦게 와도 돼.
9: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2: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11: 나도 바쁘니까 끊어.
9: 주말에도 긴급 돌봄.
11: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9: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3: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4: 이순환 우수 제품.
15: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4: 무상 방문 수거.
15: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3: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15: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7: 너의

0: 바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전자책으로 독서를 하는데도 페이지를 넘길 때면 습관적으로 손끝에 침을 묻히고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데에도 카메라 뷰파인더를 볼 때처럼 굳이 한쪽 눈을 질끈 감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습관, 요거 참 무섭다고 하나 봅니다.

안경을 오랫동안 착용하던 분들은 시력 교정 수술을 받고 난 뒤에도 한동안은 안경을 이렇게 올리는 동작을 습관적으로 하시죠. 긴 머리였다가 머리를 짧게 자르신 분들은 잊지도 않은 머리를 넘기는 버릇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라디오 듣는 습관도 그렇죠. 일단 한번 습관이 되면 그 시간에 안 듣고는 못 빼기고요. 못 들으면 허전하고 초조해지고 막 그럴 텐데 9시면 무의식 중에 라디오 켜는 바람직한 습관 여러분들 다들 갖고 계시죠?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5월 6일 수요일 입주 1309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